0: 계급기 계급기 유튜 체진기 멍시 디구 개진식타 창가르 빈디 말라라 십진 차위 십슈토비 상위기 디교로 식시 정중 튜공 부이 개용기 신진 선수기 튜공 기동 도지 제디 팀딘 기회 왕자타 최시 직주로 대자 천진제기 신진 선수기 차와지 준비타한테 규남진기 코르규 제디 창가르 빈디 니르제타 신진 십슈디니 튜조르키 코르규 송가르 토담 말라 중네 지조르 테리리디 계급키 지규르 체시 샴딥 슈유시
1: 초 지르강의 유튜 초시 참게니 로교르유 난츠 미치 셈 지키 강엘레 넘버 기와 체그
0: 셀리 외쇼 로그든 추고르 티니 로든 슈 체슈기 로공 체소 교르시 대고르키 십제낭된 이시안진라네 생기소 고전역시
2: 사고 바르기 큼 느규주 내시도 총와라 탈뢰다오 뜸베 던주 바라 랑게키 위슈 로든 추거기 로든슈 첸와 통주루 중이 학점 심바타 디나 지드 남베 위슈 첸와 통주루 듄 학점타 키브주 남베 위슈 첸와 통주루 응아 학점 신기 옆시 위슈 로든 추거기 로든슈 티 도스 로레 토마케네 랑게키 로든슈 치슈기 로쿵 체스규르 탈뢰다와 듄바라 위슈 로든 추거기 로든슈 첸와 치 치동숨게 듄주 튠숨망도 침바티 뒤총래 게제 십주시 숨파르게 탈뢰다와 당분에 듄베 바라 위슈 로든 체 추주 첸와 통주르 게동 게메니 슈즙시 침바티 뒤총래 게제 중아 탄 정중아 파르네 지소 용기 로주 체기 파제 게제 창 주타 차 게레 게유 지소 용기 로주 체추 위슈 로동 키 두체기 게제 조숨 심바티 나닌 키 로시부 추제레 게제 창 직차 듄파르예 니와 루체링 위슈 로든 추거키 로든슈타 디신 로동체 퍼주교부 균투 균콘톰네 로슈 코저겐렌타 느규 초규로 구대동외 추기 느바 니신원세 퇴드주신 옆시 싱가나부초 예급 제유디 칭키 레리 사바죽지 용자 제샤 대고 기십제낭 튠변조라네 링게 총우드는거지
0: 미슈 튠군탕 지조 긴송부소 첸베 진도급의 최군인 지조토 초계 토담레시 락제미네타 속진진뉴 추미 꾸주 락제미네 르제청시 이신미네소 레리사바조지탕 디귀레튠바탕 머인 속진바소 레네 뉴슈저숨 영자체바탕 신소튠제 파니워소 레리 토키 체리 늠지캄 교가당부시 팅디레 영자체베 레리사베낭 청진레리 응아탕 중추레리 숨추예베 타바라 랑게키 용자체베 청진레리탕 중추레리카 소수 갸탕 쪽숨탕 야탕 시주시니 생기엽시 팅랩 셰프슈리키 레리테 팅디레 용자 제베 레리 사베낭 켈레피데타 튜레 진보로 셰프슈 두비 차르고베타 남당키 고시바 진뉴 말라 서비와 소 유라 미마망초키 지도 팀비 초외 고고 공비 진뉴 김제 디조와 소장 엽시 니동 야미 줄고로네 송 랑게키 튜레리 사바 야탕 니슈자지 용자 셰프시 생례게 랑게기 미세베 규시 튠제 튜럽 디샤르 튠키 뉴슈키 센도되샤 대고르키 시브레낭 튠 이시안 지라네 텐제소 모르는시
2: 니차르 단 중앙키 나스이 시좀기 체된 터즈 딘스도 동규테 구제 체신 탈루다와 듄브네소 로지 잠기 뒤즈제디 개용기 켜군소 나스이 시좀기 체된 터즈 딘스도 동와타 망조기 추나 렌제 치웨 나스이 탄 제웨 침게 니소게 네튠 지드토 탁주 치바 나스이 니소 튠세 리리기 성신능 추주리 타 첸덴도 동와 미마 망초기 침듄 켜완 침다르 송견 제체네 미마 디드 레준 타 지조 딘링 타 구림 데바 계급 윤링 데크 제용 为吉林七桂路三部电影，那谁先将给七段特组定色别国团看演呢？七段特组一来开组内看演，凭着七站团观赏，况且芒草给透过前门外那团了中央行政委员会刚开经过路段去三桂北吃完了，连得下。三桂北，当个促进你需不促进？云南近期那谁先将他做了中间抗大特别乐团先吃完团不是？中央行政委员会刚开经过路段去，当个促进你需不促进？三年卡谈得真卡去，云南近期国内那谁先将给他做别国去？路段习近平去首先那位党中央去特别规制六大团员定色切的，明码芒草给透过前边那团了连得呢？那些你说天马塔东地东位他们站那不脱得盘松土军军前边？

0: 나 지 동교 당으로 왔다. 동교 당 가지고 아니 동교 이제던 뒤 아니 가서는 디 갤라디게 코란게 체진이 됐다 그러 봐. 예 차도 이날에 가 지 내주도부터 대뒤 뒤날에야 짐주 팀로다 계제 예제 포제 단도 지 강 신지 가냐 님이 좀 치아 치아고 토든데 코디아 우리 네 코나게 피나 치요 말에 오늘 전지 커돌 치 커돌 제비나 대교요 말에
1: 레세요
0: 이 마치자 디비게 레디아 우리 봐 디 레더 같이 디 요샤네 개 아유만이 먼저 땅 말씀 되디 디비게나 다라 대들 구디었다
1: 레세요
0: 구디어 아니 연주질이야 수주 마치니 비기나라 비나리아 최진 다라 된대 우리 봐 저는 디 뭐라게 동교티 이제 매우 차도와 말년 차대요. 아니 나란 주체는 삼로스탄다. 갈래디게 기업이 밤에 조선담을 밤에 심지어 치기요를 연락을 지내려버리 결항에 갈래 기업이 이제 넘버리 다 이내래 주남 갔다다 마대버와 도스 제 결항 견디 기업이 땅 아주 탄다 이제 단위 디게게 로전 집에 갈래 라기메와 이제 먼저 담비 딩아 대 이제 땅아디 견디 기업이 신나 치기요를 봐.
1: 라온
0: 봐. 가지기다 내 보고 이제 단지 경제구로 해서 하던 이렇게 시행동안 저단 뒤 인도 잠깐 먼저 뒤 이제 단지 계란 이제 단지 말에 인지민지 이제 파업다 이제 뒤 인지민지 비게야 주수 단련다 뒤 이제 뒤 이는 그 제바 제야다 신지가냐 이는 신지가냐 그래 뒤 이제 뒤 주수 뒤 개가 좋다 뒤 마케비나 비가 약과 괜히 된데 여기 가서는 비가 차도 난리에 되어 봐. 전에 뒤인데 안주 주고 그지 칼로벨로메 랍테르 봐. 안주 카지 랍타르 저희 들에는 유야. 뭐저도 지나는 다스메다 라키 교리아르지 따단도 그 되게 스탠다미 있으는데 여러 봐. 봐. 전에 뒤는 로고 침부시라 쳇네. 지금에 있는 녀가 침부 여레스. 니네 있는 그냥 주고 변의 차잖아. 그냥 주고디 짐줄에 저 템부이나 아 kiraanki karsana chukoti namgyoyi na kiraanki susun muri inata, ane susun naang muri inata, dili ya todam tsangma chayyo re, tenzyo ki jik dhulu dike, zewaang tenzyo paa piwe, jik chonglai ki tenzyo kanga chayyo ra, tanga zu jaga tanya na, jaujang shen, dat chay gotako ra ba, zewaang ra ba, tiba piwe ra ba, chenpa usat gebi usko ra ba, di karsana chonglai ki denwa su di,
1: 견주다
0: 견주 시작이 그래 자단 이게 제유자 가르친 짐줄에 저 텀이 있는 가르친 견주 공시 계란라 김에와 모자답이 있는 이 계란 긴자도 지금 말해 지금 말해 우전 자르사디 우제 말해 자단 뒤인데 아니 비게 우 뒤게 비게 제 사브리 비게 있다 비게 야 견련데 가르친 레저 통수는 예 가르친 예 변자 순자 충분히 편에 비게 야 편에 기 견련 치알이야 청구제제 리뉴얼로 왔다. 디비네 켈네브로 와. 기조군스 제브라데 기디비게 제브로 왔다. 제단 디인데 디비네 제그메스 고르 와. 제그메스도 가 항상으로 와. 아무 제디 결혼주 카 잠부 쉬우도 강 제그리 디맹구 제그리 야고 쉬버스기 당고제도 단다 디 제브리 비기 제브스기 디나 망구 제그 말에 진내라 게메와 모르단 제그 말 니네 모터 튜줄레제 틸이야 십시 십제 튜주 유네 제그메스 그래. 디네 키나 모터 디 랑고 수사야 모르 수사야 계제로 방조 슐리 탄도 바티가다냐 딘젤 계제 디 모르 소녀가 따제 진짜 모르 도움이나 디제 말에
1: 늘렸어
0: 모르 소에 날아 제가 디날이야 조 지다 주고 딘제 디제 말에 피제 말에 신소 딘제 디날 망고 태행 그래 즉 제가 윤디 편에 아니 십 십제 제제 까마 까제베 십지 제주 제제 그제제 뭐 삼 등으로 와 이만이 피게 총 등으로 와 제가 디 윤디 드리 좀 독도 가르스니 그러나 주고 디나 칼로벨라 게마 태행콜이야 주고라고 찬제 모두 답이나 진내 토덤도 지기어리라 니네는 디 계란이야 진내 주고래 저 때문에 대주군생물 지금에 직제 숨부디 있는 방조 지 니나라리야 직 다수수 주고디도 스타르디 아니 직 생방관이야 남자기야다 알아봐 근데 채용삼 대주매부터 차디 그래 저던 니네 니네는 주고다야 로즈 직짐 채무도 그 관리야 그 내부시라 개토구리 저다 이제 인자가 좀 딩한 이섭자 직차.
1: 근데
0: 카스부디는 가르스는 칼로웰 랍데 녀트린디나 칼로웰 로마야 딘데치 친구 슈샤유라 칼로웰 랍데 겔랄 링겔레르바 그냥 찍네 있는 총이 총을 봐 니네 그냥데 랍데르 봐.
1: 좋아.
0: 숨네 있는 그냥데 롭소리 신네 있는 그냥데 덴자키 딘데 시제딘데 레미 손자 인지미지 로마디나 그냥디나리아야 랍다야야 민께제 비게야 말 이제 딜 땡이 랑고기 라기 릭딘데 칠롭존 지금 이딘데 죽던게 있어도 캐나다 켄게치 트그로 봐. 그러나서 켄게 여러 응을래 응을래 배제리아 로미엘레 배제리아 켄게 저래 켄게 날로 인지미지 봐. 디 친구 치고래.
1: 레세.
0: 디 랍다도 슬립 다 로미티게 드레사브니 녀바도 디게리아 녀레 덴작 촌도 서울에 덴작 촌도 촌도 가서 서울에서는 찍네 랍제 지금 롭존 지역의 튜주 로한님 요 다 가서 쓰기도 와 제가 다니나 네 컨데스의 튜주로 봐 대리께 주주 중 용실에 도그 님을의 주주니 용실에 도그 시가 여러 봐다 네 컨데스 도그 유명해 봐 네 땜베 컨데스 이미 직시 주제 님어디 있는 가서는 네 야마 주도 칼로에 라프트 카치미 수수 라프트 모터 단지 야마 로만 렌야다 로만야 깨야들 지기도 와 이는 여자 팀 매브디게로 봐. 이제 자기 매브디게 있는 소스 봐주 주디 지주 남고 법주 과과 유매 법주 드네 아주 랍데 모터 충분 지게 줄래 무슨 이 소트 전에 디디어 봐. 이제 그 즉 겐렌치도 직제 수머디나 가르스네 지나 라키 탄당은 줄럽존 치디 시제까지 신거여 말에 모터 땅야를 님묘여 말에 로바 모터 땅야를 땡저여 말에 디네 디 추고 디 다제 슝럼 디제 주디 슝럼 디 디디 규시라요 마르제다 모르 라케메 모르 다 추고 마르스 제제 다 추고 마르 케데 모르 다 비나 아니 먼저 킹게나 열이라 디 가서 칼루에 라다야 대가 긴데 메시지 디제 길롭스 겨울에 디 롭스 메게 비나 직내 캐나글로 마레 니네 아주 직 토던 쯤에 짐진년도고 디 칼로웰 랍트 놈이 인식 다샤 스기톤 칼로웰 랍트 딜이야 아 니다테 오르다 딜이야 선주군이다 직 만안주 다전년조 그 쯤에 딘데 체제 딜이야 젠디슈그레 결안주 랍트 놈에 이 라게마요 마라코니야 딘데 땡기 디 결안주 학국이여베 결안주 팅구이 제베 딜이야 덴자게 터지 제베 딜이야 가르스는 냄규 딘데간 토덤 치기베 세아 딘데기 디테오레 디테오 디마체비나 칼로엘라트 비게 키게 메시 이서싱아 이젠르나 타가이 디게파 라케데라 바테 야 비갸케톤 타가이 신스네 융고 말에 디날데 좀 아니 하나 가르스는 딱 칼로엘라트 스도 자쇼스도 다 쇼사 템베쇼 라트 인스고르 봐 달라트 시자데 타냐데 코인데 간조 아니 디날라 롭수 근데 스탄고 여러 시제 근데 슬고 여러 봐 제단데 좀 있는 디날 창고 여러 제단에 직내 디이나 로마티게이나 라키마 태고로 담 마초가 팀로 도담 이어 니네는 담에 니제 그래서 이어 봐 순내이나 데리야 니제 담바 파피베 레즈트네 고긴 가리 이어 주고 땡디 선배나리아 나 조긴 가리 이어 디셰 집다 시분네 만두 칼레베 랍제 겐라헨겔라 겐라네베 디나리아 로마티게리아 겐라기 랍제 직다 아 남자 당분에 남자 니버 숨베 시바 따르바 수베날 남자 니여바 이게 텐데부터 계란랍제나 롭존 치구구여레 경련 구구어레 딩아즈 칼웰랍제 디네 톰브레 안절로메 이 세아지 계란게 딜이야 전다시 가여바다 방고간데 즉 가샤 여바 시장 적장시 가샤 여자다 디인디 텔레박베 계란게 디게 기나 디 친구나야 다 토덤나야 토덤 디나 마니브나야 디 칼로엘라트 겐라랭겔이야 디나 친구 디나 라냐 슈아드네 예스
1: 친구이네
0: 도스치다 니네는 라프라티겔이네 디톨이야 인지미치 익섭치고야 디네 예스 에디 마세브니 케나 케딘 네줄 침불 하바다 디제 체브네 비길라 케디 덴포 투마르다 유저 침불 하루와 라게 덴투 마레 디야 즉 단 쟁우제 사브레 로존 디게 체서 라케 튼도 마르비게 이제단 도 마레 아니 디간이야 생관의 간지 돌이야 디나 수소야 넙수 넙수 그든데 나자 첨부 수소 쪽으로 제단 디 돌이야 녀들이 로존이 난도 당보티 도스제 슈규 인스
1: 레세 토스제 레세로
2: 즈슈키 우르싱트 양타키 람니지
3: 샤차웨 첸규티 닝니웨 여무인
2: 다데키기 센심버디니 편쇼 롱친 인천 리쿵 표게 롱진키 짐주 테디시비 리센시

0: 어디기 디날이야 카르스네 수수 단님 줄 랍데 지 랍데 지 레다 저르바 저바 디갈레 디팀 주기디 전다 티인 것 전다 수시어레 저장 건조야 춘주고디 지 팀주 시지 차다 메스기 카와게 단다 물겹시다 디미기르와 엔제스 지 팀주기 된자기 된제기 전다다 체진다다 진제니 타 월럽 용구래 딜럽 용구래 네네 괜히 여버지야 코리오 숨겨 근데 치다 진제 그 롭스 녀를 겨 용구래 네 롭스 숨부터 같은 수구 좀 정다 잘 롭스 겨 용구래
1: 저반
0: 이게 숨 참배 명시가 된자를 샤르바 코리오 숨겨 치아 삼로 야구도 된자가 삼로 야구도 되네 있는 수구 정다 치아가 야구도 이게 차베시고 생판이 야구시 차인 거로 봐
1: 저반
0: 이 차인도 아니시네 롭준 치주고 여봐.
1: 저번에
0: 차단 뒤인도 먼저 뒤 대변나 링이 내내 걸리네. 즉 롭수 주기 된제 기타 혼나는 배. 저봐. 롭수 주 롭수 된제 된자 또 남나니 선배 우지다 된제 봐주 님고 돌렌다 된제 걸리야 봐주 뒤 내가 된제 뒤 혼나는 배 겹겨 된제 내뉴 유. 저봐. 차단 뒤인도 진내나 롭 로마 어야 그 지금 뭐 제 토덤지 니네 로마 뒤에 또 봐 봐주 대리 줘야라 컨데스 된자 세고입니다. 니네 롭제 나로 된자가 롭종 근데 최고래 봐 된자가 전다 근데 스테 그래 보고 저야 가지고 샤무세 붙이고 여자 다샤니 예 보고 샤무세 다샤이 다 못해 수지가 진으로 했으니 말 봐 봐
1: 저와기나
0: 저다 보고 또 저 있는 시 간다 주민가를 두디 못해 집단 전에 간다 주민의 못해 버루래 나란주 파르다디 미니래 요 말해 나란주 기거기 철고이 파르다디 집단 전에 간주 된자 세시간에 쉐브나 간다 주민의 로마다 병다 좀 주되이나 머저피게야 카카제 고대야 바다디 미추고르다 미추고르 세자부디가 라고 장지데 마 치제 계급대 니혼의 속에 계급도 로마도 파 퇴찬이 야추 양교 칼로제 칼로디게라 고디 추고 여봐 고디디 카르다티고르스네 토체나 어불라 토체나 발라 로바
1: 로반
0: 아자라 로바 키나네 뱅은 저 된자가 코리오 스테죠 만주니 전부님 디가 디기 딘데기 다 계급다 디기 김상기 별로미치 만주 가가 조정하는 롭정 야고 체제에 마웅베나리아 계급다 미딜 펜베 내가 지금 세제 딘데 추천다 추천인 거래 차단 디 있는 아주 직내 직 그분이 아주 첩첩 쉽지 놓아 라고 춘주가 라고 침부 티제 승인 소딘데 샤오쇼 첸다쇼 산데 지자는 것도 디주 문에잖아 저번 거 담아들 보고 춘주게 어글라 루아폴라 몰라 대쇼 드네 그 무다 동거다 슬레비네 보고 춘주 삼루네 아마르 수글네 아마르 와
1: 저발레클라 에
0: 딘데가네 딘데가라고 티제 미케브 티제 덴자리 익셉치로스 제제 샤오쇼 첸다쇼 루아라고 춘주가라고 참 티스 안디 콜로베 롭세서 샤루구도 차단 디인도 랭이네 전 칠레가네 전 니모티베서 튠도네 소범은 알디 뉴베 담이 된데 유기로 받아 근데 다니 먹고도 계지데 책데 다데 데니 먹고도 차단 디인도 로마티게 있는 건 저 지지조리 미김으로 참에 디겔이야 부구디겔이야 코리오 근데 제 투구래로 봐
1: 그래서
0: 된자 코리오 시대 홍수롭종 야구 제 토베 있나 아니 마음 배관소 지금 미리 그래 왔으나 다 개가 우메 떴으나 다 뒤 뉴비치 된구로 봐 차단 뒤 있는 건 뒤 털이야 익선나야 뒤 있는 대배인 개침부지를 샀스 차단 뒤 있는 뒤 털이 또 슈규자 되네 인터링 롭세 카니와 디나리아 니 렘디기 제와게 약간 직슈고
1: 레세도스
0: 레세도스 이 가르친 땅 아주 단다 렘디 세아디다 추국 개가타년 도샹스르다 도샹 다오샹사데 가르친 총게 나로리아 지다 총게 나로기 슈놈 딜리아 지 계급 차르고 되베네 다 보배우스 그러바 계급 차르고 되베 카네 슈놈 디 차킨디다 총게 나로 추고 디게다 미디게다 아나 바바다 아나 깐고 디게 조교고 고고 딜레덴제 만주 진주 침루게 딜리아 슈놈 디 그치 딘데 체유 세브르다
1: 레세 아
0: 저기 그거다 슝롱 거 찾긴 될 때제 다 단다 슝롱 거 찾긴 니 야 상가처럼 단 투면도 뭐더니 니머레라 딜 만만 두기 칼로니 니머레라 그와 칼로라더네 민이게 숨지서 토용게 와라길린 두고도
1: 저발
0: 제자 디니니 견다 슉처 쳇주고래 아마도 망주디 뭐더 샤스디 만조 괴미기 짐주디 충충 충심이다 뭐더 망주디 이게만 뭐라 샤스디 챔버십지 요소네 다 뭐라 망주디 디충을 심으로 와 이제기 먼저 구미기 좀 주다 구육 좀 주다 미나로 도스체 디차주도 체자

0: 친구야마 디지르크 되버래 지르크 되고 취디 지르크 디가 디나리아 그런 거래 지르크 도덤 거래 지르크 된자 거래 저단 디인디 당구대 랑가디 좀 오심 지켜자 아 저 랑가디 가르선 짐주 도덤디 쇼이엔디 교거체 쇼이엔디 테레여래 조카의 여만 사들이 디나르 티 당부 당부디 가르선 나로티 당부디 모두 충에 틀렘래 디나르 교람세 시그래 다 이네 교람세 교거 싶어야만 통기나로 지단전에 도덤다 천다 나로로 추주지나 지리 십주네 게임초 세로와
1: 저바글라
0: 슝롱기 람도다 레군 군다다 이제 람도는 들리인데 미스 지리 추주나 지리 숨주네 게임초 타네 게고든 저도 주영원의 게임초 산데 최대 그동안
1: 저바글라
0: 저다 디인데 나로 나로 틱 나로 나로 티뉴뉴데 모르충에 틸름이다 모저 직 교가 틸름이면 셴 잼 틱 틸름이버 가르스는 다 저질 틱니니 요이나 그러봐 아니 틸름이오데 모르 체크 틸름제
1: 그러봐
0: 틸름이오데 모르 체크 틸름 모르 체크 틸름 디날 가르가르 쪼고 그래서는 직내 대교 틸름 니네 안다세오 유에 틸름 숨내는 송 직 주기란 거 친제 그러봐 주기란 거 국가야 주야 유대 봐 디미기 송제란 거 창마 디나 주체 디네이네 박바 디나 주체 감로 추고 그 안다고 못 가다 감로 추고 안다 세고 가도 이게 디나도 주체
1: 레스
0: 도스리 다 틱숨이 예배서 되는 인다 틱숨이 예배서 되는 인다 먼저 님규 디 기기디 망체 도스 게도서서 차로와 게도서서 차디고래 숨버디 가서 님규 지주를 통계나 지주랑 거 처럼 그 구지 차샤로와 제단 디나리아 디인도 망체 먼저 숨름 람디 시제 디날 쇼르르 람디 니니 챙겨디 나로 나로티 겨름다 모르충에라 모르충디는 굽야 고마게 안라고 못 가면 모르디 아무 니버디는 모르 체크 틀음 대교기 틀음 디나로리 안다 세우다 안다고 못 이외 송들랑 거로 봐
1: 봐봐
0: 디 미게 감로기 봐봐 안 감로고 안다고 못다 감로고 안다 세우 이외 간가 대교 틀음 나도 줄해
1: 네 세가
0: 그냥 안다 틀음 수버디는 아 추구 코리 멤버 틸름 세제 마란조 강고단 봐
1: 르발
0: 디미기르 봐 왕부 견제가 바빠
1: 레스
0: 디미기르 봐 마란조 부구만자 기 테르가 야접도사
1: 르발
0: 디나조 조고고 디미기 간조 미제기 테르가 미비야자 테르가 봐
1: 르발
0: 디미기 간조 심지기 테드와 테르가 종견나 리디 테르가 다니디 심지기 갓 카드나 마란조 접 사저다 존세가 접니 카드네 심지 엔티로 그랬으면도 야 종견나로 레네레 베티 테르가디 테르가 강이가 자제베 대자 수지 교도 교수가 시부지 당분이나 로봇하자 모두 됩니다. 다들 저 죽으러 봐.
1: 그러발.
0: 완전 둥 죽어 둥거 많지. 정부 정부 안제 둥거 좀
1: 미워졌다.
0: 또 다시는.
1: 시장.
0: 다다 차지 그냥 죽어대. 가지 쓰면서 양자도 땅들 넘다면서 헛들 알 변해 죽던데 헛들 좋은 거라.
1: 그러발.
0: 아니 거가 님이 님이 뒤주면 칼로 주바 주야 마침이 좋은 거라 안 되어라.
1: 그러발.
0: 좋은 거 안제 내주 대용 그래. 뒤직내 망차게 교타는 내주려 그러셔 망차게 틀음 Tempo masam, tilam chewa kyeti yaw majin nechu lagar sikrim, maang chayki luwu topkyala kakana nechu lagar sikya degre. Tene ka chigi na luwu topkyala kachu yunye di nechu la degre sikya degre. Tata di yindu tilam chewa kyeti jingne susu tilam di ngosim che. Ta tilam, nye tilam di tegyo na chogu gu dudele nga dungi lamdu dele di nga sho yun kachu gu gu yorwada. Kachyo gu gu kachyo gu du. Ani tuju di. 이게 chik ngui di li ma li kong ki mi chuk chu, mi ngab chu, mi shib chu saa ki ta ni shu na lo ne ta mi jitan chan mi sum chu shib chu shib chu na ya ngui di kyab yung gu re
1: rwa ki la
0: shib chu ngui di na lo la bar jay di trik shaa rata bar jay di ti ngui di da du trik shaa re
1: rwa
0: ki la chik di chik tik di zibu da bar ti ki sikim du ge
1: rwa ki la
0: chik di ngui di gan trik shaa re chik di gan trik shaa ta chik di sinan gan zu shu shen rwa
1: rwa ki la
0: ngui di sinan gan zu shi shen re shi shen 되네 무디디 니자디 맞아 랑가기 그 중심 센터 봐. 세단 디 인도 좀 봐. 맞아 랑가 제외께도 다 제외께도 나셔 연구니 타고 니 틀림디 예데레 예내가 연주디 인지미지 록다 니엘 슈크자 니 타고 록다 제브레 록다 세브티 가져 록다 전산 당 봐. 디나 맞아 컨데스 머신 버거스 디 세브레 출시 출시 세브레 록다 세브 봐요 그래. 록다 세브디 나랑 짐주고 록다 나로리아 lo karasana mawa jengu rwa mawa na sewa jengu su tuyung duwa
1: rwa lak
0: la mawa baga lama sewa di tatrigari rwa
1: rwa
0: rwa dangwamba baga lama da sewa tatrigari rwa
1: rwa lak
0: rwa ina mawa badoya da suko nyenda tatrigari
1: rwa
0: di nyenda tatrigari

0: nyinga yuwe diri tsundari. Chetan di yindu rangi moche, nga ranzui moche, kacho ye gyoya, yunli gyoya, rwa, dinde gyoya, na kachu ya la sobo dinde yindu karasana lokta di yindu sewo pagre, sewo. Chetan di yindu jimju na lo ne nyinga yuwe tsunda, nyinga yuwe ta nga kachu nyi yinda, rwa, nga shuk je ngi yinda, nga langa jiba je ngi yinda, geblo chugo parda sha ro na rwa. Gebda dunli nga ya chokyo ki kapcho di, 다 그비 쇼얄 미드윤르레데 어 듄르랑 같이 쇼얄 제베 게제 쇼얄 하초 교도니네 라게 단도 통드제 쇼얄 되나 바 뻬데 통드제 세리군 고동아
1: 저바르 바르
0: 제다 디디 칼로 디게 있네 계란 통드제데 계란 디 짐주 짐로 다치 게어 니베 계란미 요 미드윤르레데 어 계란 게블레데 어 미드윤글랑 같이 비기도 텔레 90 저거 텔이야 가르스네 파주랑 같이 비기 착긴 저거 ran dinde ge ngamda yin ran nga se se thengor ba da ka ji tandal thungde chip ge jang gyo a gyo ju gyo a langa ma ga se de ne dinde ran ran nga wen de then da ro ba cha dan di ka ji chop chop shi do wa
1: jwal
0: mi shin da mi tik zo ken ni di ke mo ju che ran tik zo ma ken ni di mi ken ni di ke mo ju a tik zo ke a ya ma da ra gyo shi ro a tik zo ke a ya ma nga ki me ran ke ma da sin so shi 참바다마스 나자다마네 비게 꾸이고도 와
1: 좋아 좋아
0: 아니 파나고도 주고 단지 셈비 기우제 야우제 단도 되네 컨트롤 안사르다 컨트롤 안사르 통주 축 참부 쇼게 던도 밀로지지 지기로 봐 밑에 메베 동화도 겨르다 샤레인 베스 인선데 가진 돈들로 그동안 주제 가직 둘이야 소든데 대응 그래 아 제단 딘데 인도 디나로리아 파다 컨트스레 틸림 컨트스레 맞아 좋아
1: 좋아
0: 에 다다 컨트스레 뒤응기 저예 다 윤 교야 다다데 제 윤두 코란 제 니에 담보 숙자 말 니에 담보 다다 제 우리 하지 니에 담보 배데 강보데 놈가 내려제 코르가 간 밖에제 숙 배자 아니시네 다다 제 그도 와 다다 제도 모두 봐 누구 봐 주주도 제 윤두 디 키랑가 키랑 제 그럽니다 키랑가 개다 듄 제 투구요 말다
1: 그만
0: 딩아스 제 우리 디 람돌레와 미 축주 제 돈은 약슈 디네 응업주 디네 십주네 숨주스도 다 마셔도 다 멍시나 멍시 이게 람돌레와 미 숨주네 다 뇽슈도 돼 그래.
1: 네세.
0: 디 다다도 돼 윤두 개블로리아 가르스는 가 카이엘 규 교긴다 안에 카이엘 규고인다 안에 알라가 틱틱지와 제긴다 틱지와 제대로 칙디간 해 줘 제규래.
1: 네세.
0: 무디간 친지 제와 제분의 파티 두래.
1: 네세.
0: 와 가지기 디네주디 추윤데 직주 모든 용화서 야 예질리도 어디야 모든 문구도 고조 한다 하고도 싫다 통문도 니에 통적이네 저 통문도 야 쇼예데 파주지 파주 추주 수수미 비기버로 되미 나 파주구나 추주구나 수수 고시고 재미 재배스 되도 모두 같이 다니는데 디 원래 전에 결한테 직내에 나라주 넘기 원미 자스사스 동안
1: 저발
0: 안정 원미 자스사치 여럽 준딩가나 모두 당으로서 디 칼로벨라기 라가 라가 잡다가 라가 야꺄자 정국장제 디 담지샤 주리 디나 담절럽제 추주 체가 지티우리 디나 쪽으로 봐 제가 디나 여러 촌디 머다 담아 투베나 침으로 제가 디인디 디글럼 지바 가야 된 거죠 직내 파냐 파다시에 담고 수술 냄디 와심제 니버디네 디글럼 지바 게디 디글럼 지바 자니게 니엘이야 록터제 디네 파달다 그래 라 dīlam jaya jaya lokta jaya, dīna lokta jaya sabay chukwa rāng shūk jaya, rāng shūk jaya jaya, rāng ye laya khā dīlam jaya jaya jaya ngā dīndā lūdhū khā yaw lī gyōnyi yinā ngā nūp dīna thangbū jīdā rūgō rī, dīna thangbū nālo nālo dī ngā mōchū chūng sūdā, mōchū chūng yā gyōglam nā chīm rūwa, dīna ngā dīngu lāmdō lūdhū ngā khā ye lī gyōnyi sūdā, dīlam dīlam dī jaya jaya gūrūwa, dī yindū jikala mō lokta jaya mēng shī gāni yā, kērāng jiblū dāyā shī gu nā dī jī, 기블로 먼저 타니부도나 코라니엘로 톱단제 그래 타니부도나 타니오 민도나나 기라 파랑가 지약 착긴도나 아니 신에 로드 데베젤 모다 슈크자브르 슈크자베젤 착긴 도섬제 아니 신에 랑가티 제 그래
1: 레스
0: 제와 겹차니 수수름디간 레슨 아니 신에 로드 추 로그와 社会原车道 susu pike ta ka ju ru se susu langa tel susu ju se langa tel le bru wa
1: zhuwa ge la
0: de ka shi ne zheng chang xing shi che ge zheng chang xing shi de li du ani ge lo mo de o de ka ye ju nya dun de li du lam de de par ta langa che wa ge de nga si ne che wa ge gu chi ti ge ne che wa ge gu wa
1: zhuwa ta
0: ngui de ga li du ani shi ne ngui de ga li du na ka ye li ya che wa ge lo de che wa ta
1: les
0: ngui de ga li ngui de ya zu zu de
1: pa
0: ka li ye li ya che wa ge lo de che wa ti 그쟁아위 나째네 경제 요마레 가진야 너제 파르드 파파이 예 랑가 뒹을 랑가 내가 예를 껴비면 예드 빠지치 야베 이게 뒹들려도 연주인 야 뒹네 연데 직도 어디 연데 바바바 직도도 배수수 나오면 맹교선데
1: 초벌추
0: 즉 정신의 로마톰이 수수추 거지 침마톰이 선데 동안 디인 미신달이야 체진도 린치하다 다시자리야 니가시라 제레스 세단 디인 디톨이야 나가 집에게야 디톨이야 진행에 파다셰 유르바 파다가리아 기란 집에게도 뉴슈레 유르바 나가 집에게는 미 숨주 숨주가네 직다 직디가네 집에게 주체 되네 모터커도 돈이 타니윈 딜고 김에 야 제버자야 차긴 윤저디 제버기치노 기블로디 배 요거 쇼단제 그날 남들로도 슉 맞아야 뒤주데 가직 카츠스틴들이야 슉자야 틱단다 녀리고 숲데 틱디미도가 유 유구 배우신사죠르다
1: 기피드
0: 과샤르스 녀 아냐 냐여로 추나 녀게 지기 치고리야 배샤샤르 봐
1: 레스이클라
0: 틱디디데 십지 직제 샤여르 가직 틱딜리도 겨르든거도 이 델리도 다 냐낭다 쪼고 입에서 봐. 이 첩사 쉬브르샤 봐. 저단 디인도 델리도 뭐라 같이 쓰르샤. 디나 개도 천다만 참다 가르선 짐주 도담게 대야 직내 같이 쓰 임바 니네 비기 람두디간이야 같이 쳐가 천다다가 오래.
1: 레스
0: 봐. 저단 디가 아무토 위는 안 가서 내주들 그래 대야 숙자 그러 봐. 뭐라 같도 니가 숙자 그래. 주고 같이 니 매자 대야 숙자 그래.
1: 레스
0: 틱디나리아 숙자로 지 디숙자세 람도 인들이 니가 쉬고 열에
1: 그래서
0: 이 뒤나리아 증에 즉 틱 제바야리아 림디 바다다디 림디기 수수 틱림디나 도스체 슈샤유
1: 그래서 다시 체크라
0: 뒤지긴 별로진 다 아시
1: 그래서 다시
0: 체크
1: 아니 뒤지긴 배 틴디 짐주 태지시 벨린디 신자면 다 아시 그이 레젠게 주도 만절이 진에 도구르 탄게 변난긴 지자지 외생긴 초보용로 니원에 도제나 슈고이 된게 구슈난고라

0: 坦德尼比金奇出自旧不达大日
1: 尊重堂农村德尔
2: 作为普及领域为 尊重对接第二期 我们苏里马尔新土 米泽英里德卡尔冲
3: 恰恰白马堂聪别 中日古泽德莫迪 新天传播领域区 年王级别 四十余
2: 尊重堂 농친되가라
3: 尊重堂 농친되가라
4: 자스당대비 센트럴행계 공감상 딩디리진기낭도 종교종캠마 두원진기 잠바다 접상라기 표계도 귤신 편종매마 비준강내 비준낭의 종리 강남마포 시바디 페너기 좀지당 양튼 슈주인베 세난 유피슈 센트럴링게 종린 강남마포 시베 좀케마 도인준이 산시 난청도 구충바다 며칠 흉십바당 흉콩 키레기 레수낭용시 탄다시엔도 슈유 공리 종교 좀바포 튠소기 공미다 종교 년슈 좀지 롭소기 렌진 루슌 좀지 루블링기 급주시베 투림 심줄로마 제시 공기 중심 강라마프 시바다 주릴 교바 시바 응의지 중지 응의리 응의리 시바다 구슈구슈 시바소 잠추 가주 비주인한 용시 공기 잠추 가지를 중교 좀바포 시베 퇴딥기 에르토스 자가다 징주마기 릭제 시베 퇴딥다 세마르 시베 퇴딥기 자가다 급개베 빙신 속좀기 자가소 토바다 잠추 가직 지게 기기기당 뷰일 줄여 봐마세 계지 빼집 전초난 팽마 슈뇨슈 중신 강라마부 시바디니 종교 좀바부 튠조기 존에 더 로그줄 체베 중신 표당 지와 유바시 임바디니 표교로와 미집니 기중어 주네 민남다 종회 미지 난규기 튠지 지와 세균 체바시다 대외 양신 갸치외 통계 토안에 미초내기 간요하라 룩당튼베 삼시사무체베 잠취식시 샴라텐게기 종교 좀케마 두엔준기 잠바당 잡상라기 벽에 두규르신 편조미마 비준강내 비준나오의 종리 강라마부시바 편노르기 좀지당 양둔 슈바티 류둔바티센라나 리칭딘기 철두듀디 난공유기 제베 창만라툴랑내 사토토 파자 출자 제베 난공 유당 샤구니가 개무셔 리칭 딘기 고튜디 뜨급 대가르 추디네 메바통야 고딩네 술었다 그 미미시 샤쿠 리칭 딘기 라네 창마 출랑디 장잠도 샤보다 그남 뎁점 제디 디싱린라 탄다 첼시마도 동민도 안조조 난공 유 공출 내가지 더둔 떡점 철기 말이 지스르 리칭딘기 샤쿠르다잠다 디니 난공규다다잠체디 중세 참촘투규르 난공규기 라빠짱디 쿠푸동네 송토 코당양나 샤쿠 수식르 슈바 미신디 케랑엘 테식 나당 겐디라 똑잠네 냠투 주기인 시설 샤쿠 중세 항상디 리칭딘라 다잠다 난공규랑 다잠체디 민네 얌첸베 원당식 초신 철심기 최도규 리칭딘기 랑기 철두 출랑네 철배 최도 규대 철두 샤쿠르제지 랑이 난공유기 감두로 난공유기 깨충유고라 육쇼 샘자표부 윤도 제괴 말이 제설 리칭딘기 그 계란을 로고치벌 용와디 계란을 심쿠르치기 유배다리 지시 난공유기 그 로고치벌 얌생규 가리유 계자 망부식 시에장 윤댄 휴배 계자니 치직장 구주민도 내 아메 자주 망외 밑에 뛰는 매지 휴뇽 시설 테다르 휴신배 끝나 토아교부 더비 죽자식 차고다 고틀기 시도아장 얌용치바다 시도아기 벌규니 치케 냐이 믹다르 쫌잠쫌잠도 내내 추제강 시부 문화도 규로 리칭린 지체 메신바를 실추그 냠디 권참도 립급 나리양 치슈직 제디 디무르 통수난 면나도 줄도 가리 체버리단 시계급 계급 교정이기 계단이 신도 치와 대킹기 주게 당년 봐도 샘르트 법지 다수 그 로강능 취지기 자 구주 메바라 로강스부 쿠심부 줄바시 코바콘람네 낭두 주메표라 마르트양 메신바라 태좀도 네급 난공 유기 개발 구구직 토보다 비질리 식반네 그 라도 제지 콜라 르입기 냠도 쪼급에 다당 그 난공 유 당냠도 자기 차감식 잠두규 메 라도 럭슈 잠도 식 괜히 차감기 고치디 로그 마포당 셀프 튜서티를 좀 된잠 제베 그 비질리 외디 디갈게 메 지접지 양 메바라 로그 셀프당 마포티 카체네 지지신 편진투 로그 투급 메 개베 토하기 락체 감내 깜바식된 바다 디네 양 침지 중중식된 깜바당 침지 런주토 김마포지 유베 김주 요체당 면자 로간시부 쿠심크르 내준 포모식 당냠도 되바 통한 긴비에 리칭딘 마쿠바 마세 게디차르베 잠메나 나르웨 징나식 창이 제냐 쿠심텔레 다지 그 되미도 침지디게 김기 침사단 저금민도 제시 난공 유기 지구 칼레인 디니 로균 주치기 낙차지 럭슈플랑 로균 주니 댄유 딘자기 요체유나 로 유신도 내가 치톱지시 리친 링키 개슈 챔뷰 단다키

0: 보게산 다른 거 산다 천좀 그 긴다 대 샤즈인다 천좀이야 따경 야고 치마도
1: 레스발라 발라 심제 나무고 다 부스키로이나 범스키로이나
0: 기라니리아 복범 가르 좀비 이네 나저 김장디 앞서라리 단단은 지존님보다 적마리 지존님보다 진입이나 나저 채버쳐야 복기에다가 법하다다 보모 마다 인스제제 밤에 미군 되제 파츠 부규제 채버지 줄래 요마리 이네 다신 적마리 지소 사브리 어제자 당에 선주 예배 두드려 내샤 다샤 롱진나네 싱지 요산 지고레스 제제 양스시에도와 보 니에르 리우드 직 투슈다
1: 레스발라 제주교 대유
0: 야주 나지 년거유
2: 安杰个中级别中仓中车座天松兵行军有三千年铁镇他子干七八年然杰第一基础人路给停热间组织车就快车的安杰第一中仓中的意思别基础人路给铁克级多还是不学人吧那么大马季那次跟着这些东西是多那是多少单亚马家亚迪尼亚那是第三亚马家七十七前的配置技术结果了
0: 보랑게 부구 잡된다 간발리 되지 잡디게 파 춘좀살 개규다 드네 춘좀랴 야구제 떼셔 아
1: 레츠 발라
0: 니야 종배 아무 쓰질라 개요 슈루스 개당가 친구 오리 먹을 수야다 좀 줘야 되게 니야 제셔고 다 보랑 여 교시
1: 레츠 발라

0: Amla, Pala Lopez.
1: Pala Shuda, Langal Kule Kamajwa.
2: Katosne, Sharkia Gandai. Kashovich Komch. Yada Chang Chans Shilusta.
1: Yes, Pala, Tishua, Nielengasinku.
3: Yanang, Baba, Yamit Gibjeda. Oyaji. The Kalekas. Josephin Jetu.
2: Ranzo Josanang Damindu. Talutsaga Yata Chirisha.
1: Yes, Bala. Chichang Shichuda.
2: Oh, Yaju. Chichang Dengunia Changsi Shichu. Ngaranzo Chongzu Nanga Lugyu Niga Shabshi Yata Chudu. Dugji La Lugzi Shira Dengu Mindu Sigi. Puchinju Dwaji Rangin Lugzi Zhu Marwa.
1: Bala, Tanga Lugzi Zhotu Mindu.
2: Masani Rang Tsongkandi. Da Kancha.
3: ཁྱི དང ཁྱི དང ཁྱི ཕྱང ཁྱི ཁྱི ཁྱི ཁྱི
1: ཁྱི ཁྱི ཁྱི ཁྱི ཁྱི ཁྱི ཁྱི
4: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2: ཁྱི ཁྱི ཁྱི
4: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1: ཁྱི ཁྱི ཁྱི 다 총가 조제 다부도 로치 라스투기 이네 캡사 춘주레민도 로사르니아 총야부 오스도 이네 로칸리아 고시게드 다와지리아 캡사 곰십기 하슬레 싱금도 도스제 지게드 곰팅의 보는데 제터드 좀바 나 로숨줄 하슬리기
4: 다 신에 하고 그두게 나메 담베야 총마자 지게제브레 당군의 지도 테러전에 야가라 랑게
2: Bala, dinga le kenyu. Tangdo nye haru huri tsata xa.
1: Bala, ta dinga ya nyam nyo me zan che xa. Nyam wane che na, tangku nye ngaranzu lungu di nali ya mi kazu yubda. Mi zi jala nyo ya nubu si necha. Nam yun kwa che kazu nyugu yubdi zo samlu yun da mi du.
2: Che zan che. Ngaranzu lungba ya xin le tuan zan yu yubri. Zhok le tuan zan yu yubri. Ta tuwa nyogu chu ni. 차단 수변단 이즈니 레미슈 요마리 던도 뉴비니 비라시덤 리니르 신주
1: 지샤발라 당아 미지 베도 총간 답 이내레 용범니 치로로 아버종이 시지지즈레 생금도
3: 다 폴련도 나 되게 컨제스트여레
4: 제자제 다 레뇨딘 고츠니 차오랑 그라인다 다 지마 컨제스트가 아 랑가직 쉬어다 탑시 젠다라 주베 다니엘 키란조야 다과리시 강르지기 때는 제주 대주가 민두가
1: 보라 발라 아말라 드리키나조 수치레 쉬야메 디가 창마 나르장게 총모소 마싱아라 미유 야구윤에 라랭웨르 토나치야 다모소 다딩원에 쉔베뇨 총스르 차스 이네키나조 봉아야 이치나조 니에 팜크체보다가 람산 치슈 균이 지금에
3: 当然看对不对谢谢啊当然有你起码跟这个机子有啊不了你也许把现在你也前呢见着马扎把头发脸色马上谈到罗萨当差子时杀出来不得个我重罪凶怒卡起的你们都起落了阿宝中年一听这钱不赢呢今年永不起用个这了等到起落了两个娘娘姐托不起生气不然谈到不到拉不着可是这么些调子 칠이야 아베 슈레스다 전부 두게
1: 암라키랑 두제 만나다 니에 징니에 마춘 레게 마춘 비나 아니 nga 카린 있어오래 기나 중 nga 이치 신난다 니에 셔르 싱 롱고 싱베 라게타 세세 독주 타나 우조제 유유비
4: 아 다야 예데 아 크브도게 메게마스베 쳔게 따조지지기 버셔제 마요
2: 발라 Ali tabshi shinda mendo. Puchi la abo tongyuri. 나알 풀이니 뭐 그래 하고 그리 칠치는 냠뇽지 니루리
4: 어미 다제는 총가 제자 잡디 도스제제 잡임리
2: 발아 티케는 말이 총가 거 야고 키 말이 춘종기 신뢰 쇼리야 적지자 전에 지루 아니 도스네 쿤교리
0: 신의 남초 탄의 창면 세메티니 롱첸 되어카라 징조의 도지타 콩기보라 시베티 듀치시 첩슝 종켄 부산점듀 종지 수남도지 첩치 수남도지 저주 强바월실 자기지수 수남도지 强바월실 부산점듀 타르게양피 지겹더십 流长江 더십 계산인디 첩켄미나 징조의 도지 첩켄 로사남게 보도지 첩켄 타르게양피 마춘좀 첩게 조무스진 파게산 첩게 부산점디 섬기 첩게 왕주 장진리 첩게 수남도지 종부 첩게 니무스진 저시스린 첩게 바산스린 섬주 첩게 다와
5: 팅디 리첸 슈차
6: 아체 우토기 급수 땅탕 시슝키 슈미소 겨르휴 체리타 튜비에 권해 늘고 기세 체크
7: 지신 촛숨키 지소초외 두구기 추나 안수 人이 내자세 지딘라 심쿠 치발 안내 콤신경 然키 然라시 인용 我시타 미롱토샹외 송년티마인발 랑키 정이기 친한 꾸일라 렌지 시쿰 총룡암
8: 만추 좀당 뜬당 장리 시야 퇴어오메 도낭 장마용 단다 계랑기 톡러 워게탕 꾸리치외 나와 둥는 렌지 코스미르 슝리 랑기 정르 개비 칠름디는 종식선탕
7: 怎么能确定这组区别为新旧年书席去呢怎么能去米日用去唱播出参与米给给给呢米记了新看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
8: 我们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
7: 听说给新康日本罗宾佛罗地新康地堂来参与得的西夏语的新康地堂进去对南一样来了尊心你可以闽南作为公开日听到听你立白竹通呢几点天刚刚去乔瓦西先土灭及送月
8: 我跟你讲来个女书记作为出租的汤镇执行在为生命补助堂帕马并且赶紧落个的那么堂人气怕大人都去呢家住给进百 W 让你期待的强三胖日本老板阿迪里抵达了宋月天让你给各度电梯起步且以苦流所给跟铁大门烟把的让你赢没有给钱让了唱片从来吃的抗官电表越接送热天每一每次的街当几个人的买吧看了赢俺出于让你先给通囊了这边无数起居的下年让其让你的凝聚他强别连接谁他对我们身边多数写本呢早晚你久久没不停着看念赢的叫人他热切给弄念让其让你久久提赢了这点提的三看也碰不配备碰不现实纪念讲明
7: 天哪各不是一切堂各不是叫人各不是虽然说提到咱们总体帮助虽堂让其让了凝聚堂下次月呢俺去新年俺去凝土独别生命普处堂他们并起赶紧落管所下次堂前面去共土让其让了恩居人咱们人堂 Kiki Pujo Tor Nanwe, Ngu Ti Sintu, Ranki Rangli Yine, Gunyo Mari, Kli Yinda, Si Sung Ro.
8: Dorna, Tu Tirini Sung, Tsova Chidar Chising Chia, Ransim Rangla Wangwe, Semla Quacha Guide, Ranki Rangla Ningita, Ranki Rangi, Chamki, Yongun Zu Ro.
7: Simkam Chudian Lutonan Nandi, Simkam Chudian Gizaw Chibi, Ditanki Rengi Tang, Ditanki Jiso Jungu.
0: Shamla, Lung Tin Dukar, Jingdu Dojita, Kongi Bola Shibi, Majati Silona. Lung Tin Dukati, Pajena, Jingdu Doji, Chongina Abu Chinchi, Yungbu Yagu Chumasi. Zujun Tigi, Shijia, Mangbushi, Kongtu, Chutuba Chuota, Chipchi. Rengniki Puksam Ungyo Yowa Chibi Logo Yangbor Chituba Chungwe Tsamti Par Dabiyin. Tiye Jila Nezu Kanje Chung Yumi Tirin Mutu Ne Senshi Yubshu.
1: Samgi.
9: Oh.
1: Randida, Tasha Ngaranzu Zon Chong Dede Pike Chimbo Kanje Chimdo.
9: Risha, Jo Randida, Chogu Kanje Mdo.
1: 제장 뭐 좀 망했어. 미망했지 진짜. 전소시다니 총가 창문에 류를 준 것도 와.
9: 진짜. 대표지 총재 변조세야디 어딘데 인기지.
1: 제시. 제장 좀도 총수 되고 딘데 체도. 나란저 구조시기야 고였고. 응응. 나 뒤에 무빈 쉬야디. 좀별나게 근처에 송조이나.
9: 제장체. 무간에 야표면도 와. 년전조 조랑 로호치다 취샤. 무빈련나.
1: 我们吃十九岁的鸭年鱼是呗？三弟，他听你伯拉给天不赢，别生气。你妈年，我们过我们吃年团大礼啊，搞军事战那去。他的年我们过我们吃十九岁鸭不，光给天不赢呢，俺爹爹哪能比个嘞？
9: 哈哈，叫啥伊呢？我们也叫罗华清不赢呢，伯拉个对了，这次罗华是来民族啊。
1: 让谁去了是？大壮，叫是壮，总不能没输个钱呢，伢团大用个嘛嘞？
9: 是，叫着。 대집에
1: 마샤, 어디에 샤디?
10: 야쇼.
1: 나 좀별라.
10: 기니 둔다 가는 봐.
1: 좀별라, 응, 기니 유부샤 유명 청소년 이, 예명의 진주 도지 쓰기유, 모라명의 삼기사, 대리 좀별라리야 겸주 쓰여유.
10: 야, 그게 되다. 저 둔다 가는 봐.
1: 어, 딘제지를 좀별라. 대리 된다 좋아디, 외부야고 삼주.
10: 외부야니 이나 대가 외관을 치는 지수.
1: 좀별라, 대디 외관게 외부 가장 망자 셨으기.
10: 어, 제나 외부 가주야니 이봐.
1: 검치 십주다 부야니 이.
10: 신부라 로고 중아, 단도 보도 안 주선 그 신부지게, 외부 거치 십주야니 중요 요마시. 마자네 우리 마음 뒤에 야제 마자 개가 제토베 딩수라치 유베 아
1: 좀별라를 쉬야라 다샤 나란주 존나리 이내자 서구 신다리 이내자 가사가를 조주 마구 시라르샤 초월 아보 존예리 마구 쉬부스도 이내 녀도스더드 레미트 조 지교가 도담 미자 댄장 녀주다 라지 투도를 말아베 녀주 녀주랑 제신바 타나 카발레가 유미 고마 츠비제 데니 망고 시라르샤 제장니 나주 요구상기 신비 레미디게 직조 제제 신비 알레 루가스 조고 삼주
10: 오 딘제 임시 셴마랑 삼노디 문에 하자 야우도 이내 신비 알레 루가스 조바 잔나 라제 유바 야면나 알레 추제 유바
1: 라멜라
10: 다시는 알레 루가 컨트롤 제 조가 자마다 조지구 알레 주화 조토 마르다 다디테라 야 쉬마랑게 삼노 요당유베
1: 라 삼노 당비 좀별라 게싱아 무빈 고무 70주디게 정비이나 녀녀 캉바자야다 삼바자야 슝람 소야 소베 최고다 옆제 가시신유 데네 라제미니 니숨스 딘제슈 레제테레 당분에 뷰제 겐린다 딘자 겐린 Lemin lajik gelin chayadige zol shayagi chersi dintechuyu.
10: 想不让个生存的，确实得要些难度。听个中央的，监狱的权力呀，行踪个来团的呀，同还将起不那个钥匙。马赛让军兄等位他，谁兄弟人呢？团来堂被求罪，托尔东的，团来你不做那都他们生气呀。他能信，团来是不狂被打压解切些，心中满足，为嘛用不怕女东局铁了，归家难他难行不是？
11: 学不让个切西地大，日不狂被死兄弟，我乃急救殿下。答应你，总是兄弟，让来也解决他们切过云呢。东西给他们写呗，只要有马谁。西平朝外，切西过了的。别那，新北阿里如何的，肯定解足啊。俺们弟弟来给托堂个这些，老团个冷落，他能行，边疆永邦万把所西平朝外也是过谁。点数。
10: 让刑部局给捉不到的啊！总兵来了，小舅，俺刑部阿列如果做军官了，什么忙不当兵？阿列如果的做官被拘禁的，民员呢，连个托堂冷落的，脑团冷落，店家托堂冷落，这怎么收下去？总兵来，这个一级的那车长有，几岁男的？
11: 哦，要穷下，这个选不上个车吧？也明显来些车吧？
10: 这个仓嘛，俺是让给车过些些车兵。啊嘞，是呗。但是呢，不让那么就肯定团吧。
11: 俺是归托人路镇的团兵。
10: 想不让给民间人我的，西平朝外七十的呢，听了新兵三排不得，七排不宁都同文同意。让个这些一些的，得晓得。俺怕信是不是得意？马上总会兄弟从头拖出多些些，我明天了。
11: 夹表看起偷偷起去。托见那总兵了，既然给俺做新巴透过夹表那把，偷起去收银。
10: 嗯，等待下午马上，等俺做总司兄弟去外边来个解释。俺做夹表看偷偷介绍。
11: 托见那总兵了，
3: 托见那总兵了，总兵了小欧。
11: 总兵了，收点家伙。
12: 三弟，三弟，喂，马进了。哦。
11: 给你宁波连木作呀，他让俺自动啊，连木作看了啥说了，俺接着自己看谁谁。有有，宁波卡拉几点着雨？
12: 喂，叫这次了，老三，别说的。
11: 哦，那是。
12: 姑娘，他的俺子有个兄弟出来家呀，俺让这早我呢先呢，连着钱不去的。
11: 马上俺让做新编阿列如果给建仓那边连着谈不的事，现在给俺一个苏水监库边连工地连着表在了，打到他们店去接，表在接领钱我的。
12: 那是。
11: 俺打不过了。
12: 老在他那电视前边，今日陆军工作老重视。
11: 那是。
12: 这些忙子提醒。
11: 我的，很多给俺一个苏水矿道给连民给了呀，连个店家给你做，全他妈拿不起手啊。
12: 今日到这来，俺打不过。
11: 俺给这边拖了，到时候他们连个洗不下去的。
12: 哦，要不穷下，俺俺做连着国租界，你们俺来注意嘛。俺俺做贪官的，连绵也妥当的，连个表在了妥当，也不消失。
13: 那是。
11: 俺打不过。
12: 今这是马车不行了，今晚俺做俺来如果的，你一起去个马镇了，俺俺做装给俺来的铁锅那里，干个做头嘛的。叫这次人批个要不穷下，没推荐你的。
13: 俺打不过。
12: 老三那个批个肯定多。
13: 今日啦，
12: 让你等这门了。

0: 계사 가상우가 보는 친아디 다 로숨도 조집이다 돈도 추조면 누게 경서 쌤제면에 나야 쌤제 누가
1: 빨라 검친아디 부친주 도지 나스네 응위간래야 보는 최사자 돈도 양 응위빈 사비야도가
0: 와다 미디 있는 요샤 다야 보는 그제야도 경서 강과라 제매배네
1: 말해봐라 다리 비우면 거를 티십지 야도
0: 아 레나 티십주 에 베스도 메다
1: 봐라 두대만 하다 다자 비우신 배 알레 주가 주샤 알레 주가 대 갱궁에 소스체 주가 대 나란조의 권한기 두중이 레드나도 갱달링기 제자 뮤빈 티게 알레 주가 기 추제 뉴룹 제하소를 당샤 규지시 제두 론이나 뮤빈 티게 창마 제투그레스비
0: 보는 레나 고무치 십주 런니날 퓨르스 에
1: 퓨 보는 카직 제사샤
0: 르베 땅고네르 봐 기랑 좀가 겐고려 싸와지고 요마르 봐
1: 봐라 퓨 녀 볼랄 싸와치로 마도 기회는 신 볼랄 양 무빈 야교야 무디는 말이스
0: 야야 잡진 커이네 다 이는 예 차오디 오네 첨부 차도가
1: 봐라. 다시 퓨즈베 신베 알레르바데. 나란즈 존난기 신베켈레 안 당고데레스기. 종위다 존스슈니 통진다 개교시다 난스기.
0: 디샤 디샤. 내 차원 전부 중. 지존 님베가르 이미나. 나란즈 님미미다 참미 키제미요 주네. 또 저거 잡지에서 요말라. 글로 드브제 고야 요말레. 다른 능시제 나즈 신베 부줄이야. 고자갸 지지 구보 고와용레. 당원의 지도 서비스에 대해 그진 첨부 시작하자도 와.
2: 긴급 도착라 로피비 그대 출소.
3: 저 테스트라 나랑 저 랑교 중인데 생들 톱 중아.
2: 테스트리 테스트리 전에 야구 중이.
3: 김원이 나도 요구 신배 알레 루가게 롱아 따다 갈래 기배 제우시. 나랑서 모두 배준 체비는 간에 탄도 모두지 시주기 잡죠 챔부도와
2: 나랑도 시비 알레 루가디 휴레기 피해줘 단 야부 팀비 다래
3: 워시 반도 샹스 슝기 캄부사브 갸야 레트퍼게 미당 주제 차상부 총수에
2: 차상부 총수 난다미 제스니에 비게 리윤을이야 다가 침비게 최근게 겐키부여래
3: 레트 신탁 니즈 근제도
4: 어다 구르샹기 중앙수와 디지리 숨주 소지니 언탄데 지리 주고 수에 차샤 어뷰제 텔라 난다 민돌 어다 피게 겐데 제시 중도가 키돌 어다 도레 겐 피돌라가 키요데 종 신쇼 총레 레데 로산 데데 비긴 칸벤 레데데 타샤니 차조 유산 데시라 심제 난고야 메라
3: 조제스라 야오시 우스 총샤
5: 왜왜 다선도 고주인다. 년년행결이야 담산치 주군이. 나란주의 길래라. 장교조진배 원튼 상종 길래 전년 톱스. 딩아란주 길래 견고민의 창매 배전 흠이 제배 제부시리라. 공생강공기 레미 숨경업중어 숨게 호다 바다 제배 제부시리. 내 공시 직접진리 직원에 공시 공허상마 도치치 주군이라 저시디리 주군이다. 年了年, 阿勒如果家计等于车市的个技术员车市堂部的阿勒如果的我也说有个新别阿勒公司要求他透过门外国母亲你家东西你不的人不堂部阿勒组织个托档天天拉给手脚送不的新不勒米卡机了阿勒老在那做个中大这样的卡机等到每间南沙落中的当样西不的 蒙古国车家塔松竹当街社区出国所列车出借卡机入住去呀大哥能行公司用不呢落这里国母车就端街刚刚预备金藏给铺住落这钱没当样的装着的朋友给撒过卡机了新做南苏车家铁路当样的确实所要建议

0: 괴문이 커블링 오고 시켄키 당랑바 던지 남주이
1: 괴문이 커블링 오고 시켄키 당랑바 저시게비
2: 괴문이 커블링 오고 시켄키 당랑바 게준이
0: 체규 매배 채팅탕 카발르 야마치
1: 게르기 체진 신현을 며주
2: Kablugi Yuju Saba, Nirishi Madebar, Mantu Tunshi Yube, Nanjusang Me Titil, Yisub Chigu.
1: Mang Yongi, Kablulong Ogwe Chene.
0: Dekui Dembe, Punjung Jungu.
3: Mang Yongi, Kablulong Ogwe Chene. Dekui Dembe, Punjung Jungu.
4: Shamla, Longqing Dukar. 金州多吉塔空气波拉西别帕西提塞罗纳龙天多吉地对切拿金州多吉龙之七摩尔摩嘴巴拿了罗贝吉拉可波拉吉刚过切巴马年巴从穷给不给这不要不马头的创建拿阿布古巴主角两个萨布西国族别藏提帕大不赢铁吉拉捏嘴肯定穷于媒体 Tiring Mutune, Sesi Yushu.
5: Jojin Ju, Gale Kumunwa.
6: Kamajo.
5: Ya, Muna de Pasida. Chukandu.
6: Oyachu.
5: Langa Salegdi, Gale Chamuyorda. Nibjada, Lapegil Diego, the Ajanja. Tendo Shong Alanda, Gonchine Chioji. Gale Tinje Yune, Susu Leo, Susu Makuina.
7: 미통주치르다
6: 야츠슴기 진르장라게 슝람소야가 라제 데스 르브로체나 총전한게 람스 라제 앙탕고도 시도로
7: 저 진르라르데 버셔셰이
6: 슴기 디 버셔마다 디니아 푸삼이
8: 진르장라 피기 잠바조 다수 겹셔아 드림문에 내주 쳔부시라 중샤 야구 중샤
7: 金章啦，你去那里听大学啊？有。
8: 也难做呀，给广播学啊嘛的。
7: 妹妹，金啦，我广播学妹妹，听你阿母那听大学，金来去那里学啊有。阿兰，老大。去那里给你了，俺自己给一打，培养你个新的语文，明天就有呢。明天，熊兰组织你来做了节，连米艰苦不吃就用送过多啊。现在，听你阿去那里，明天就送我转学子语。
8: 这边。
7: 啊，俺没得可买药，俺的。啊，是的，什么配置？明金枝多是啥？俺打虫子几个人，矿土人来不着煮牛油渣，给一批你俺能当药嘛是？很多应该都是给不新个人。
8: 哦，你这也没得，他现在做几个东西的？
7: Yes，叫金枝多去，叫。
8: 哦，
7: 叫他爹去叫他，进来的叫他爹去叫他送给。
8: 俺哎。
7: 哦。
8: 哟哟，进来了，公干么子？不然土里木落着车站，就不得事了。来人进来。俺那人得来个样子，就这个在轻松。
7: 哦，到几次轻松？什么叫到几是吧？是是，进来。不然连湖不是大学的。
8: 他现在认识的，不然三年前俺们都你们看些是哪个说的？
6: 来是进来，他现在进来。
7: 他现在。
8: 多谢那小马的，什么一个人决定这几队长吧？今天你给这话的，
7: 金了，我女朋友几个人？底下，我那三只眼光差了几多啊？金了，听这苏曼娜的。
8: 多谢那金了。
7: 金章了，多谢那，带我女去住院。
8: 我呀。

0: Kiasan.
1: Lopala.
0: Tatun shukuchi joduwa. Pujing zhu doji lo yung zhomin duge. Dako rangshi cabara chidun kong zhu shibzi sagi. Yang dako ndawa kashi amadu zan chenyera chigduwa.
1: Bala. Dako mi gencha sabri. Dindri tuji nang mare. Mazani sago dine che chil sholay chogan su lo yunggi. Nga ranzo puyi sago jema di lo yunggu yubja.
0: Oh, ta chene tabi ya.
2: Lo dun nama zo, ta tanda chontu go zo win. Di rengi chontu nang dun zo di na, ta lu lega chogdom chi ju dan ngon dun mi ge la chaga ju ju. Di ne chang ma ya, la zi ge gin. Nganzu kongwo changme bie zun lue mi chepe gyu. Nganzu shang zhong shung nam gi le zhidi. Bu zhe le gui li zhu chungbo ma zhe. Le zhu gne zhu yi ne ganjik tun yuwa ma re. Ta di yi na ha zhang ga yao re. Di nganzu boba chi yuwe le gji re. Da o dun zhe jik tu zhu nang le. Changme gang ngen le ma zha wada. Nye zhu di zhu nang le zhi zhe. Ji li ngau zhu ngau dun yuwe shang zhong shung nam gi le zhidi li zhu chungbo re. Nye zhe wa li ne. 창매 모두제 두상은 안주 신구기 대두래게 대대
3: 아무나 보나 나 로용빈다
4: 우지 풍월리스
0: 어 다이니 신의 로레 중아
3: 잠은 대부 인별
0: 대부 인부
4: 대부 인 대부 인부 야 도지도 마빠다
3: 내 삼라
0: 오 다 신의 로용빈브리 보고 삼바야 Pura kalaya kaje, don nagurajita shakamburaji chaje deyo re samchu. Rani ngone, tangshi doyorda topchiru shirachinduga.
3: Bola shuda, bola.
4: Ya pu, chakantunda. Da ngesu lindu che kewa, bola liya jindru mundru ra shuru che. Ame kala soa chinku.
3: Lesa amla.
0: Da pura, abo chinje kalaya shibji kama junga. Pura nal meza, boga rang kuru chen junga. Lega zo kharra chigiru do a.
3: Bola, nga thari chilo la abo droya di, durin chwa duwa. Yombo yombo chugo rimintu.
0: Jisha bokta, jisha. Yago chungsha.
3: Nga lamsui leja leje, dao jiga jingni ya, shugle chemi. Ka le chamu duwa bola.
0: Yuta yu, ka me bokta.
3: Yine lero changma, shimbo po shen mo shen song za. Le she ta, den shi tizu, nga zui nye dup sibe, du zi rang risha.
0: Ta ting san le she shen nye ra chiyo imbrimi.
3: Duga bola, nganzu lechu shidani che takchu zhi. Nganzu ngu ne shebi yina, nye zui tu longchu chi yinpa mado, gado shida yinpe nao gyun mindu. Dao ji qinpe ji liya, chongpe samgi ge, nga rinne yoris che, leche gunzi jingli zhangla liya, wencho chechu. Ngone nye samgi liya, jinle suyo gu yuda.
0: Boma di kiongo yue yue la.
3: Risha bola. Dine jingli zhangla ge, nga korang ki charo li nya je, shunglam socho gorgi, langzai na zo, besan gyun meba lim na chu.
0: Mi yao chi kado kia wala.
3: Hola. Ngare kukab tamzin da, kinkyun chi huda bada chi jambi yin.
0: Tisha bot, tisha.
3: Dene tu zui dao sum zhu du, shunglam su zhung lang zeta, gane ka chi, nye pyo gai gyab chi, lem zo ya ka se ting se chi xie tup zang, le ju yin ne chi ru shira chin su, le gai pyo zi topu shira duwa.
0: Da di zo rang li rinne yu zang che berda.
3: Yin bu zha che zang. Jing li zhang la ge, ngare gab shira nanggi. Lem zu ngaya yi chi da, Lui kye kyang chika chiki. Dindres che jingli zhangla korang chilo liya tuyanda che ga tiedu. Lea zhe gangza ngaya zi zhe che sheki.
0: Da mi dindre yin rang liya jingli di mi yao chi kudu gyabri. Da jidu zangba kasa ne khuzu sheya dozu ngone rang rido. Ngane dindre shita ayin samchu.
3: Che zangbo la, tari chilo liya abo chinje, ji ne yombo yao chungla. Ni ne, nga ngema ne sayagi, ngare mi yu zhubya liya chwe simda dengzui di yin ne che ru shira chinsuwa.
0: Disha bodh, disha. Da yinne rangaya ha gubi jia ji liya. Da tante di rang gombo tangbo tsam jiri da.
3: Les bola.
0: Dozo rang chugo gen jimbo gubi tangja chumbo ke ma ri. Di zo yinna ting sanga tanga mengshu si ju di sangu shira yin zang te tenja chumbo da.
3: Xu zang bola. Nyen wene che na tando lop chung che go ya mangbo shira ri xia. Nyam nyon shira tanga mindu.
0: Ri ri. Nyam nyon sa di ge chimbo shira ri bodh. Ta nganzu jian guo le nyam nyu yo re.
3: Bola, 제니 키랑게 나야 키랑 춘추이가 되기 네 주소난다.
0: 다 욕셔보. 도저 시에자 가르쳐오래. 도저 시에게 되나 샘부교로래 여말이.
3: 보라 기라니 직소난다. 나도 러충은 도저 니마 루규 샘부고기. 나봐도 수수 보라 루규 대회 샘부고기.
0: 제마 보게 라라 십주 시에죠. 다리 라라 흘러져 녀수시 깁시. 어제베 나니가 은이님도 나라주 겹기 리준 디젤이야 다저 수가 좋도.
3: 용아 보라. 이네 보라 기란 게 질 자투 두겔.
0: 나 견걸 통주시에게 왜 아. 리준 디엘아다 녀메즈 데야 가준 자매 장게 놓아 요 말을 보.
3: 용아 보라. 당 하나님도 태조리 나니가. 보라, 당 하나님이 스토스 깨는 게
0: 영아 부
3: 다저수세 더봉을 줘줘도 보라이랑 꿀에 막으네 당하니 체를 사슴아
0: 영아, 영아, 다 영아 깨는 자야리야 뉴그루 고르다 다 대리가 미보지 불안다님도 리존디 링고야 자, 다저수가 연두부디 내시도게 말해 나 민호 죽줄하자지 죽고제제 린자야가 냠뇨디 쪼디 뇨그르지야사들다
3: 야 다양보라가 알롭젠스티나스와 내가 가르치네 슝부메베 뇨그르 고레스 즈베보라
0: 다 불안가 고아든데지 레미이네 지그르다
3: 보라 예비에다 공예스나나
0: 당가라니 데이저데 데게
3: 젤 데슈다
0: 더다 부징주
3: 너
0: 대신데 야간데 야쇼다
3: 레스 쇼츠 고지게 지존 딘데스 자발레 깔레 잠카야도 와 하라시 보라 시다 난저 요글롱 슝기 서신데 지무 빠져 자라
0: 동안 잡으시라도 와 뜨다 불안 피해지기 뜨다
3: 슝주도 저 야가 교그치 윤주 탄리 교부는 시르샤 미잔디 조시다니 쇼쇼텐을 잠볕은 듯이 민두게 라보라
0: 어허 따라가 빼도 스닝 잠으시라 시에도 와 뭐네 리네 예베 미라르샤 난저 요글롱 슈디 사자 야고 시다요레 서보 토즈리마도 사문조 손자 퉁궁 태려야 롱부 시엔달이야 문고야 요마리 이네 지조 닝베 들이야 미자다 뿌리 두즈마도 나좀 메세그 또고 문에 껴부 시자르다 부
3: 볼라 기랑게 나야 니막 루큐시 쏘난다
0: 다데리라 릴이야 다조조가 용바 루큐니가 용바 아
3: 볼라 니가 인다 디밍리야 괜히 지사 머신에 보라란 게 그생 아야 송주 남부인부
0: 보고 디이네 더다 나랑서 롱부대야 징주마다 광려야 유그식 수거래
3: 아네
0: 세면도 밍려야 성화배제 수거래 이내 세면고 시겐 방 미슬려야 쓴나고 시다 여장 메수즈 코야 민도 다제 시면 성화파자 수거래
3: 성화파자라 그 메슬리야 두고 괜찮던 거요래.
0: 죄송디게 메슬리야 두고 땅야래야. 창그태야 여말이. 로디든가. 랑 바바 계산. 로숨리 리규리. 내 유소까지 기제. 제당 총들이야. 진비. 랑 몰라 샤니디. 가수진데 잘 보시다요. 제자 시민크 머루 걱정 제제. 나 나를 마 대부다 뜨니. 전부 원유다. 가나조 야제. 랑게 몰라 시가 공부 마세. 在西街老一面街下。姐子让个莫拉空那就递给金呗。你想爱人个你们看了谁瞒着的再不因为你们不吧我知道都爱见不穷尽让个莫拉空给我的说是不住了呀当地门里边心都日子去看见他不是无头给来打给见人心给见来爱都是唱个少年心里有阔人阔顿住让人一年几座人被革了呀我大胆真要偷偷你所小比一年长辈凶三年有马人
3: 你给我缺损让人不了既然给缺损过你就什么下去
0: 我上路的夸牛上路的听蒙古西茶夸去一年让给爸爸呀阿妈没白干呀爸爸我没白恰白一呢让给爸爸得住了来家亚米呢多西提给他亚米呢帮家们解决了要马的这三年

0: 어른 로그 디기 좋아디 닝부 싱그 말해 야 다도 저 세게 마드 나니 닌조
1: 레스 볼라
0: 셰 셰 네 네
1: 야 볼라 달레스
0: 야, 부.
1: 라.
0: 다 저도 주.
1: 레세.
0: 알레 니엘 산치다.
1: 레세. 레스 산치스.
0: 다 보면 이게 소소지 되는 말에.
1: 젤.

0: Adinja yin duyo kumshi mide gu tida gi ngan zuyo sukuyo di thangla ya nyo yun sukuyo di gi na juyo myo gup chiri. Lakwaar to gup supa be kemen wane jik juyo bi na dinde diya da nyo yun ta nyo yun chenpo chi sukuyo yinpo di gi na ajan juyo mi ri sengbi. Chena ngwe la amjila liya tiringi juishitan duyun je kemen neyu chio marbel. Di gaji sengen hengge liya anle amjila ga ngwa juishina rana shuku yin la.
1: Lese, ta ngan zuyo kemen mi gange kemen su du kya chenpo shimshi ri desi nabdang. Asi imjila nga kemen na gi kemen rasam shibji shie shung ri ine kirange kemen su 중국어리들에 캠디 네스크데이메 응아주 녀사마디신 군예르샤슴기 응아주 슝네 슈바샤샤나 캠사디 과요레스 치쿠주시 예유 소튼탕 방수송아 캠에 유게인 순샤레 다디 근제 수고레스 응아주 셈보볼링게기 코티와 왕스에 응아주 구구 재밌는 디근에 진세게 대 루고 독도시 통그리
2: 나
1: 어디네 마치베 치쿠주시 디예유라 응아주 캠에네 유레라
0: 됐습니다 제나가 안주다 캠에 내유디 하코베 지리야기는 다 캠스야 된가라주 미스구이 나로기 그 진의 소르드 가르치고 있는 남자라 딩가죠 모르시나라나
1: 레세 당은주 캠사디 주미마스네 디레가 조 가르콘 디치고레스나 르기 추감 기닝마 다 추감 닝마스는 안주 페마토비디게 강가 가르스나 자람 규제 마 강마 젠체 마
0: 제뉴고르
1: 공도 임지라 메가 가사가 딱제 제비들레 엄조라네 교민도 시기스
0: 어제
1: 아니 디인 엄조 고래 말이 금색하인스 게메 제조고 한 거치나 나올 제디어레 나올 제유선 코 자퇴양 누부디 워 제조고 한 거치그리 디긴게 엔 같이 엄조 마고보다 이제 제아디 조 카레스니 게메 최 쇼벤 왕기 엔 디다 조아요레 킹아 주인은 그 교는 켈로나 주입자디 엄조니 게기비선 저 숭고도 와게 제 송카지게는 그 교는 이제 수는 것도
0: 라원
1: 디리 디네직 디 카레스는 코 섬시우다 제디어레 섬시우다 제유는 같이 레스는 게버서 소신 배메기에 총벌치그레는 디네 Rupata jiyori, rupata jiyori na kachigresi na lawa giyama chigri. Di ne zo cheshu jindo kachigresi na gangbata jiyori. Gangbata jiyori na kachigresi na koi chukamgi nyingmati machir torwa chigri wala. Koi chichuwaangi wadusirela.
0: Lezi lezi, chidanga nanzu neshi chik nabagi na dendaya kachigresi na wangu dagara ama yinba koi naloli ya patsu jawa di yudu zambaribala. Anki nam tingi amjilaga bisha nansu, bisha nanga nanzu nyanjo nyumbu yina tati naloli gegegwisam nyanjo rangki nesu yinbe mokyaba chigribala. Kirang kemi ya ume minyali yanta ba nyen jo nalo ne ge din je na men na zo thue ya din je yo ri sung gi ti duin ge ji sen ge heng ge ge yin ngan nan zu chen deng ge meng gan le pe je dak je ya wo shin na ro na shu yin les les am ji la chen mo thu ne ngan nan zo am ji la ge ke me chi jun shi yo ba la ding ge ge zi ji yin la
1: ge yun je se ba su su ke me chi jun di am jo ge chi jun na ji bu ji sung gu duan di da ran je le ngan zu shung nan le di che me yin le jeng yi ge na wa zi me ne ta la nyam xin yi dan ne da na wa dan chung me yin si ke me ne da yin na zha su su am jo ge ne da da ji
0: 不及干这了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
1: ki diri keme kare dang zu di na ki keme keke dungde jasu du zimba zu keme jabe shadan dosi shao re gyu shina di to ne kar zungu re sin keme sa di ke chenpa yinba zungu re gyumze kanyi sin mit top chenpa chi ke lakwa ye yun yi ke dungma dosi ya kya je du du zimba ko tup shu kize go re kese top di nyamba yina zu sugu chumshi de ya lama tupu chi kar wa che san yin chim ji keme sa di nga zu nam gyumi ama nga keme nam mi chosam shi ji she chun sam shi na nang kutunga na wa gyumze che le dosi re le keme sa di di ne kar sung re jabe tenbe gyumze ni zo chi ni koyo di kar es na keme di nga zu tiong nu chun na ni ne chim pishi inbe sun tup chi res
0: lesi lesi amjila muna nga nan zu sugu nang lo riga ta amjila ga pe sun pishi ra shan nang song amjila ga sum nang jin che koyo sung di shuo be sor chebi nga nan zu mi chi ki kar es na keme yao mebi na sung shuo be sor 지발 아니 그래서 수고 슉 매베서 진짜 차주르바 지난 암질라기는 주 디갈이 넘규 캠한 제외 통마원이 시 가르르 지는 났다 망치르지
1: 너 아니 뭐 주 디간 원에 차삼네 균 통마원이 시니 정신 나지체
0: 너
1: 계속 잠배 나지 신이서 원에 디네 계종 닝루 아니 뭐 주 계잠 나지래 요래라
0: 레스레스
1: 디게 통망치르시제
0: 아 난다 통망치지 릭초 잠시 동안 레스레스 담질라게 디네 마 정시다 계속 잠바 디나로네 카세지문에 응아레문에 차샤비나 디삼지기 관리 모토베서 제소 지삼질라게 모티는 건 저야 녜라
1: 청신나지사시동안 망부디엠바
0: 레스레스
1: 안디겐게 가르치레스는 아주 출람기 강보다 추수 출람기 가르치레스는 매주에게 시용구로와 매주에 예수는 배경게 차디 비행구로 배경 차디 비행은 가르치레스는 배경사디 조 가르치레스는 스주캄디 시에치 비행구로
0: 노노노
1: 안디베스는 안 진람다 강보다 추수 디게게 매주 년배와 배경 스주정시디 시에치 배원네 시치는 아주 정신 나지 수고하래라
0: 레스레스 엠틀라로 제나 정신 나지디 가난주 나야 그긴 소르지 커바토윤을라
1: 다디 조디 카레스는 먼저 헨게 순내베 케마다 강베 페겐 당기 겐디게 가르치 그랬으나 줄람 땡기 콘루 주교 중 출례 망부 제바 세범데 임바 차샤미네 응아제리디 덴차바 전도 가르요스나 라샤다 팍샤 딘제 덴차베 팀지 덴삼 갤람산디 정말 강가 줄람 강가 테자부 갱갱르바 덴차부 체제 응 줄람 추 전도 가르스는 아주 되샤 야가다 힌두즈 말링가다 야레 니베요르바 샤젠 체스르 바도 주강가 샤젠 체스 방가 테가 슈후손제 단도 아주 가지 내가 좋아 잡이도 좀 가는 그랬었는데 지금 가지 쉬고로 봐.
0: 맞아 맞아.
1: 아, 당아 내 지금 당놈이 동아티 참다 남산도 있으라고 언제 넣는 걸 봐. 돈 주긴 관계 있는 거래라.
0: 레슬레세. 지난다 엄질라가 권이야 소나 소나서 케메나로레 나서 먹고 싶 동안 디나로네 정신 나서 뒤문에 차샤비기는 나서 등산 다 동정함을 릭선제다 다가는 신기 나제 지금 먹고 싶라 요르바. 딩가는 주 최야 망차바 다가는 신기 라셰직다 박셰직 딘데 최야 망차바. 죄람문에 차샤비는 구수 캬나야를 속바 다가는 신기 샤젠 릭 디나로리아 슈야 망차브발 안티신 동안은 저 차산라서 된 스페트까지 슈제 엘레니는 아디스네 당가 주구소야 그 당은 저 제라 멜레고디게 다 테차비기나 안키라는 야니시디 포그르 숨고르발 레슬레셈지라 다 제비는 안은 저 정신 나지디 나비기나 소소야 더 미디어에는 내다도 무슨 조르지 가르팅고 유남지라
1: 당은 저 정신 나지 나위는 내다디 가르동그레스는 안에디레 규명고도 나소다용그레 강보다 규명고는 나소다 아주 렘베이네레 뉴소요레 지금 양생양스 당가 조고니디 지그레 지금 당가 조도 마부시라 다야메지 이네 양생양스 당고미지 디엔도 그뒤 두고요레스는 권다 두고요레 권생기는 배 님 지금 당가 팀은 마부 조고니디 지그레 안튼도 진람 도바다 주소카도 바 같이 레슨 참샤 교육으로
0: 네스
1: 너들레 두부촌은 같이 레슨 지메나 차에 제용으로
0: 너
1: 아 같이 너년가 다든지 숙천에 있는 진부배 욕분 욕분제 동그래 맞는 규차 가운데 욕분데 동안 가버스시 왔다가 한 터인 거래라
0: 오 질레세
1: 너 딜레 도르치 면주도 도도 만나미나 가래 지메나네 나 터인 거래 디 가래 진부당가 주도다 진부다 진짜를 침고 접부십지 카용 거래라
0: 嗯,这是。嗯,卡吉,多地卡里,我们瑞典哥,扎不下用过来。嗯,这是。嗯,卡吉,多地卡里,我们瑞典哥,扎不下用过来。嗯,这是。嗯,卡吉,多地卡里,我们瑞典哥,扎不下用过来。嗯,这是。嗯,卡吉,多地卡里,我们瑞典哥,扎不下用过来。嗯,这是。嗯,卡吉,多地卡里,我们瑞典哥,扎不下用过来。嗯,这是。嗯,卡吉,多地卡里,我们瑞典哥,扎不下用过来。嗯,这是。嗯,卡吉,多地卡里,我们瑞典哥,扎不下用过来。嗯,这是。嗯,卡吉,多地卡里,我们瑞典哥,扎不下用过来。嗯,这是。嗯,卡吉,多地卡里,我们瑞典哥,扎不下用过来。嗯,这是。嗯,卡吉,多地卡里,我们瑞典
2: 시중기 쇼미 속도르피 체리타 튜비 고네 늘고 기세 체크
0: 다 광리야 이나 음질하게 가는 저 등기 통망 외 개매내시 난로게 정신 내에디 근데 이메다 모두 야우시라는 소 세브시라 총스 터제나 슈기 모두네 음질하게 등기 가는 저 이외 난로네 케즈 담베 네 사실 소나송알 디 가르스기 유명 음질하게 간서 무튜네 원치 나라나
1: 리세 더 게스 담에 나서 디리라 종어 주는 교인은 네게베 추스다 쉬와라
0: 그건
1: 아시다 네 도와줄라 아직 주가 침면에 게베
0: 추스다
1: 원진라 원 어디리 계속되다 통망 부여를 금상하였으나 국장한 대대 아 덥게하고 있게 도와줄때 직 누구선다 직 사선도 주가 주도 좀 봐 엄마 남산 게베 추스다 유발라
0: 어이발
1: 어디선들이 돈도 가래서 찔라 지문제 야갸 봐 야매는 개발케바 줄람 척슈게 내가 제발로 봐 안디 가르소랑 아주 추서 보고 센스 저 디 카레 케마다 제어리 디 자간남 잠네 르기고다 주도 가와교회 계속 추변을 쓰고레스
0: 레스레스 다 땡게 뒤스 미남기 소소 그랬는 수구디 단에야 통제번한지 류중 칸에야 팽에 막고 싶다도 관 이제 인디스 바 말에 류중 칸나 도스 류중 제가 뜻스 바 통고도 관 미카시에게 소소 다 수구 지제 많이 비네 베게 슈교인지 가시자 첨부디데 야 도스 간나데 저래 녜진 테타메 저섬서 도르발 아디데 나비긴 소소 비게지 계자다 딘데리아 송겹 야고제 나무토 비니안 주야 녀거 요리 밤지라
1: 제라
0: 주잔다 계지 생게 링게게 디테일이야 이는 토나시 나라나 슈기 제나 음질랑은 주 케스 담베 내원의 차샤비는 디 응원고도 무슨 최고 300이는 컨디스 전에 야고 윤나라
1: 다디 응원고 최고에 대해 조 컨디스 내가 좀 남균의 류종 레스 난 거에 대해 개침부리
0: 네세
1: 응원 주 케메 시트미나 자 동조 슈 유엽치 거봐 남산 추대 이제 요마리는
0: 뭐
1: 좀 구교제 매자 콥다 간지라 집식게 하자 어디 디치 거를 가르스 거래서 내 시트미는 무슈 제고 잠을 잠제 제자 조디 가르쳐 거는 균도 내가 주수고 최순과의 개침부리 안디네 땡기슈기 중 류조는 되지 마수수 수고다 참부난과의 개침부리 가리인의 주람이나 가리인의 참범 태차수는 교회를 가지 류종 간도 주수수 류종기 제부디 모야치도 곱다가 레마네 배트 정다 숙침부 십지는 것 동안 하나원디 미수수 룩함 로가리 수수 누소디 수요토메 로가리 대제문시 바야네 단년 람사 숙침부지 죽동안 어디 안에 뒤치려나 동주가 한거 줄람 태 잡으러 봐
0: 슈자 그런 주제 가졌으나 륜주가 나로리아 감고 기군라서 다 다가는 신기자 꼭치기 뉴베 슉체외다 감고들이 나로를 땅거 다야 심 누구
1: 어디
0: 동주가 한거 저도 안 어디 슉체다 최제 안에 메카시 안한 주 비기 나로리아 전부 다 도저 지기 송년제 동안 가세요
1: 다 뒤문에 제스르네
0: 안 제장은 한 주 인지 민지 난 엄지라가 소나면 신제 녀를 림베제 안한 주 견자도 무슨 공부 림주제 견 신의 더가리 발 비기 안아 아츠당아 숙제 야구 시합 지금 아시안에 파지 야구 실력 지금 공원제 있는 딱백에 쇼 집집 교회나 비기는 양키랑 게 륜주는 규디 그래서 고소디 당체도 비게 폐비들데 양키랑 고소디 당 미규 뭐 좁체 폐진 뉴시 소야가 년가 매저 삼사르 시도 줄발라
1: 나
0: 제자 안다 음질하게 소분의 신체 첸댕 비게 지난 과에 개침 비실 하듯이 챙용보치 레슬레스 음질아 다디네 음질하게 디스나 종은 주 진이서고 내시 동안 다디 게임다 저거 열벨는 음 겸질아
1: 다디 디르는 곧 당분 비는 곧 진이 서운나즈디 게임을 개요 말을 대학에 다이네 지니서운나즈선 단더 다 망체게 아주 지니서운을 되서 막 당뇨병 제 숨고로 와 실롱네 이네 군인이 뱃드 총다 말을 다 찾아와제
0: 레스레스
1: 다 지니서고사디 저 근처질 수고를 좀 코카레 지주 봉 중 체제도 중화 추가니와 안디소 카레스나 안주 포 매주 200 왕기 당마디 장내수 슈마토부치 당니 제제 피원 나즈지르리 당무다 님무 제제 온제 체면 다디 카레스나 당무디 온제 체면 응 아주 류캄 기대를 와라 초주를 봐 독도
0: 셰르나
1: 수고 초주의 온제 셰네 야 넘규경 아주 센데 임네 포게 그래 당무다 님무디게 강급하수 인지체 안 당무디게 응 아주 카레스나 수고 류송리 야 규 님무디게 마 토리아리 다 단다 카르체브레스나 포그 메주 시제 당니 강급 제제 당무디게 강급 카르나 주거스 지메나 마 사주거르
0: 내가 생각했잖아. 당연한 저 퇴근기 때에 그래서 세주 단디가 좋아 열발 진이서군의 차샘내 내신다다 자외. 이제 인도 엄질하고 무튜는 안 줘. 다 진이서군 내기 중배 교진도 무슨 저 가리메지 되는 거 조시 나로나 주긴.
1: 그래서 다 세주도 저 그래서 카세운에서는 놈제 시제 식지심 뭐 슬로망고
0: 그래서
1: 이제 리다 마르단 워마소 추추데 메시지 디에 차브리 디게 강가 응아주 규기노조 강가 디레 팀치 데마 삼게 남삼 디마르라 조 강가 응아주 주도움레 데제 추 차베게 디엔 차브다 엠베세스나 보람 까라 나르무지기 통제이나자 세이나자
0: 주자
1: 발리리 디네 아니 가세기고 시와 질은 지와 주쟁기 세리소 망타 땜베 긴기 칼로그레스 나 띵은
0: 주디로
1: 봐세 세세

0: 간단히 비징키 추즈 쥐피 닥다지.
1: 사가 남부초 구금상 나리 천조 경수견 837리진 티링기 체티리 천나 내주 세규 좀지 규제 리리 냠지 천조기 팅의 주린 창단 리제 튜디기 좀지바조 겐노부제시라 덴디 슈디 내주 망주 진네고 체티나로 슈주인
2: 생카 렌제 고캄상 드랑이 보조 농치 년치 레콩지 보기 농치제 보조 혀더시비 리천나 체적지 노도조원의 녹주 망주 진네고 모두 슈주인스
3: 아 시대는 시내 찾아서
4: 아자라 챕스추 초디사비 빨라가 아튼지 뉴주
3: 야지 포모 통장 돈다 나 공부민도 야주 아 포모
4: 어 빨라게 아야 어 아자라 키나 주갈레 시라요 지 숨기 최다 최다 아자라 슈 아 나 랍자 주기
3: 봄디 닌치 아저지도 딘제 세마 상라 아 뭐지
5: 저 에이 저
6: 로
5: 키랑 챙은 사차
6: 로 그래 터치나 로 이게 유시 집에 서로이
5: 걔는 말이나
6: 로 안 쉬고 시대 저거
5: 로 안 피어
6: 로 로
0: 저 상부 충충 시계 안치 소와 균도 침부당 투 저 상부 충충 시리 매네 미창매 샘츠 쿠이베 제비는 안치 소와 티웨 티니 데미시도 균니시
2: 간제시는 몽초 인내 세거스나 몽초 인내는 뭐도 머리 랑게 인내게 맞아 답지라 맞아 답지 몽초 인내 세바데 몽초 인내 세바데는 로레 머리 뭐도 돈 인내 탐치 잡아 오늘 인내 탐치 아마 세나 되기리사 그러나시는 이게 더 그런데 되네 몽초 인내 중요 제스 중요한 말도 도마 뭐도 몽초 인내 중요리스 몽초 인내 잡아 답지리스 돈자 돈보데 shuya tiye, tiye na nga mangchu rinne te ganche je chungur se na nga zu rinne choma te gara se na saya nungya ayin na nga, chungya ayin na nga tewa nangshi luka ayin na nga, rumbo ayin na nga choma te ta mangchu rinne kongchu re se nga ma nga ta rinne cheba ju se ya, chungwa ju se ya o chungwa nga se ya, cheba nga rinne ju se ya orba choma na ta mangchu rinne dui o re se na choma dui to ma re se tewa ta mangchu rinne chi nga vi tui na chungwa, chungwa ba mazi tanda ti nga tu marab ki nga na chit sukari nga na nga di ju di junzi che de ba shi riis di ju di mo buka lo ju rinne li himjo che ya na nja wana gangsa chiti di ni ki hachang chenpo riis dine zi yin zang di na la mongchuk rinne kor tumar hu goya sen na gari war sen na checho zoo di na checho kashi ji war je gari ri sen na nga tu mongchuk rinne na nja rinne checho zoo di gari sa ki ton checho jie war ki ton ganchi checho jie war sen na da Sacha kongi kei lu tu se, sacha kongi kei da, da amdo kei rava, da nga tu jang abhu rava, nrupa an tan nrupi kei rava, ujang kei, kampa an kampi kei jade, u da sacha kari kei kdo chechun jeo rava, che, u chechun zuo zai, chechun nipa san da yam jungaya akti no rava, guzi, da da tsuma guzi jikwa rava nam, ganda se kore te, xeba je yeban je yao ma, da nga ma an amdo, amdo wala, ondo mese ya kera mabu jiyang dora wa, teni khor na khor ki kera jingdo, roba na roba kera jingdo, tan lasi chom na alji, ten oda de awo khor rindos, de o zangba rindos, de kampa rindos, ta de garisini rinnek to chechun jia wara, chungu wara, o de, da chechun seba jia wama wara, ten rejiri, ngemek tuye san, ta mongchu rinne ten, ta ngema kandris wara san, ten re, hajang ten re garisini gora, ta thong chenpo ten re jia wama wara, jian sen na mongchu rinne tena jia jian na gompi ki chulo da da suan zhiba deza meba ji nye jian na da toram rinne sega marwe nye nga suan zhada wo da da zom jia da suan me

제대로 조금 멈추 날 다르지 멈추 놓는 그렇지 정도 봐 진짜 진짜 나는 그래서 그 디코네 대전 돈어 좀 맞네 나는 저 부시비 진도 톱 라바드 된다 그 뷰티 비 중의 총총 조조 텐스만 초초 디티다 레금 버티지 어렸어 제대로부터 나서 나줄 차이나다 대마부 빠주지 어 버체 다 받대 지하서 지어 디 제스 시도 그 정소소라 정 뭐 버체 대마부 빠주지 송아 드수티는 나도 말할진 예갑치 가장 동체부 노동도스 동체부 노동자들이 무쇼 내난자 무쇼 내난자 거리티는 접촉을 뭐 보나지 뭐 뭐 또 어때 최대한만 뭐 보든지 쉬어지 시험도 지우지 제지는 소리지 니지는 송접지 송빈 대 내가 뭐 보지 요래 얘는 단단 망초를 내서야 돼 간지지 차도 없어 내가 되는 코조도 준수지한 게 뭐라 봐 뭐 멜리 차서는 링네도 멜리 차는 오버래 대대는 그 카제 변에 단단 네다다티 차총으로 봐 차총스야 되다 네마는 조바는 자 신바는 자 조베는 하자 가르친 버지라 봐 가르스 차 자한을 내야지 우울 단다 라사야는 자 야한 주든 조치도 이가 되는 조리 남랭 지 단다 장자지 드소를 야한 조 판조도 추휴지 로가진 조 저기 차지 니진 다 베스원 오마 샤데서 봐 신바나 키 신베나는 야 온조르기 대면에 연다 잘라 고고 남부스 라소바 근데 이제서 제르와 이제 다 단다 근데 지금 말와 지토 버지에서 초브레 반조지 고치 튀나다 뭐 근데 칼리지 안 로고 말와 제도 차트냐 하여 칼리지 엠보레 얘는 지탄 로야가 파티 지간 로와 지가 다 소암치 다 르보레 로사 반다 단다 갈세 그렇게 추말레 쓰러 총옥 산다티 대 못차세 지오레 못차차세 오 대란 조 차내 고르 드니 차내지 칼레 자지 드니지 용지 야 사살 용도 파체 다니스 고르체 다스놈 콘지 디 바가 치토 니와데 다 내자 야고 오마르와 제 잡아 조야데 니네 단다데 오 심챤데서 지 니자야 오 만나야 지 마보 차지 칼레 하자 쳔보레 얘네 단 조베 라비아 조레 가르세 오네 다 로 포폴로 주도 얘네 산 조 고르 세오레 차 말레 오네 다 드니지 지단하게 제바 푸 자 쯔오 마레 어 간데서 선에 단다 차르 조르다 디나 간데 라오르세나 푸 쯔타 이란 돌메세 푸 차르다 센다 녹피케르와 야쇼 이라 레블메세 찌 이게 존 존 잠세 찌디 이게 도서 존 제다 고파 리삼사오라 오야 푸 둑다 센다 쪼보오라 이라 레블메세 아야 레토 마 거센 트로 퍼겐틴 덴탄 잠스 트로 퍼게센 주파 오마레 주파 코르지다 또 논조 그러와 또 논조 되다 꼭 양대야 말이 양대야 미자 차는 조 도마와 펌정인데 약은 돌사 인스 약은 다 야르와 펌정 다 야 대신대야 오래 오 야테네 또 뜻은 조 도그레스 조다데 조 도와 말이스 야다데 조 도와 말이스 데레 데날 따로 최초 간제 조르사는 차스야 되다 바친 잠래 초마 차사르와 차 하자 지노는 자 지지토는 자 지초 닝바네 하자 개첨부 지 와사르 차세다 제 마보제 디고 마와사르데 야 차는 용케든 같은 조바스는 보레 라마도 민도 나다바 데는 차는 레케스민도 차내지 차는 레케 요르바 제든 조베 차를 데는 하자든 데지 저도 차창 보리샤 고테 아 담보 차반 조케나 간데지 워선다 차를 될 때지 선나 바체 산축서 말이 섭자 존데 린도와 가르세 섭보차 라바 예르 효스 가르가르 라바 용르 효스 저거거 툴도센터 탱당본 조가나 퍼제산 오달리 럭바 이해샤 텔럭바 이해샤나 다 퍼제산 오서라 드리팔은 로디모스 추추남메제 추 가시오메르와 드리 저거거 자고메 데서 초마체자테 참조가 레브리스 데레트 탈렌도 간디간디 치고메 자퐁스 저거 왔다 차퐁 그러야 자퐁 자고도 마셰나세 레갈 노부질 도스 레갈 노부세 저지와사레 진동동제 점동동리데 도르메손데 오 제홍 제도 마신아 레간 오브르 도스 테타고야 딘데타 차 아다본 롱케토소로 고토소니 바테소레 오찰데 딘데진도 포사르토소 다치 가르치 고메로 딘네 찰 차키세지 키 응오스도와 마체시오데 키 당아도 진네 키 제 남지요에나 포몬드르 고 마버린도 와 쪼꼬선데 메라 다 가르세네 티티네 안 가르 총고 도세나 찬 로케 마체시오 버리야 부에잔데 다 그 코 펜츠케자 딘데 트레데 쪼꼬반잔 담마잔 라샤나 대내가 제어 말와 대마도 보도 보면 제대 된데 랍되나야 다가서 제대 그거 처음 해서 차로 마 제신 좀거 차리야 잔도게 버리야 되네 이제 세야 농에

0: Pomo, kaya jiga zi chinan da ngu?
1: Lis gila, doan bai guam ngu jing yang zisha.
0: Lis zi.
1: Sa chana, kalipi wo. Huzi, gila, gila. Kirang ka shewa di lisha.
0: Huzi, danya dagba dinti zi gita pomo. Tochi na ngu pomo, tochi.
1: Kenang ma di gila.
0: Dada Bomo, Dante Aja Ladi, Samba Sangu Kandrimindo, Bala Kaba Lab Tom Daga, Lam Sanki Dante Jesua.
2: Chitanche Bala, Nucha the Yang La.
0: Ozi Bomo, Pomeranga Yamba Sebe Geni, Moteki Wunene, Kanjumu Junior Yorbe, Geji Nanya Aja La Hunazo. Shogang up and a shanty kitchen and a pie. Gonda let a chip shitari. Gonas gulle how she die or da.
2: Anna cry usia.
0: Toss in a motorbub's house on a genny loose in a lurta.
2: Less bala, ye no shat, demand did she me.
0: Jijabat, demanded the chun machia. Taran la dalis. The real pub amotene.
2: Less bala pie
0: ah. Oh, Pomelozo ya what you are.
3: Jejene show the satirin. Tanda de churuk pecha mamuna shoko orwa. Show the mudja erwa. Tanda de tiko and tamoe pumu chola haja mambundo. La chuk tan chu non chuk cholora. Ya mambundo, so much shodja mudja the shorin. To the pecha niwa kashin on the short pache. Tanga pahajon, John was a recent young man, the shodja at the region. John chitrit and montu the part. Tarona, yam onto the sort churro go to town, a shifting method and parche monto the part tars men rose and some. Oh, sure, such in to two tarna boche, the chap chamber, sweet in the tech him, whatever the little aboche river. Oh, the young Gine, Gomaga, Goma, sweet in a com, or the rich or a tap the wooden tissue, tapart in the Junzi Abochon or El Tetana, Tarun Lassa, the so Casacal, the short jasa, the Timotasa, Chidum jasa, the Jimabodua, now to Lando. Oh, No, the doge gone and that Docorum Segrava, Jackie Yen Hassamare, Docorumogendo, Tigander Chongendo, Remojated and Mimagino, Mimachi de Dote Pache, Mit Neta Hidashi Micheta, Docorumotosangashim Jume, then young Kong Kepa Cashis and Pache, Tusu Hajan Rimpoch Man Rosia, then reading to Mimate Gozo Zemunayat, Zitzemokrin Ned Gone, not to Zun Yam Zang Delia. で、ちょんよちたんぽちょんよちばんだと。で、てすこだ。ロンロエンなんだ。ヒンロニ。まんだ。かしちょろ。ただ、まだれちょかいろ。さねや。チャムルゾン。チャルゾンで、パジェ。ロバマとおさま。や、うちょんてちばです。ま、てなし。けさどんろ。てけさどん、パジェ。うーら、にょろ。ま、てしんろばじ。まず、なつちゃやんだ。けさどんけじゃさよ。 다소소파 Tanda Serge top tune, Montour in the Cashino, the Serba Mamma Lager. Neman, Emma, Yeja Orba, Yejin, Tombo Tombo Sal Pussy at Yorba, Jung as a Yevacek, Tombo Tombo Tal Pussy, Tinwa, the Montour in the Otto Casapia Chobrava. That the Jerbica and Conjurcy at the Sangema on at him at Zojo Jaya, the Keo Marva, Montour in the Casapia Chua, Otina Sardin, no servant nature at the Rindua. The Rebbe and Gato and the Dupa Serge Sampato say at Yorba. This is the same thing. 중간 처마 체조 조어데 님의 중간 가시지 네 단다 로브산다 진짜 힘주 재미데 체조 조 가르는 동안 중간 하나 양은 코 아바 중간인 양은 아건자데 코려우된도 지난 코려우멜 중간 차데리 파제 뉴린 요만 사차데 중간 요들 요만 코피자데 가시 중간 중요리 요만 코로 파주에데 마주에데 가 중간 오래 된저지 저희들이 체조 뭐 체조 된저리노 데 노노 차는 게나 하는 그래서 니가 해야 된다 저 홀랭스야죠 그러다 홀드 랭이 시어는 네 해야다 콘 해봐 말아래 무슨 치지올래 오 됐다 된들인도 된다다 대 종급 달사진 조바나 버체 된지 뭐도 현다야 가라테는 된리 뉴뉴르셔 버체 제발 전부진도 오 계사 돈다 된지 오래 다 되네 라알스야죠 그러다 라알스 인롤스 그러다 다야 테 제진 로쿠드 키 톰보 된지 고고 그러다 ये जिनो ताते लाल माच है नो दो तन जालु रे हन जालु सेन न तगा तो न जाये सरा ओ तिरे रे दु मा दो के तिन ने तो माच है रे गा ने या मा दो या नाल जे फमा पंचा ओ से ने या तिन ते से मारे हम दो ते सु को न जालु चे ता जे न पंचा ओ से ने या म दो मो छ ब चिन जे दो ओ चे ते ते रोल ते माच है ते रे ते ना दन रोल ये वा चिन हा जा मा पुरे पे न रोल करो न चिन तो लु सुन रा ओ न जालु सुन रा Tere da yewa taro mawa che che na yewa mawa che yandu lupya, lupenzu xa dya yada. Tene chol se, chu ndirwa dhiyo pyo se ndirhi dhiyo pyo se ya, penzu yate tui ko se ra dya ki che, o ndirhi dya ya, chol se ya, lupya se ya, nzal se ya, tol se ya. O tene mawa, mawa tong xa le warwa, chu che che na ya ku mayong xo se, mawa tene tong xa le lento. O che te tene chol se so ya, tete yana, tra la la yana, tra, tene ya bache nrukbi che chu zo xe, to rindu sangdu. Tinan, 투모터 된지 참여하라. 로 초마티 제정도 졸면아 우장나 가르세고. 여기 지금 산토지를 생각 보기 지금 보도 섬세 가르세 몽로 몽로 된지 진도 로저죠. 리자렌소 로딩에 기타 도로 재미 디노 로카힝 우네 하전 진짜 마게 가시로 하전 예본도 변 바다데 사요 점소 글로로와 문에 제발면도 중요하다 몽로는 중반 인생 삼사 된지도 하전 예보지 나도 단다데 서버서고는 문에 된지 최투고도 디나 단다 마한 체휴 롤로야나 나든 롤테 단다데 예가는 빙고네 이런 휴야 안사오 나오죠게 근데 송주업도 여하자 여부 정어리스 얘네 다른 두 체휴의 공원의 쉐비 다마한초 중내에서 제제는 단다 예가 템베소지 단다 윤지면의 템베소어와 인진의 코나박티 고야 그쪽이 고야 인 롭다나 다른 몸이 이런 롭다 주세야 된다고 하다 어때 하자 개참 버린다 대마도 단다 마한 체휴 나는 나도 주의거 대치 체스나 대치 체르지 럭지 동나 ᱱᱡᱟᱢ ᱵᱟᱥᱟ ᱞᱤᱵᱤᱡᱚ ᱦᱚᱨᱚᱜᱟᱛ ᱚ ᱛᱤᱨᱮ ᱛᱮ ᱞᱩᱯᱷᱭᱟ ᱠᱟᱡᱤ ᱱᱟᱹᱱᱤ ᱞᱩᱯᱷᱭᱟ ᱛᱚᱫᱤ ᱱᱟ ᱢᱟᱥᱤ ᱱᱟ ᱛᱮᱯᱛᱟ ᱫᱤᱱᱟ ᱛᱮ ᱞᱩᱯᱷᱭᱟ ᱠᱚᱱ ᱨᱚ ᱢᱟᱨᱟ ᱛᱮ ᱱᱟ ᱦᱤᱨᱤᱱ ᱫᱚ ᱛᱮᱥᱚ ᱪᱮ ᱛᱟᱱᱫᱟ ᱡᱤᱠᱟᱯ ᱛᱮᱢᱵᱮ ᱵᱤᱱᱫᱚ ᱱᱩᱢᱩᱭ ᱨᱤᱱᱮ ᱛᱟᱱᱫᱟ ᱛᱮ ᱞᱩᱵᱨᱤᱱᱟ ᱪᱚᱭᱟ ᱛᱮ ᱟᱪᱟ ᱠᱮᱡᱮ ᱢᱚᱡᱤ ᱛᱮᱱᱮ ᱦᱤᱭᱟᱢ ᱫᱮ ᱪᱚᱱ ᱥᱚᱨᱫᱟ ᱡᱮᱭᱟ ᱠᱮᱡᱮ ᱢᱚᱨᱮ ᱛᱮᱨᱮ ᱛᱮᱱᱮ ᱜᱩᱨᱠᱮ ᱠᱚᱣᱟᱱᱟ ᱫᱟ ᱱᱟᱜᱪᱩᱭ ᱠᱩᱨᱠᱮ ᱪᱟᱭ ᱢᱟᱢᱵᱚᱨ ᱛᱟ ᱯᱟᱡᱮ ᱛᱮᱯ ᱪᱮᱢᱵᱚ ᱡᱮᱥᱚᱱ ᱫᱚ ᱡᱚᱭᱟ ᱚᱨᱮ ᱪᱟᱭ ᱢᱟᱢᱵᱚᱨ ᱚ ᱫᱟᱞᱟ ᱛᱟᱱᱟ ᱦᱤᱱᱫᱚ ᱨᱟᱢᱟᱱ ᱨᱚᱨᱛᱮ ᱠᱷᱟᱡᱚ ᱪᱟᱯ ᱪᱮᱢᱵᱚ ᱨᱮ ᱛᱟᱱᱟ ᱡᱟᱱᱟ ᱛᱟᱱᱫᱟ ᱪᱷᱤᱱᱫᱩ ᱥᱚᱱᱟ ᱫᱟ ᱚ ᱴᱚᱱᱪᱮ ᱛᱟᱱᱫᱟ ᱵᱮᱡᱮᱱ ᱥᱚᱱᱟ ᱜᱟ ᱪᱤᱱᱫᱩ ᱠᱩᱨᱜᱮ ᱠᱟᱭ ᱢᱟᱡᱟ ᱦᱤᱡᱤ ᱱᱟᱜᱡᱩ ᱠᱩᱨᱜᱮ ᱨᱤᱱ ᱪᱮᱫᱮᱛᱮ ᱢᱚᱜᱟ ᱵᱚᱪᱮ ᱚᱭᱟ ᱛᱮᱨᱟᱣᱟ ᱱᱤ ᱪᱤᱱᱟ ᱛᱟᱱᱫᱟ ᱠᱚᱱᱥᱟ ᱪᱤᱛᱤ ᱠᱚ ᱥᱩᱝᱡᱚ ᱭᱟᱜᱚ ᱛᱩᱞᱤ ᱥᱚᱱᱫᱮ ᱡᱤᱨᱟᱣᱟ ᱥᱩᱝᱡᱚ ᱢᱟᱛᱚᱱ ᱜᱚᱨᱜᱮ ᱫᱚᱥᱚ ᱛᱟ ᱴᱚᱱᱪᱮ ᱪᱮᱢ ᱪᱚᱛᱚ ᱢᱟᱨᱣᱟ ᱚ ᱛᱟᱱᱫᱟ ᱪᱤ ᱟᱫᱨᱟᱡᱚ ᱚᱨᱮ ᱛᱤᱱᱨᱮ ᱪᱮ ᱪᱮ ᱛᱟᱱᱫᱟ ᱴᱚᱱᱪᱮ ᱢᱟᱵᱚᱪᱮ ᱛᱚᱭᱟ ᱟᱱᱫᱚ ᱛᱟᱦᱟ ᱱᱟᱦᱤ ᱛᱟ ᱠᱚᱨᱜᱮ ᱨᱚᱵᱟᱱᱟ ᱱᱟ ᱫᱟ ᱚ ᱞᱚᱥᱟ ᱟᱱᱟᱱ ᱨᱟ ᱛᱩᱥᱭᱟ ᱠᱟᱫᱩ ᱜᱚᱨᱜᱮ ᱫᱚᱥᱚ ᱚᱨᱣᱟ ᱫᱟ ᱧᱮᱢᱟ ᱟᱱ ᱜᱚᱨᱜᱮ ᱫᱚᱥᱚ ᱜᱚᱱᱫᱟ ᱪᱟᱵᱭᱟᱨᱮ ᱚᱢᱚᱱ ᱪᱟ ᱢᱮᱨᱜᱚᱱ ᱪᱮ ᱡᱟ ᱜᱚᱢᱚᱱ ᱪᱟ ᱪᱮ ᱛᱮ ᱱᱟᱢᱮ ᱥᱮᱨᱮ ᱫᱮ ᱯᱟ ᱞᱚᱱ ᱨᱚᱭᱟ ᱡᱤᱨᱣᱟ ᱛᱮ ᱛᱟ ᱭᱮᱨᱠᱟ ᱫᱟ ᱭᱚ ᱛᱩᱥᱮ ᱢᱚᱢᱚᱪᱤᱱ ᱨᱚᱜᱞᱮ ᱱᱟ ᱠᱟᱞᱮ ᱪᱤᱫᱩ ᱪᱮ ᱯᱟᱪᱤᱱ ᱴᱟ ᱛᱚ ᱚᱡᱤ ᱢᱟᱨᱮ ᱪᱮ ᱨᱚᱜᱞᱮ ᱧᱟᱢ ᱛᱮᱵᱚ ᱨᱟ ᱪᱩᱝᱫᱩ ᱨᱟᱣᱟ ᱚ ᱛᱤᱱᱨᱮ ᱛᱟ ᱛᱮ ᱜᱚᱨᱜᱮ ᱫᱚᱥᱚ ᱛᱤᱱᱮ ᱪᱟᱭᱞᱟ ᱠᱚ ᱪᱚ ᱪᱮᱦᱚ ᱨᱚᱯᱤ ᱪᱮ ᱡᱚ ᱨᱤᱱᱫᱚ ཁང རེ ཟ རེ རེ པང རེ སྟེན རེ མ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0: ཁྱི་ལོ་ནི་དོ་ནི་ཤུ་ཙན་ཉི་ལོ་རོ་ལབ་ཅན་ཐེམ་ཐ་བེ་མང་པོ་ཐི་ཡེ་ལབ་སུ་རོ་དེན་ནེ་ཚ་ཐོ་རོ་ཨོ་ན་ཆུ་བར་ཆེ་བེ་ཕུག་དུན་ཆེན་པོ་ཆང་སིན་ས་ད་ཅི་ལེ་སུམ་དོན་ཙམ་ཆེ་བེ་ལ་ས་ཆོང་གི་རེ་ཉེམ་མ་ཙོང་ཐེམ་པོ་ཆོང་དེ་ཆ་ཙན་ལབ་ཅོང་ཐོ་གེ་གེན་ཆེ་བར་ཡོང་ཁོང་གི་གེང་ཨོ་ཆེ་ལེ་གི་ལེ་ཆར་ 자 치고베 치든 치바 듄튜 로마 타냠투 제부드디 비봉 치잠 치체 제부 치잠 토바라 뇽르 치기예 티다라 팅에 추구 춥데 티다 림싱 겐셈 치웨 로마르 교르예 지루니 돈이 슈즈 숨러로 콩키 로마르 줍지 체데 갸뷰 깨니네 산에 티게 잠추 니에 튬바추 시바 켈드윈 체바라 라사 총기르 키 켈드윈 진두르 치모로 춤제 상부터 바타 지로로 진슈 로마 깨산 디랑아 편종 진저라 교트 바타 카키게 니에 시제 야부자네 퍼유드 로디 부스 리네 균진 시게 인시 탐지샤예 타자 몽부티에 튬바총디에 퍼윤니발 제디 정이기 랑초르데네 사드위 치베 치로타 푸든 송신예 기겐 숨부 켜곤 민저와 숨토 댄송 치진 콘즈니 강종 사드 롭스와 창매기 뒤지 시인바타 닌토 닌지기 경로추 시제 사변타 미상부시 치베 내루 추구즈 셈라 수발 치신예
1: 셀리 콘로 나부즈 센초바티니 팅기 주된 저의 지자치 변항 재난 고제토 체디 도시의 랑소 기수표 폴롭 치동 경우에 제지미 제크베 하사총 기르키 강종 사도로 시속베 미마기 겐숨키 꼴괴바 니르시브티시
2: 가치의 우토기 급수 땅탕 시숑키 쇼미 속절휴 체리타 튜비의 권에 늘고 기세 체크
3: 튜도 사비 등규기 콤자 디네타
0: 지도 댐비 편종기 분율 디나세
3: 성교로 권두 권중 성교기 파츠
0: 성교로 권대 권중 성교르키 메로
3: 다르키키 센시브디니 편종룽칭 옌천리고 표외룽칭키 성교로 초두리세 성교로 권두권중 시브디시
0: 성글링게 샴라 무튜도 주된조의 지자시베 낭친고 주토 근리첩 균외마 용고르 교르시쿠베 시그즈 총기 등기종 흉지샤 릉부증어 통주소제 총주념대 변조로 덮칠 당외 골시 니준슈그인
1: 변종 등기 종리 컹리 첩균치 탄의 골신 유롱 티나 쿠의 양신 자치외 자당탕 담사 방송 나게 정중 캄치 제바마주 륜기 초바 유라 대외 흉지샹 콩수 차비 강가라 릉부증하니 유미츠 초딩키 내리리 진비 덤규 하장키 망부 협시 예라 겐딩키 첩균티니 유미남 치린 내미키 고개 따라 야방키 수네 랑롱투 출신 협시 경지상 랑마 총주리 순회 법이 강첩 심해 유미서로 축주를 남부식 되어 유티 딩기 총 랑마상 랑부증의 세미 통주 내는 칠의 냠내 강키 퇴몽만 인비 강주 퇴공 제디 총주림비 냠대 변조로 냠내 강축부 당체 지 경감기 렉제티 멍추 렉차라 줄대 망초라 바바라 되어 협시 랑부증의 추소자티 제로 니로 겸의 중앙론에 제로 니로 겸의 주로로 파라 총주 망조기 망의 도루타 총대 레테로 가키 로교로 무수 종의 퇴계 지구 소부시 소재 자균의 미응의 주 초기 신싱 총주는 비 냠대 변조로 냠래 강 니르용 체당 제티 랑수의 뷰리 통주 시제 종콩 접제 키 총자라 코딘 체비 니르용 키 나바 등부 협시 소재 긴구의 사고에 바라 소재 족번의 송 추소차라 로레르 찬염 튼제링탕 고르티 중화 심부탕 심지점나 마강낭 쇼비의 유미래 캐보 고르티 자탕 뉴실 학삼 괴비 강집 심의 용법기 릉부청주 퇴장 창마라 펜버토피 지 모두 접시 폐제 동의 릉부로 시주기 시경 첨부토피디 제로 니동점의 뉴실론에 제로 니동점의 뉴실서송로 바라 시제 총계를 탕 종태계 지동 그리고 종신列重视堂, 七里六十九堂, 穷子相起, 盲地盲兵起, 七绝盟为国罗体, 你及作业独立切的, 所感人不如九贵堂, 团结地界杀鸡, 为托中年的, 雷秀美年, 在女所中所起来的天界呢, 餐厅经济团结盟是确用的, 顶头当月费。 제로 니도 겸이 뉴시 접시 로로 통주 소차라 가르마 굽주히 표중히 중재 토니 사제 튕기 초두 십지에 체련 토비 없지
0: 첸딘진 키 튕기 과강도 규급 컹주 등신 지배 직체 최다 지부를 유라 당장 키 컹주 이담도 루비 직체 라서 튕기 규림 차창와타 구림 딘베 최시 토슈 유권에 컹제 심의 부채 설조 제유 니외 루시린 통주소제 뷰다 되바르 무튜 구디다네 튠제 툼지 제소타 동제 캡데 동화 소기 제덕규 총람 갸치르단디 미티외 마외 땡게기 컹주 초와 뇽토베 체유 라마 총주 마가나 슈킨 유미 지시기 가조 친부 사괴바라 땡아 총주로 튠레 메베 망초기 용법 소베 터블람니 지르 라바 규버 코나이 통주소제 주춘 안조 타니 서레 레슈 툽충라 로다르 고짐 갸유 昨晚日日新其亚其类所做法他肯日切军为马用过的球松写决不止孔德吉马的娘们来看起吞在给不切母体压到压自己人与给不大对吧他杀掉肯局天天吞共猛顿定色切的抗中杀掉唐藏起通局重组人别娘们的边角了女把云退吞把切吧他与民村内切的给看制度点把他 튜레 타르게 망초 추규르 제기 럼프르 규토바 치지 유제 땡게종 치자부 긴구민의 무제체 유제
1: 셀리 콘나나 바스 센트부티니 팅디 주된 조위 치자치 변항 재능 고주토 컹리 접균 무마르 용고르 규루 시크베 시들 홍길의 땡게종 총지상 럼프징아 통주소체 총재님대 변조로 덮치 당위 고르 니르슈티시
4: 차자르 롱접기 지수 제베 김시 깨르토 밍람토 찬예인라 리롱 알신 제베타 미유 알신 대외 켜발니
3: 생교 까르소 세베 탕세기 거고
4: 양타 시주 대외 야양기 디고
3: 망수 돈의 링웨 망심기 부자
4: 초외 염주를 면베 꿀세기 토라
3: 다득히기 센시베디니 전주 롱진 연천 리구 최외 롱진기 산교 초도의 리체 산교 군도의 군중 시부디시
1: 산리기 샘러 산교 군도의 집에 낭진디 센시나쇼
3: 군도의 산교 타예 갸순리 군중 노후린리 키엘라뷰
4: 산교 군도의 군중 리진키 산교 군도의 낭진
1: 生个南部所中规主任牛从促进各级吧湖南长沙如就职下西北南团体边角蓝的连接从我追能个日你家的中规主任牛从促进各级吧湖南长沙如就职有他促进级三类沙都土行情瓦起特聚娘们的主权卡出结他西雄堂开来瓦起特聚娘们的主权卡出开来起特聚娘们的主权卡中你在军入局了主权卡出落在新店边娘们的主权卡端接下去 在内沙都土，这座塘提醒，结合主力牛从内地去查到七吨牛从所起，他们局，群主农那座转起，你懂国家女婿塘，主农区间那座，你懂家塘，究竟，我不如搞了同居了，姐姐女婿团结塘，这座，你懂家身边从这不塘，提醒对团看见下月皮，各地操心托主力扩就开建了兄弟，主力团内去扩这些不的行李，路子卡到团在塘，拉在，小皮所及别的钱呢，家姐开来去十对偏见塘，你们就，你们来来的对不塘，主力团总，你们来了各地塘啊，主力团内人不了各地塘啊，主力开工去接近你们来定十不同的钱，钱月皮，生了月，那是不塘，车动托塘不一，中央去人群女子。
0: 规矩蒙古国的同居路，你谈这座系统咋咋啊？当下，泰国去西边那头，以前俺在那里听解说，我认识。你对于家村农村，啥地儿去修建特别旺去，让给老早给啥家忙不着，开工去为军队人心去吵架婆婆谈，恰把天朝被人心安塞特别预备，除了谈修建谈，实施给那些团内，闽南西面谈，康巴尔多军婆婆热。 进度过别在对年，那些部谈拆动特当部中央去人群内在规矩忙于国统局的业谈，这座系统在长安当地浙江谈、福建、江西、湖南、云南这些新迁安逸，除了谈学院谈，这些内在拆动面是规矩不列团别话的也比较切心。内族破别忙错内部规制谈，两个三个所给拆动特决谈，把这个团长也错为入局。 提醒，多是破败对抗严肃所给来团做内托也不准呢。男子破败忙错给现在错误的跟送点点钱的，去规矩团结错误责任，抗拒拉手头把这规定动作者。 Norsibu Kwangse ki Xingqing Ayi, Norsi de Chenle Tuzu Tengjin ki, ki Guile Mengui Dongzhu Che di, Guigyo Mengui ki Dadom le Xiongnui Gimne, Guigyo Mengui Changma ki Gui Tang, Nezu Pobe Mangcho le Jue Tube Ginen Che di, Mima Mangcho ki Chesuo Tang, Yuno Dianjia le Ginsung Dindi Che Gube Langche Dun Xia. Sengalengke Gyeyongki Sungga Chok Dung Ine Xinzi Sezu Ki Changburu, Dundong Apke Chukju Rigu Par Mangdu Cheng Yubzhi, Tiego Ki Sibren Nang Tuen Benjo Lane, Lingge Chongun Jun Nengzhi.
1: 年年新增四组车位协许城市王志尼尔宫列顶起规定总体托领系统中了新增四组提大能结合起四组协计女婿堂新建立别四组松东年级国际科松团结了四组松东年级国际科松团结了四组松东年级国际科松团结了四组松东年级国际科松团结了四组松东年级国际科松团结了四组松东年级国际科松团结了四组松东年级国际科松团结了四组松东年级国际科松团结了四组松东年级国际科松团结了四组松东年级国际科松团结了四组松东年级国际科松团结了四组松东年级国际科松团结了四组松东年级国际科松团结了四组松东年级国际科松团结了四组松东年级国际科松团结了四组松东年级国际科松团结了四组松东年级国际科松团结了四组松东年级国际科松团结了四组松东年级国际科松团结了四组松东年级国际科松团结了四组松东年级国际科松团结了四组松东年级国际科松团结了四组松东年级国际科松团结了四组松东年级国际科松团结了四组松东年级国际科松 yimshi. Songgara chokdeun ngene shinjin sejungni gyegab ki yutui chejin ki mengshi digu kejin shikta changgara bindu malala shibjin chawe shibshu tobe sangwe ki dekyor shikshi. Rangchung tuyongkong bu yi gyeyong ki shinjin sejung ki tuyongkong jidong duji chedi timdin kiwe wangja tang ceshi jikyuru denja chunjin jegi shinjin sejung ki chawa jik dunba tang di gyunam jingi korgyue chedi changgara bindu nyerjue tang shinjin shibshu dine tuyongjuru ki korgyue songgara todam mala zungne. 지조는 딜리지리 계급기 직교로 채시 샴딥 슈유시
5: 초 지일강의 유튜 초시 참기에니 로교류 난추 미치 샘 지키 강의래 넘버 기와 체크
1: 생략이 외쇼 로그든 추고를 티니 로그든 슈 채슈기 로공 채소 교류시 대고르기 10년당된 이시안진란의 생계소 고전역시
0: 사고 바르기에 큰 느규주 내시도 중화라 달뢰다와 둔베 던주 바라 랑게키 위슈 로든 추걸키 로든슈 천와 통주르 중에 학점 심바타 디나 지두 남베 위슈 천와 통주르 둔 학점타 키브주 남베 위슈 천와 통주르 응아 학점 심게 옆시 위슈 로든 추걸키 로든슈 티 도스 로레 토마케네 랑게키 로든슈 치슈기 로쿵 체스규르 달뢰다와 둔바라 위슈 로든 추걸키 로든슈 천와 치 치동숨게 둔주 튠숨망도 침바티 뒤총래 깨지 십주시 숨파르게 달뢰다와 당분에 둔베 바라 위슈 로든 체 추주 천와 통주르 게동 게메니 슈즈시 침바티 뒤총래 깨지 중아 탄 정중아 파르네 지소 용기 로주 체기 파제 깨제 창 주타 차 게레 게유 지소 용기 로주 체추 위슈 로동키 두체기 깨제 조숨 침바티 나닌키 로시부 추제래 깨제 창 직차 듄파르예 녀와루체링 위슈 로든 추거키 로든슈타 디신 로동체 퍼주교부 균투 균경톰네 로슈 코저겐렌타 느규 초규로 구대동외 최기 느바 년생원세 퇴도주신 예브시 싱가나부초 예급 제유디 칭키 레리 사바죽지 용자체샤 대고 기시전낭 튠변조라네 링게총어드는거지
1: 미슈 튠구탄 지조 긴송부소 챔베 진도고비에 최군인 지조토 초계 토담레시 락제미네타 수진진뉴 추미 괴죄 락제미네 르제 청시 이신미네소 레리사바조지타 디귀레튠바타 머인 소진바소 레네 뉴시저숨 영자체바타 신소튼제 파니와소 레리 토키 체리 뉴지캄 교가당부시 팅디레 영자체베 레리사베낭 청진 레리 나타 중추 레리 숨추예베 타바라 랑게키 용자체베 청진 레리타 중추 레리카 소수 갸탕 쪽숨탕 갸탕 시주시니 생기유지 팅럽 샵슈리키 레리테 팅디레 용자 제베 레리 사베낭 켈레피데타 튜레 짐보로 샵슈 주비 차르고베타 남당키 고시바 링뉴 말라 서비와 소 유라 미마망초키 지도 팀비 초외 고고 공비 링뉴 김제 디조와 소자 유비 니동 야미 줄고 로네 송 랑게키 튜 레리 사바 야탕 니슈자지 용자 제비 생례 랑게키 미세베 규시 튠제 튜럽 디샤 튠키 뇽슈키 센도 되샤 대고르키 시브레낭 튠 이시안 제라네 텐제초 모르낵시
0: 니처 당중앙키 낙세 시점기 최대한 터즈 딘스도 동규태 구제 최신 달루다와 듄버네송 로지 잠기 뒤즈제디 개용기 개공소 낙세 시점기 최대한 터즈 딘스도 동화타 망조기 추나련제 치외 낙세 탄제외 침게 니소게 내튼 지두토 탁주치바 낙세 니소 튠세 리리기 성신능 추주리 타 첸덴도 동화 미마 망조기 침든 키완 침다르 송경 제체네 미마 디드 레준타 지조 딘링타 쿠림데바 예급 윤링데 쿠제 为今年七轨路三部订阅，那些西中给七段特最顶色北轨团看一呢？七段特最给来开做那看一， 平日七站团归三，况且芒草鸡透过前往为内团了中央西镇欧阳连岗去经过陆团去三个月之外，连得下。三个月，当个促进二十八凑群，云南建去纳税西镇塔村了中介扛大托运团协车完成时，中央西镇欧阳连岗去经过陆团去，当个促进二十八凑群三年卡塘地震卡去云南建去过内纳税西镇给塔村比较高去陆团西镇平去促进南为当中央去特区规制六大团队定时不确定，密码芒草鸡透过前边内团了连得内纳税年数天马塔东地东为他们家南北托的派出所团军将前边。 那些年少学习长辈儿，切切吃不糖。制作电价给退步，军队勒索钱不？当岁岁岁军队勒索钱不？习近平是巧用那点多钱不？批给国有军队勒索钱不结穷也。记录年度年少在俺老了，改用给年团学习推送来给这种业谈，成军给钱呢。退入第一村去买学一不是？没设备学习推送来给这给谈，成军端吃不提，退入第三村去买学人。
6: 结合冬季聚集大家两个不热，记录年度年少在俺老了，密码芒草鸡纳税西镇塔村了六一村子，解决国际考试堂成军案案事呢，罗端端嘛了，解决国际考试院去取材通报，军权特别。记录年度年少在俺老了，改用给芒草鸡电价村呢，解决国际考试堂成军年少事呢，罗初端嘛了，解决国际考试院军权特别接连特别不是。长江龙族的基础。
5: 这边清晰街头明朗头，产业人啦，日龙二新这一不谈，米云二新，地位去管理。就这了，刚刚有听，就是参见呢，若有了有，俺去米提三几期，刚刚来南北计划去过。
0: 三六一，唐大林建立新西北雷森地呢？这个品种农村一直来供，培育农村去生就是更多更种西北，其实雷森的是，俺那天的雷森人专属品，品种品。俺雷森人专属品，像今年下半年不是母体节雷森给农村开新西那罗呢？
7: 三六一，大我爷把这种米解决人工去端场推送不来，解决来过差价，怕啥？铁锅给西边农村，一些今年来连接错，我这认识。
0: 这次过年，这个冬季就给用这切白城西来问吧了，现在给把这给几种这人工去更多谈，啥叫人工推荐人情去怕我手机手机停呢？出门解决人工去端场，到我空嘛了，解决来过谈，成军几差不呢？解决来过谈，成军西怕我谈推送给牌子，解决来过谈，成军给牌子牌月。 实际上，女工人工天白地位CPI推送给牌子，给这几牌牌月，给这从事汽车给透明拒绝人工跑完趟，给南开团来抽个人波前边，来日开几个乖乖汽车找我的固定钱不少给，给给忘去，所来团结边，所着呢团白人工端场，到我空马的给这来过趟，成军端场不呢，给这来过趟，成军西跑完趟，推送给牌子，给这送他，成军给牌了，给给穷下。
5: 生了一，人家是改用塑料小水煮吃着，单位吃过白线，吃过人家们都塑料小水煮吃着汤，来小厨艺进不去的做我的钱呢。水煮米拖土缺不汤，果子了咸的皮味，端着汤用去，看来汤忙了偏倒白来小水煮汤，咸皮吃的，他不啷接吃着也不吃的。水煮团多土缺不汤，咸皮内色了焦啊。可是米色了焦啊，姐姐呢，俺这不汤，米煮前边他们俺往这切肉冬菇用不是，切过脱来小水煮吃着，到我提忙错了咸的皮我汤，那顿汤就切别吃就我所煮我的钱呢。水煮起来小点不用我汤，来小了规定单位，你不提味来别硬，端别切过别，浪子端不是。
0: 加上七八趟，有来干嘛准备？上星期能把这冬地菜呢单呢，再准备春天天天开完，给人吃去。你吃了穿不着大冬季给煮给河北汤，浙江福建解暑，老端干嘛了？大冬气候吃了当多，铁锅给西边两天，一些今来呢，连接错，我这认识。
5: 三个那么错，记录年度年收入了呢？年度年收入等于六块钱。马本天家多为了团，去用那边些，提过一些这两团，变做了呢，很给错，我就能个是。套路比品种限定不退入设备，马本多起来，动为吃下能。
1: 계접 숙치 예자라 중앙 먹의 접시리 등비 제로 예도자면 뉴스자로네 제로 예도자면 뉴스자든 로코르키 막본 태가르도에 레드윤 그리체네 비오시 막본키 제유 시주 실총 태가르도니 조 제르니치 조준 토롭탄 대신 조주 리텐키 로디케 로튼 로메 트네 등기타 막본도에 잡고니 제로

Yenba zang me se, jo se meba la yang jawa du jibe, teni mandu ba ta ten dil, kang da chebe, num ju yang, xiemu du tuwa ne, se or chebe. Da wu na, ne dun di la guya yungze kare re, zo cha ji le sum gi, iwa ma tok be, cheba le, xiembe, yungze kang yang, me re ge, xiemu du, nga do la kare se she chebe re se na, 내든 대다기 용기 제주 나오리 세부 슈베이나 기겐 기 윤대럽 제베 빼더블야 차순 시베이나 기겐라 치데체 조수 요리 나로 광투 대유 제베 기겐라 치데체 조에 수디 요마리 금제 가데스나 럽탕 제 제베 초디니 자지 타데버리 대탕 슈크시베 차와디니니 자제 타 미제바리 제당 나탕 기겐도부 치바부 이바직라 만두 페지치베 규리나나 출기 요아리데 등의토 나탕 기겐니일레야이나 치대제 조수 요마리라 치바부라 네바마리 또 고바투고를 베스나 차와디 자제 타 대바지르베 자제 타 미제바리 딜레토거레 차제 타데베 있나 치바보 딜라 원수 주민라 마데베 체제 치데 체디 튼도블라 요레 차제 타미데베지 있나 튼도블라 요마레라 원수 조아양 요마레 은데 콩어 슈버 능신 틴사 톱당 메베리레 치데 체 조에 수지도 디니 양마 타거레 다두그 춘일레 데버레 다두그 둘룰레 개월레 디지디 난저 페주치베 규림나라 인지 민지 도낭치고에게 내든지레 세게 터진 슈베 시에메 태야 내가 딜레 툭제 슈버지이 튼톱라 요마레 재산 자나양 디기 마레 차와 강시 미시를 샤네 차와 대딩네 제바탕 레니 터대기 이와 주기 유명이 때문에 저 구구 유바디 콩라 네 모두송 스마나게 하오는 아주 배샤 콩라 야베나 제스야 딘데 차와 중소 럽시베 차와 딘데 중소 다 배딩이니라 야 차촌의 시베이나 치바보암 로바보탕 럽자암 레 윤대니 터대기 이와 지규여르발 지규아데 베디낭신 주바보암 치바보탕 제자암 레니 터대기 이와 지규여르 제장 제탕 럽제바더부 겁라 충외 치바보디라 턴라 톱여데 원수 주 메조디 턴라 시규레 제장 턴라 톱어데 차지 他 deba yin zang, di li la ya yin na chi de che, jo yu re la, ge gen tang xin ke ni gang, chi pa po ro nge ba de. Gen la, sun gang du shu du je ba, shu gen di, gen la yin la, shu jia yang, gen la ru ba la, gen la yin zang, chi pa po tang lian yi ga, xi jik du ne ne, chi pa po ro mang e ba de. Chi pa po cha wa kang si che ba, 댕구나 치대체 조고레스 터진간소 셰메주바라 댐메디 양타고지데 넘구간소 강사기 터니에 베나 저시 더부지 튠제라야이나 베디나라 레제라야이나 치바보 인구 치장치바 이 문제 치고 알아봐 양마타베 문제 치당데 강사기 터니에 댄도 롱어지 레제 치바보로 문제 치장체나 그럴지그래 치바보탕 레니 시지도 내봐 디니니 터대기 이와 지도 유타 매기니 토하네 만두문지타 27고래 디니 터대도 유나 저시디 치바보로 내봐래 디니 터대도 매바 시지도 유나 저시도 치바보 인시 시에나 미제보래 금제 가래이나 저시디 가래서나 레장르바 제자 치바볼 니에바디네르스나 치바볼 망에브레 금제카다서는 뜻이디레장지 게디 뜻이디라 치바보 인라 세딘데시 치바보 뜻이디 치바보레 뜻이디 치바보 이메머체 레장레스나 양한 지금 아래 금제카다서나 레타

다 차지 타 대탕 미대 시바디 공아 송스마 능신 다기 주베급러 양안도 시바직다 모두 수초그 레데 다리 고베왕키 나도 둘두지 모두 수바이나 차지 타 대담미대 타 대머 대디니 로스 여제 유명 토네 시브바 차지 집에 차탕 체니디 무지 최고래 디급기 체세디 가르시브르스나 치바세오 차디 가르세오르스나 레삼 유중 오브세오 레삼 유중 오브세지레야 이나 나도 두균 싱더블이나 제자 이그더블이나 치제시브르와라 최장 디급기 차디 차외 된다 말에 디급기 차디 가르스나 레삼 유중 오브세오 치베다 제제시바도 두베다데 전도 고바코고레스나 레딜로 고구요레 제장 타데 머데 시바디니 로스 예와 지규 유명이 토네 문지 최고고아레 제세 최고고아레 치바타 레섬 유지 오브니 타데기 예와 지규 유명이 토네 나도 문지 최고고아레 발라 다오나 차탕 치니 문지 치베 규림 나라야 네스나 데야 탑시 두두지어레스 뜻디 탑시지 Pena ngandu chawa kare ine digre ala, chawa chi kare ine digre di dun de sa shepju su sa su sejik ta kanga kang sejik jao ina tini ni do tube dati tabshi jiware Pena ngandu shin je jebe je di yuna di chawa ima che di dun de sa shepju su sa su jik ta kanga kang jana su je kang je 수제시베수디 치바디 촌바타 강제집에 강디잖아 레섬 유중어부디 촌투그레스 다오나 수제 신켄기제 강제 신제 베디러야 차츠는 시에베이나 신켄탕 신이 베디토네 터대기 이와지규 유바지 세엄 원발체바디 다체나 제 제베 차와디 차지 타데바 임바지기 문제 잡고 담지 두발 제베 다양한도 빼지 차샤 뜻이 되는 데 세죠 제단 뜻이 되는 데 시베 데지를 야 차츠는 시베 이나 수데 뜻이 데 강데 뜻이 니레 데제 현다지 요 체요 마르발 뜻이 랑 데르발 제단 데지를 야 차츠는 시베 이나 데바포타 대제 레섬 유중 오브니가 시저시 간라 내대제 터대기 이와치규 매자 대디 카레 터대기 이와치규 매자 대디 자지타미 대버데 제 제바더부 베디디글 야이나 치데체디 톱당 요리 대 제바더부 자지타미 대베 저 디디글 야이나 치데체디 톱당 요마데 제자 나도 치대체 피주 치배 규림 난라 톱당 유배지라 전라 조메조디 지바 나도 샴데레 시에게 조메조디 통을라 시규레마시 통돕라야 요리 대지바 더블야이나 뜻이 된라 대세디라 뜻이 디라 톱당레 요마레라 자외 쓰양 요마레 계시 자워이나 다득 충이레 대방 다득 충이레 개워레 톱당 요마레 제장 태준 슈버능신 치대체 톱당 매베리레 치대체 제그도 디 양마타베 페주 치당레 양타베 페주 치당 제벌레 양마타베 페주 체나 융마레 시베 내두 망고지 모두 치고야게 내가 양 딜러투버레 태진 슈버능신 다지 주베 간디 내지 주민나라 야이나 안조 테다르 베주 치베 군제왕도 치베 규림나라 야 다지 주베 내지 주민나라 딘데 송송아 차지 레숨기 이와 마도베 체발레 셴베 군제 칸야메 송에게 셴메 티 당아돌이야 카드세시에 체벌베스나 양마타베 표지치당디게 조은내딘디 카드레스나 조은내딘디 자지레숨기 이와지당디 마신베 체벌이 숭으르와라 다다레 강아시나 금대카드레스나 신겐기 나수신제제베 빼지글 차샤 신겐디

0: chibabu yinbe da chaji lesungi chedir wala shindi karesna shindi chawangosu jube shiam yujyu ngobu yinza chaji lesungi ledir wala chedini chaji lesungi chawadiri chawadiyan kandiresna chaletang chileni chobam dubale chungwe chawadiri da di yinna 新天气那是新界的被地雷应该是一十几七六的呢这些的查级他的不应罢了的进查级他的不查级他的不应罢新天气是被的呢新天地了哦七八八春季的那的家里超过了完了接着查级他的不应罢查级来送给一万九元人 자제 타데바 코나 임베 임베 송장 베디난기 신겐타 레 임베 신이 시직도 마네바 터데기 이와지기 중얼발라 터데기 이와지기 유베 신겐소 가레스나 치바보 임바 어 치바보 네바소 임베 디리기 차와 강시 제바 땡구나 다 치데 테디나 조고레세 같은다레 신게 치바보르 네밤 치바보 인시베 코든디야 나도 투고마나 알아 신겐디 커뜨 이네 치바보르 네바 레세게 된다디 말에 알아 된다디 말에 신겐치 나수 신제 집에 디가스 중에 신겐디 치바보르 네바레 어 디데 세부슈나 신겐단레 삼 유정업은이 터대도 요아지규 예배네 그 신겐디라 치바보 임밤 치바보는 예바 인시베 된다데 양베나 신겐 나스 깨지베 더블야 양시 신겐라 자르 신겐 나스 깨지베 베디르이나 교자 다 교지 니가 신겐 니 임베 디거기 신겐디 치바보 망해버래 금제 카드에서나 치바보탄 련이 터대기 여와지도 마래 제자 자지 타대배 차와인바 강식이 내급수 중에 신겐디 치바보로 내밤 치바인배 원수 주민라 마두바래 시대체 토바탄 자지 타미대배 급수 중에 신겐라 퇴라 메토바레라 원수 메조왕제 다두그 두루삼 다두그 춘이 디능시 라렌도 쿄아 체주드라야이나 토낭 체급바디 개침무 시다레 딩산 피위 폐지 체배 규림 나라 저시라 소과 충제라 체대체 자야기 능주디니 슉침무 슈부 퉁구도 자지 타대바이나 조고바 당 자지 타미대베 치바보 두두 나와야니 저시소라 치대체 조선 메바디 다르그 둘루레 둘루디네게나 자원이네 융데 메베 랑자 당 로아 콩라 때마 능신 자지 비유 폐지 치니 미남기 내든 뒤토라 대자 토나나라나
1: 단단히 삐진키 치즈 줍든 닥다지
2: 까망의 생규루
3: 샘볼링게 공감사 샘라 지질네 까망의 생규루 년전 쇼인 녀류링 랑게키 겐용 시직신키 진유 차제 종류 주니 계급기 진유되니 침부 계타 계급기 진유 초두주 진로 튼주로 피게 쾌공숨체 존내도 제비 진우 규접 준심바탕 겐용기 진유 멍시 제괴기 진보 종류 파워탕 진로 튼주 용주로 그대 딩섭동와 지자냠치 피게 교수심의 제총유시 니뒤 중앙체진 흉례강탕 신례탕 총세부 수진부 제기 냠제토 年段加密资助楼年段加密松竹楼盘铁成金重色比大孔比东为家具切西八镇前年我中爱人成金重色比大孔比东居楼各地东为三桥密色堂做年龄间此举切得不切卡塞顿于不是接着就近年结合除了大东积极区域然间年三年级切西土堂门路有趣切居楼各地定色当地现今松竹所及这组切克拉 초용의三年级采取装修切瓦塘第六级的储备等就怕了三年级采取短短十件学生免不随便得及不当于是接着九几年中央南西雷空地第六短短短地的南西

0: 喂，让到子过啊！你也先接近他了，让电视塞到死了。你要是给我，我呀。
1: 行啊，我不也是。
2: 文章德宝义人以浪花冬天的过度多水模式的总别过卡贴性格表示。
0: 金大，你让了，多水我年轻人，浪过来多钱，让个多水我塞了，明天再同样买吧。
1: 哎，
0: 那，你那买不了别，让明天你不就是？
1: 我们回家去。
0: 嗯，回来。
3: 爹让你死的，
1: 别他个对接的。
3: 来大姐嘛就要骂谁，爹准备退嘛退谁。
1: 公司可对要退过来。妹妹，让爹不应变。俺啥时开始搞主意？谈到龙哥的，到水电是接了。可对爹宁夏迷茫不要死的。칠 주도 날 기부 대신에 처르죠. 마가와 교스니로 전승비. 진짜 추나. 마츠 팔로제 랑토그레.
0: 로바야 수레. 로스다.
1: 나니 미요 말을 삼죠.
4: 생겨 남았고 공동 안츠 년지 견디 첩진 규마 리주이 자와 시에베 류 초보탄 듀버니 롱친 대가를 신 좀지 전에 시부이. 티링게리 제 갸즈 추디레 전 슈담 타가시거이.
5: 가치의 우토기 급수 땅탕 시중키 쇼미석 결휴 체리타 퇴비권에 늘고 기세 체크
6: 초 지일강의 유튜 초시 참견의 로교류 난추 미치 샘지키 강의래 남바르기와 체크
7: 단더니 毕竟去出自脚尖的大事。
8: 爹娃妈的叫苏阳米，唐国雄呢？体力还不济。
9: 他居然做人不赢，他说是以往给穿的样式的，是先把裤浆拆呀，看拉倒。
10: 是居然。今年十几年了，我让做平面的面具给粘不起来，谁给面具？居然给面具，面具。
11: 你看这社员呢，木古帮呢，我没心思的，木古帮长呢，对不？别给木古帮帮。
10: 明年给这点呢，重要的建筑起的呢，谁当居然的面上老不熟？
12: 那么说，地摊设计三个呢，短套退了多趟，你说没？
8: 老多明白穷看吃鬼行
12: 地摊蓝团体验点着子
8: 地摊蓝团
12: 地摊蓝团

0: 我最能呢肯着多永啊永啊真心托起一束种子不一起一束种个真心你没图没人为一切是银别克儿特同一束种娃儿的别堂提给那碰那餐牛口牛吃见你把图参观把西银一切提到参观别拆见我心内不一一束种为蓝蓝许归把银 대신 푸이키 이키치체기뉴코망체와니뉴마데테르뉴린탕뉴렙제캉니수여바탕뉴린키이키체와남지싱뉴렙기이키충와남지수여티신뉴코카말랑릭숨치데뉴카세예라던바뉴카세연라던바생메베뉴카숨던수여베뉴카세연라던베우첸치와탕
1: 纽卡西耶拉顿北我没吃完新美北纽克主菜送之随于咸阳新都萨拉车北新日一江普一起一起之前纽库奇一月中尾各算我来整形套剃脚蛋的国剃糖基剃美剃中国把糖体检纽库紧当糖纽人天当送中国
0: 他真心痛我所知道中国把的唐波嘎嘎中把写写写松居一起南极当中国把唐铁界人心浪漫的各位苦人心对谁粗人粗通粗冲秋意界人心中国天内之区铁道苍满的真心痛之国个一起苏日七冲来电内听来九娃东西月把唐跟起写给 言呢，真心去我说，那才没被纽扣一束百日之计，铁定图露出去我拉跟起糖，天内论起写机器天网结果，特同没去借几件去露出去，让内送的念头真心去电图培育一件牛人品，只当中话说切过把银，只培育一束铁塔拉，在外才呢开把麦讲，只去铁。 让人去推磨没银白鸡蛋鸡，给全忙不约的，嘎嘎对谁去一束来，七冲开把美景，粗人你嘎开一束来，松茶鸡去冲瓦月把汤，粗通你粗人去七张汤，粗冲你粗通去七张，松麦穷你粗冲去一束套，样式全大，偏土浪过把。
1: 秋意你苏日穷学套乌麦基一素以南内只取切教学提音。开朗内安措我追塞不起来难送安措恭喜了巴拉汤阿玛拉基南塞尔与国土这个金主有借抗战西拉德容托不当了给的乖乖钱不起来多托不当了给的没那可把一年主要民度
0: 키랑키토탄라케토키앙창테타키카리춘키유베 신기유베 니에 하쿠그메 타첸나샘라로마 딘지라무시키유 샘라 니에 톱탕라케키앙창키춘툰티 안초 오주신낭탕슈나칸제도 용아 용아 촉부충충초 공캄삭 니에 민라 딘지라무시키유 샘라 니에 톱탕라케키앙창키춘툰 오주슈키이 톱탕라케앙창응기 좁게레 주바데 둔키응기 탕부탕 니바니 두유티케 신칭키 응첩이 둔키응기 순바탕 시바니 두유티케 초케르키 응첩이 응기 듬반네 줍시 반니 개배 론다 첸창기 응첩이 응기 듬게 구주니 로촌바탕 죽지 죽니니 다와촌 죽숨 줍시 니모촌바 제인 앙차 쥬앙아탕 지주 니니 산니

0: dine di chugo di danje shunglam di de chu di shunglam di di de yu shira yo mar che da mo de la ke me mo da chug mar se che je da chug mar ke de mo da bi na ani ma je kin gena yo re la di nga zo kal we la da ya te ga gi de me sa chi di de ge lob su ge u re di lob su me ge bi na jing ne kena ga lo mar 니네가조 직 토던쯤에 짐진년도에 디 칼로웰랍트 놈이 인식다 샤스기도는 칼로웰랍트 딜이야 아 니다테 얻다 딜이야 선교군이다 직 만한조 다저년적의 집에 딘데체제 딜이야 젠디쇼그레 결혼조랍트 놈의 이거 라게마용 마라코니야 딘데땡기 디 결혼조 학국이여베 결혼조 친구 제베 딜이야 된자게 터지 제베 딜리아 가르스는 능규 딘데간 토덤 치기 왜 세아 딘데기 디테오레 디테오 디마체비나 칼로엘라도 비게 기게 메시 이서싱아 이젠르는 타가이 디게파 라게데라바테 야피야케톤 타가이 신신 용고 말에 디날도 좀 아니라 가르스는 딱 칼로엘라도 수도 자쇼스도 다 쇼사 템베쇼 라트 인스고르 봐 달라트스 자데 타냐데 코인데 간조 아니 디날라 롭스 근데 스탄고 여러 시체 근데 슬고 여러 봐 제단도 좀 있는 디날라 창고 여러 제단에 직내 디이나 로마티게이나 라키마 태고로 뭐 담 마초가 팀로도 담이여 니네나 담에 니제 근데 수여 봐 순내이나 데리아 니제 담바 파퓨베 레제트는 고긴 가리여 봐 주고 땡듀 선배나리아 나 조긴 가리여 봐 디셰 시부다 시분에 아주 칼레베 라테 겐라는 겔라 겐라는 베 디나리아 로마티게리아 겐라기 라테 직다 아 남자 당분에 남자 니버 수베 시바 따르바 수베나레 남자 니여바 디게 텐데부터 계란 랍제나 롭존 치구고 여레 경례 구고레 딩아즈 칼웰라트 디네 톰브레 간절로메 이 세아지 계란게 딜이야 전다시 가여로바다 아 방고간데 즉 가샤 여로바 시장 적장시 가샤 그러자 디 인디 텔레박베 계란게 디게 기나 디 친구나야 다 토덤나야 토덤 디나 마니브나야 디 칼로엘라 제겐라랭겔이야 디나 친구 디나 라냐 슈아드데 예스 친구이네 도치다 니네 라타 디겔이네 디톨이야 인지미치 익셉 최고야 드네 예스 에디 마세브니 캐나 캐딘 네줄 침불 하바다 디제 체브네 비길라 캐디 덴포르 투마르다 유저 침불 하루와 라게 덴도 마레 디야 직 단 쟁우제 사브레 로존 디게 체서 라게 된도 마르게 이제 단 도마레 아니 디가냐 생관의 간지 돌이야 디나 수소야 넙수 넙수기 이제 나자 참 수소 쪽으로 제가 디디 디돌이야 녀들이 로존이 난도 당보티 도스제 슈규 인스
1: 레세 토스 레세로
2: Shuki, Ursintu, Yangtaki, Lamniti.
3: Shatawe, Tenguti, Ning Yue, Yamuin.
2: Tadiki, Sensimbadini. Penjo Lunting, Yenchen Likung, Purgen Lunting. Jim Ju Teddy Sibi, Lessenshi.

0: 통제 실격적 교아 교수 교아랑가 마가 쓰던 근데 나타난가 원에 된다 그러봐. 저한테 카직 첩첩시도.
1: 저발.
0: 미신다 미직조 켄이디 켐어 줍제. 라직조 마켄이디 미켄이디 켐어 줘. 직조 켜야 말다라. 교시 좋아 직조 켜야 말. 나 키맥 라켐 말다 신소시. 된 참바다 맞아. 나자도 맞네. 비례 꾸이고도.
1: 저발 저발.
0: 아니 반항 것도 주고 단지 세미기 이제 여자 단도 되네 컨트롤 안 잡다. 컨트롤 안 잡고 통주 쭉 전부 쇼게 던도 밀로 지지 지기로 봐. 밑에 매매 동화 더 겨르다. 샤레인 배신 선데 가진 돈들로 그동안 주제 가직 돌리기 하서 된데 대응 그래. 아 재단 된데 인도 디나로리아 파다 컨데스레 틸림 컨데스레 맞아. 저봐.
1: 저봐.
0: 에 다다 컨데스레 뒤응기 저예 다 윤 교야 다다데 제 윤두 코란 제 니에 담보 숙자 말 니에 담보 다다 제 오래
1: 레세
0: 하직 니에 담보 베데 강보데 눔가 내려제 코르가 간 파게제 숙 베자 아니 신에 다다 제 그도 와 다다 제도 모두 파 누구 파 주주도 제 윤두 디 키랑가 키랑 제 그럼도 키랑가 개다 듄 제 투구요 말다
1: 저반
0: 딩아스 제 오래 디 람돌레와 미 축주 제 돈이 약슈 디네 응업주 디네 십주네 숨주스도 다 마셔도 다 멍신아 멍신 이게 람돌레와 미 숨주네 다 용슈도 돼 그래.
1: 레스기.
0: 디 다다도 돼 윤두 개블로리아 가르스는 아 카이엘 규 교긴다 안에 카이엘 규고인다 안에 알랑가 틱틱 제와 제긴다 틱 제와 제대로 한 측디간 해 제와 제규래.
1: 레스.
0: 무디간 진짜 제와 제변에 파티 두래.
1: 레스기.
0: 그봐. 가지기 디네주디 추윤데 직주 모든 용화서 야 예질리도 어디야 모든 문구도 고조 한다 하고도 싫다단 통문도 니에 통제겜네 저 통문도 야 셔예데 파주지 파주 추주 수수미 비기버로 되미 나 파주구나 추주구나 수수 고시고 재면 집에서 되도
1: 모르다
0: 직단이 되데 디 뭐냐 전에 결한디 직내에 나라주 냄규 의미 자르사스도아
1: 저발
0: 안주 의미 자르사치 여럽 춘딩가나 모르다 그러사치 디 칼베라기 라가 라가 잡다가 라가 야꺄제 정국장제 디 담제샤 주리 디나 담제럽제 추주 제가 지티우리 디나 쪽으로 봐 제가 디나 여러 천디 머다 담아 투변할 침을 제가 디인디 디글럼 제가 해야 된 거죠 직내 파트냐 파다시에 당고 수술 냄디 와심제 니버디네 디글럼 제가 게디 디글럼 제가 자니게 니엘이야 록더제 디네 파달다 그래 라 지금 제가 이제 록터제, 옛날 록터제 차별적으로 란숙자, 란숙자제, 란예래야. 지금 제가 결정한 뒤인들도 가요를 견인이나 아 높든에 당부 기대적으로 되네. 당부 날로 날로 내가 먼저 청소다, 먼저 청에 결론 나침으로 와. 옛날 아 뒤인들 남들도 아 가요를 견인순다. 지금 대남대 제가 결국으로 와.
1: 누르바기라.
0: 뒤인들 제가 뭐 록터제 왜 명시간이야? 그런 기업로 다야 시군 아때지. 기블로 먼저 타니오도나 코라니엘로 톱단 제고래 타니오도나 타니오 민도나나 제가 파랑가 지약 착긴도나 아니 신에 로드 제베젤 모다 슈크자브르 슈크자베젤 착긴 도섬제 아니 신에 랑가티 제고 기오래
1: 레스
0: 제가 겹차니 수술럼디 간 레슨 아니 신에 로드 수 로그와 세회 연차도 수수 비게다 카주르세 수수 랑가텔 수수 조세 랑가텔 레브와 예 카르세는 정常 행시 시그레 정常 행시 예리디 아니 기블로 모드디 오 디카이엘 주냐 듄데리디 람데데 파르타 랑가 제베게 아딩아 스스네 제베게 그 칙디가네 제베게 그와 다 무디가 리디 아니 신네 무디가 리디나 카이엘이야 제베게 로드 제오르다
1: 레스
0: 무디가 리 무디야 주주디 파카리엘이야 제베게 로드 제오르디 그쟁아위 나쟁네 경제요 말에 가진한 어제 파르드 파파이 예 랑가 뒤응 랑가 내가 예를 껴비면 예다 빠지지 야배 이게 뒤들려도 연주인 야 뒤네 연주 직도와 뒤 연주 배 바바와 직도도 배수수 나오면 맹교수인데 초벌추 즉 정신가 로마톰이 수수 죽고지 침마톰이 선데 동안 뒤는 미신달이야 최진도 린치하다 다시자리야 니가시라 제레스 세단 뒤는 디톨이야 나가 집에 겨야 디톨이야 진행에 파다셰 유르바 파다가리아 그런 집에 겨도 뉴슈레르바 나가 집에 겨는 미 숨주 숨주가네 직다 직디가네 집에 겨 주체 되네 모자 커도 좋니 타니오인 데리고 김해 야 제베야야 차긴 윤조디 제베 김치는 김로디 배 요거 쉬부단제 그날 남들로도 슉 맞아야 뒤주대 가지 카츠스 딘들이야 슉자야 틱 단다 내리고 수업대 틱 딤이 누가 유 유구 表现。

0: 다 줘르다 레스 이글라 틱 디디 더 쉽지 틱제 샤요르 카지 틱 디리도 겨르든 거도 와 저바 이 첩 사우시 그러셔 봐 저단 디인디 데리도 뭐라 카추스르샤 디나 카드 천다 만참다 가르선 짐주 토덤게 대야 직내 카추스 임니네 피기 람투디간이야 카추 저거 천다다 가오래
1: 레세바 차단 디가 아무토비는 안 가서 내주들 그래 대야 숙자고 봐 뭐라 카드로 니가 숙자고 그래 주고 카주니 매장 대야 숙자고 그래 레세틱디 나리야 숙자로 지 디 숙자세 람도 인들이 니가 유스 쉐고 여래 레세 디 디나리야 에 징에 에틱 에 티 제베자야리야 름디 에 바다다 디 름디기 수수 틸름디는
0: 都是学校有，那是他就去了。就最近被老板打下去，那是他就去。那那他最近被听的，准备退休了，现在的现在的人，现在的人都，反正现在的土狗汤，感觉能跟其他几位生意差不多了，因为呢，他现在学过人，人家过去拿过了。

0: 부계산 다른 거 산다 천좀 그 낀다 대 샤즈인다 천좀이야 따경 야고 치마도
1: 레스발라 발라 심제 나무고 다 부스키로이나 범스키로이나
0: 기라니리아 북범 가르 좀비 이네 나저 침잔디 앞서라리 단단은 지저님보다 적마리 지저님보다 진입이나 나저 채버 쳐야 북 깨다가 북하다다 봄 마다 인스제제 밤에 미군 되제 파츠 부규제 채버지 줄래 여마리 이네 다신 적마리 지저 사브리 어제자 당에서 준 예배 두드려 내샤 다샤 롱진나네 싱지 요산 지고레스 제제 양스 시에도와 보 니르디우드 직 투슈다
1: 레스발라 제지요 대유
0: 야츠 나지 년고유
2: 俺给个周记别中仓中车座天松饼行政有三千年铁人他最更七百年俺给第一基础人路给停车间走着车就不错的俺给第一基础人路给铁客机多还是不行了俺们这么急拿着跟着这东西是多拿着多少单要马家俺今天要拿着这单要马家去死前的配置技术结果的
0: 보랑게 북의 찹대한다 깜발리 대지제비게 파춘좀살 개규다 드네 춘좀랴 야구제 떼셔아
1: 레스발라
0: 니야 종배 아무스질라 끼어슈루스 깨단가 친구 오하리 먹으슈야다 조모저야디게 니야 제시하고 다 보랑 여하 교시
1: 레스발라

0: Amla, Pala Lopez.
1: Pala Shuda, Langal Kule Kamajwa.
2: Katosne, Sharka Gandai. Kashovich Komch. Yada Chang Chances Shilusta.
1: Despala, Deshua, Nielenga Singu.
3: Yanang, Baba, Yamit Gibjeda. Oyaji. The Kalekas. Josaf and Jetu.
2: Ranzo Josan Nangamindu. Talutsaga Yata Chirisha.
1: Yes, Bala. Chichang Chuda.
2: Oh, Yaju. Chichang, the winner chances. Naranzo Chonzunang, Lugu Niga, Shapsi Yata Chudo. Dubjela Luzira Dengminusi. Putting to Dodge Rangin, Luzi Dumarwa.
1: Bala, Tanga Luzi Jotu Mindu.
2: Masane, Rang Tsungadi. Da Kanta.
3: That's Honga di Gualia, Kis Balaga Pulia, got you shipjinas. That Honga Ranzo, Ninsam Zomdo dea, gives you a watch and madway.
2: Jerry, Tusian leg the church is Marcia.
3: Monument. On put on a great to get in Easter.
1: Lessamla, Palas, the region, we kiddie.
4: The Pusunga di Golia, yes, in the lodge, Dr. Jevy. Daddy talked to Majavina, not to Tamaya, Simne Lesrisha. Jazza, the ring in Jim, not to name with the gay,
2: Drew
4: Ya, nearly a ginger dodger and a song like Nazi Chicksheda.
1: Lesbola.
4: 다 총가 조제 다부도 로치 하스 두기 이내 캡상 춘주레민도 로사링이야 총 야부 오스도 이내 로칸리아 고시게드 다와지리아 캡상 곰 십길 하스 레싱금도 도스제 지게드 곰팅의 본륜드 제처드 점바 나 로숨줄 하스 리기 다시네 하고도게 나면 담배야 총 마자 지게드 제브리 당군의 지도도 테러 전에 야가 아랑게
2: Bala, tinggal lagi kan yu. Tanda ni harus terasa.
1: Bala, tadi ngaya nyamio macam cesa. Nyamio ni cina, tangku ni ngaran tu lungu di nali ya, mika tu yu bda. Mizu jalan nyu ya nyu bus ni cha. Namju kaje kaje nyu yu bte tu, samu jun damin tu.
2: Cesan cie, ngaran tu lungu ya, single tuan cie nyu yu bri, jole tuan cie nyu yu bri. Tatu bal nyu kuc ni. 차단 수변다 이즈는 레미슈 요마리 던도 뉴비니 디라시동 리니르 신주
1: 리샤발라 당아 미지 베드 총강을 다 이내래 용범이 치로로 아버종이 시지지즈레 생금도
3: 다 폴륜도 없나 되게 컨테스트야오래
4: 제자제 다 레뇨딘 고추니 차오랑 그런 아닌다 다 지마 컨테스트가 아 랑가직 쉬어다 텁시 신다라지 유배 Tanya Kiranzoya, Takwa Rish, Kangrasiki, then, Jesu Desuka Mindua
1: Bola, Bala, Amala Terry Kinazo, Suchile Shuyame Digatang, Narjanga Chomoso Machine around me, Yahoo, you ne, La Lingue Tonacia Damoso Tadimone, Shimbe no chons on the chas Inekinazo Pungaya Yichinazo Near Pamka Chebadaga, Lamsan Chishu Gunichime.
3: Chilia, Abu Shules, that jump to way.
1: I'm like around to Jemanada. Near Jing near Machu, Lega Machu Bina, and in a carin sore. Cannot win like each Nanda. Near Sherry sing, Lungu sing beer, like it, sir, say, Dugju, Tana Uzuje, you give ye.
4: Ah, Daya, yet there are. Cupdog and Megamasube, Chang at that dozy chick. Borsha, my own.
2: Bala. Ali tapi sih cinta mendo. Pucilah abah tunggu dia. 나를 불리는 거 그래 하고 그래. 칠치는 냠냠지 니 조리.
4: 어미 다제는 총가 제자 잡디 도스제제 잡임리.
2: 발아 티케는 말이. 총가 거 야고 키 말이. 전종기 신뢰 쇼리야 증지자 전에 지루 아니. 도스네 쿤겨리.
0: 신의 남초. 탄의 창면 세메티니 롱첸 되어카라. 징조의 도지타 콩기보라 시베티 듀치시 첩슝 종캔 부산점두 종지 수남도지 첩치 수남도지 저주 强바월실 자기지수 수남도지 强바월실 부산점두 타르게양피 지겹더십 류창장 더십 개사인디엔 첩캠이나 징조의 도지 첩캔 로사남게 보도지 첩게 타르게양피 마춘좀 첩게 조모스진 파게산 첩게 부산점디 섬기 첩게 왕주 장진리 첩게 수남도지 종부 첩게 니모스진 저시스린 첩게 바산스진 섬주 첩게 다와
5: 팅디 리첸 슈차
6: 라체 우토기 급수 땅탕 시숑키 쇼미석 결휴 체리타 튜비에 권해 늘고기 세체구
7: 지신 촛숨키 지소초외 두구기 추나 안수 정이 내자세 지딘라 심쿠치발 안내콤신경 랑키 랑라시 인용
8: 我是他美龙头香味松年提门银板让其人一个七南归了连接是困穷勇暗满村总当端当将你卸掉天我没多能将满用谈的开朗给透了我也谈过来七位那我懂了连接哭死米的兄弟让给人了给别七了米的了中西算堂
7: 怎么能确定自主去别为新旧年书席去呢怎么能去每日用去唱播出强用每个一个呢每次了新看给给给刚也确实越接快越天呢唱播堂恩给咱们西卡了一点健康每次托你们托之路讲新别没忙不耐当音俺催生不然什么月别苦不堂冬夜超过铁的日系水生昂求了命当呢
8: 참내윤지신탕조그리삼시원장금망보시了多了生退没本的多瑞他随身给米当我看了人的苦退没本多吃망보식让给人了给为两百银听着给心看日本罗宾佛罗的心看地堂了千里得的西下月的
7: 心看地堂建起突南一样来了尊心你可以没那么自卫工具人全大体你立把竹通呢几点天刚一起巧娃西先土灭及松月文章来给女书记错为出租了汤建直径在为生命补助堂旁边并且刚一落个的那么他人气怕大人都起呢加入给进把得不人意起大的强
8: 三胖日本老板阿迪里抵达了松月天让你给各度电梯起步去以苦留所给给铁的门银把人也引没有借钱让了仓边从内切的抗拒人不越接送这天每一每次的街当几个人来买吧看了引俺去让你先给通囊了这边无处起居的下年让你让你了年纪他强边连接随他对我们身边多数写本呢
7: 早晚呢，久久买不停着看那人的，叫人他热切给弄呢，让其让你久久体验了。今天天嘞，先看个旁边配备，旁边信息，心里讲明。
8: 天呐，隔壁一切堂，隔壁胶囊，隔壁水囊所，提到咱们总体帮助水堂。 让其让了年纪堂下次月呢俺去西南俺去宁土独别生命普处堂旁边并起赶紧落完所下次堂前去共土让其让了恩居人怎么人能堂
9: kegi pujo tsor nangwe ngangyu ti xintu rangki rangli yine gyunyo mari kli yinda xi sungzo.
8: Dorna, tu tirin ni sung, tsowa chidara chising chiya, rangsem rangla wangwe, semla kwacha gwede, rangki rangla nyingji ta, rangki rangyi chamki yongkun zuzo.
9: Simkam chudian lo tona nangdi, Simkam chudian ki zao chebe, di tangki rangyi tang, di tangki jiso zhungwe.

0: 계사 가상우가 보는 친아디 다 로숨도 조치비다 돈도 추조면 누게 경서 쌤제면에 나야 쌤제 누가
1: 빨라 검칭아디 부친주 도지 나스네 응위간래야 보는 최사자 돈도 양 응위빈 사비야도가
0: 와다 미디 있는 요샤 다야 보는 그제야도 경서 강과라 제매배네
1: 말해 봐라 다리 비우면 거를 티십지 야도
0: 아 레나 티십주 에 베스도 메다
1: 봐라 두대 만나다 다자 비우신 게 알레 주가 주샤 알레 주가 대 겐쿵에 소스제 주가 대 나랑 주의 돈 안기 주중 레드 나도 겐자링기 제자 뮤빈 티게 알레 주가 기 주제 뉴룹 제아솔 단샤 규지시 제두 론이나 뮤빈 티게 창마 제투그레스비
0: 오늘 내가 고무치 십주 런니날 퓨리스에
1: 퓨 보는 카직 제사샤
0: 르베 땅군에르 봐 기랑 좀가 겐고려 싸워지기 요마르 봐
1: 봐라 퓨 니엘 볼랄 싸워치로 마도 기회는 신 볼랄 양 무빈야 교야 무디는 말했어
0: 야야 잡진 커이는 다 이는 예 차오디 오네 첸부 차도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1: 당기 신백켈레 안 당고데 레스기 종의다 종수준이 통진다 개교시다 난스기
0: 디샤 디샤 내 차원 전부 중 지조 님백을 이미나 나랑 님미미다 참에 기재미요 주네 또 저거 잡지사 요말라 고로 접제 고야 요말레 다른 능시제 나도 신배 부르려 고자자 지지 고보 고와용래 당원의 지조 서비스 니에데 거진 전부 시다라도 와
2: 金哥多着了，老皮皮，肯定轻松。叫这事了，那咱做让狗中人的心都痛痛了。这事嘞，这事嘞，现在也不轻松。听我呢，俺这有个新兵，俺来如果给，我俺打打，俺来给别接不是。俺干脆，没对别尊前边呢，干的疼到没对接，谁就给家表全部都挂。俺这新兵，俺来如果的，去了给偏家谈，也不听别打的。
3: 我是。
2: 反对上次兄弟，看不杀不加压，连着拍个，每当春节吃上不穷酸的。吃上不穷酸，难大面。这是年皮的利用了呀，大家请不进。菜不用给捡起不要的。连着现在给你最肯知道。哦，到古里乡给，熊猫说的，这里松竹手机呢，哦，他的这里就个，所以查下，哦，比在天了难大面多了。哦，到皮给捡的，这些听着个起多了。哦，到多来捡，听着那个起不要的。总新学冲在连着落山，连点不进。
3: 看不来的台下呢，查找药商，底下商店长过来买了。叫这事了，要不收拾一下。喂喂，大厂都关注问的，年龄年龄年龄啊，当不上去学工。俺俺做起来了，让有军人别，我们团乡中起来的青年特殊。听俺俺做起来，经过明的场面，别准后面前边接不起来了。 公司安公给联名送给我们中二送给，扩大八大前辈，接不起的。俺公司几个经理几个人呢？公司狂妄上嘛，托起起学工人了，这是的来学工人的。俺了俺俺来如果家己当局确实的个继续学工人，确实谈过的，俺就有个新兵，俺来如果的，我说有个新兵，俺来公司也有就谈。
4: 他会问我，我们去你家东家，你不的，人不谈不二来做准个套房，天天拿给收住。送不的，新不来没卡机了，二来老在那做个装大宅呀的，卡机很多，每间南沙老将的单呀。是不的，问我过去家他送出单子，收住水果说，连着春节卡机牛肉皮呀。大个能行，公司用不呢，老宅的，过我们去酒店去。 刚刚预备金藏的铺主老朱清某当样的装着的，朋友给杀过卡机了，新做拿手钱也贴了当样的，确实说要建议。

0: 발라 발라 섬기 좋아 나스탄 기스기 해지 해지 기소 면조 발라 다 괜찮아 오래
1: 당한다 맞지 나도 근데 동기 쓰도
0: 어 나도 다치 양자 양 나도 다치 양자 치기스기
1: 오 전 배제 기술이 야 겨우지 랑월 몰단제 승기 파 조금 맹갈 게가 주다 나다 암라 님도 부규 과제 되게 키지 람사 죽을래요
0: 레스 발라 다 오는 거 아니야 죽인다

0: Yesan.
1: Lo bala.
0: Ta tön shug chi zhuo duwa. Bu jing zhuo ji lo yong zhuo min duge. Ta ko rang xi cha bra chi tön kong zhuo xi bi sa gi. Yang ta ko dao ka xie mo du zang che nian ra chi duwa.
1: Bala. Ta ko mi gen cha sa bi. Din zhe tu zhe nang ma re. Ma zan ne sa wo di ne che chi li xio le zhuo gan su lo yong gi. Nga rāngzō pūyī sāgō jēmā tēl lō yungu yōp chā.
0: Ō, tā chēnē tēp yā.
2: Lō tēn nāmbā tsō, tā tāntā tsōntū gō tsō wīn. Tī rēngi tsōntū nāng tēn tsō tī nā, tā lō lēgā chōk tōm chī kyu tā ngōn tū mī kē lā chā gā chū kyu. Tī nē chāng mā yā, lā chī kē kīn. Nganzu kongwa changme bè zun lhèmè chèpè gyu. Nganzu shangzhong shung nam gi lè zhè di. Bù zè lè gui lì zhù chungbè ma zè. Lè zhù gè nè zhù yi nè gàngjì tùn yuwa ma rè. Ta di yi nè hà zhàng gè yagù rè. Di nganzu bòbè chì yu bè lè gè zhè rè. Ta o dùn zè jì gè tù zhù nà lè. Changme gàng yèn lè ma zhà wè ta. Nè zhù di zhù nà lè zì zhè. Jì lì ngàu zhù ngàu dùn yu bè shangzhong shung nam gi lè zhè di lì zhù chungbè rè. Nè zhè wà lì nè. 창매 모두제 두상은 안주 신구기 대들에게 대대
3: 아무나 보라 나 로용빈다
4: 우지 풍어리스
0: 어 다이니 신의 로레 중아
3: 잠은 대부 인별
0: 대부 인부
4: 대부 인 대부 인부 야 도지도 마빠다
3: 내 삼라
0: 오 다 신의 로용빈브리 보고 삼바야 부랑 깔래 카제 돈 나고라시다 샤캄부라지 차제 대여를 삼추 라는 거네 당시 되어다 똑치로 시라 친도가
3: 보라 쇼다 보라
4: 야포 차가 안 돈다 땡에 소리를 제껴 아 보라리아 진주먼저라 슈로체 아메 클라스 와 친구
3: 레스 암라
0: 다 보라 아버진제 깔래 십직함 중아 보라 날 매자 보게 랑크로 텐 중아 내가 또 가라 지기로도 아.
3: 보라, 나 다리 치료를 아버 줘야지. 주린 쳐도 와. 용보 용보 죽어 리면도.
0: 어, 지샤 보드 지샤. 야구 중샤.
3: 나 남수에 내자 내제 다워 지기 중이야. 숙례 재미. 갈래 참아도 와 보라.
0: 유도 유 카메 보드.
3: 이내 내로 장마 신부 포션 모션 손자. 내세다 댄시 티즈. 완전 예도 세베 뒤즈 장르샤.
0: 다 등산 내세 신예라 지어 임브미.
3: 누가 보라? 안주 레츠 시단이 체탁 주지. 안중윤의 셰비는 예주도 롱주 지임마도 거도스다 임베 나오 균민도. 다와지 침베 지리아 총베 섬기게 나진네 요리스체. 레제 군지 진리 장라리아 원조 체주. 원의 예 섬기리아 진리 소유다.
0: 보면도 경고 예예라.
3: 지샤 보라. 디네 진리 장라게 나 코랑 그 차로를 냐제 슝람 소쇼 거기 랑세나조 배상 균메 발름나주.
0: 미 야고치 그도 개르나라.
3: 알라. 나래 고급 탐진다. 긴중치 후다바다제 잠이.
0: 지샤보트 지샤.
3: 데네 뒤주 다오숨스 주드 슝람스 중글 라제다. 간에 카치. 녜 벽에 겹제 림소야 카세 딩세제 셰투자. 레주인의 치로 시라친스. 레게 뷰제 도부시라도가.
0: 나디 조라리 리네 유자 제브다.
3: 힘부자 제장. 진리장라게 나래 갑시라는 기. 림츠 나야 이지다. 六天讲起个起，今天是今日张老可能去罗里亚团大姐个铁队，连着干子俺也自己接些个。
0: 大明今天人呢，让俺也经历的米也我是可多接不了。大几队长吧，卡山呢或者谁也都做，我呢让俺多，俺呢今天是他一人上去。
3: 县长伯拉，他的去罗里亚阿伯亲戚，今年永不也我穷了，你呢？俺爷妈呢是那个，俺来米有主表里亚全省的点最低呢，切入西拉轻松啊。
0: 这下这下不得这下，大爷呢？人家也好，我不接下去了呀。大堂爹的，人公布当不当起了的？
3: 累死不了。
0: 到时候人出国的全部公布当起，全部给满了。这作业呢？顶上个当个蒙羞死去的，上过其他印章，第二天就全部的。
3: 徐长不了，年关的钱呢？等到老总结果呀，忙不其他的下，娘娘也其他等个名度。
0: 是是，娘娘啥的该全部其他的报的。俺做监管了，娘们有要的。
3: 不啦， 제니 기랑게 나야 기랑 친주가 되기 네 주소난다.
0: 다 욕셔보. 도저 시에자 가르쳐오래. 도저 시에게 되나 셈부교라래 여말이.
3: 보라 기랑이 직소난다. 나도 러충은 도저 니마 루규 셈부고기. 나봐도 수수 보라 루규 대회 셈부고기.
0: 제마 보게 라는 십주 시에죠. 다리 라는 흘러져 예수스 깊시. 어제베 나니가 은이님도 나라주 겹기 리준 디젤이야 다저수가 좋도.
3: 용아 보라. 이내 보라 기랑게 질 자투브두겔.
0: 나 견걸 통주시에게 아. 리준 디엘아다 냠메진 대야 가준 자매 장게 놓아 여마르 부.
3: 용아 보라. 당아 나니님도 태저리 나니가. 보라, 당한 아니 니 스토스 깨는 게
0: 영아 부
3: 다저수세 더봉을 줘줘도 보라이랑 꿀에 막으네 당한이 체를 사슴아
0: 영아, 영아, 다 영아 깨는 자야리야 뉴그루 고르다 다 대리나 미보지 불안다님도 리존디 링고야 다저수가 연두부디 내시도게 말해 나 민호 죽줄하자지 저부제제 린자야가 냠뇨디 쪼디 뇨그르지야사들다
3: 야 다양보라가 알롭젠스티나스와 레카르체네 슌부메베 뇨그르 고레스 즈베보라
0: 다 불안가 고아든데지 레미이네 디그르다
3: 보라 예비에다 공예스테나나
0: 당가라니 디에자데 디게
3: 젤 디에슈다
0: 더다 부징주
3: 너
0: 대신디 야 간데 야 쇼다
3: 레스 쇼프스 우지께 지존딘 제스 자발레 깔레 잠옥하여도 와 하라시 보라 시다 난저 욕을 응시온 그 서신대서 지무 빠져 자라
0: 동안 잡으시라도 와 뜨다 보람 피해지 뜨다
3: 흉주도 저 야가 교그치 윤주 탄리 교부능 시르샤 미잔디 조시다니 쇼쇼업된을 잠벼선 저시 민두게 라보라
0: 어허 따랑가 빼도 스닝 재미시라 시에도 와 뭐네 리네 예배 미라르샤 난저 욕을 응시오디 사자 야고 시다요리 서버 토즈리마도 사문조 손자 퉁궁 태리야 롱부 시엔다리야 문고야 요마리 이내 지조 닝베 들리야 미자다 뿌리도즈마도 난저 메세그 도그 문에 쪼부 시다르다 부
3: 볼라 기랑게 나야 니마그 로큐시 손난다
0: 다데리라 릴리야 다조조가 요마 로큐니가 요마 아
3: Bola, niga inda, dimi liya kuyo ni jisa. Mashne bola range kasi ngaya sunju nambu imbo.
0: Bugu di ina. Doda, ngaranzu lungbu deya, jingzhu madang guangla ya, yugu shik sugori.
3: Aale.
0: Shibin du ming liya, cunga beje sugori. Ine shibin ko, shigen bang misi liya, simnao shita yu zang, misi zu kwa ya mingdo da je. 시부 총파자스고리
3: 총파자라 쿠미슬리아 두고 긴제던 거요래
0: 죄송디게 메슬리아 두고 땅야리야 창그테야 요마리 로디 뜬가 랑 바바 계사 로숨리 리큐리 내 유소카지 키제 제당 총들이야 진비 rāng mūla xa nyati kāsu jintē tsarpa shita yori chē zāng shībīng kū mārūng kōkchāng chē jē ngā nāla mā dēbata dūni zēmbu wāng yūta kā nā tsō yā jē rāng mūla shīgā gōmbu mā sē 再细个老一面见下。姐子让个莫拉空那就递给金呗。你想爱人个你们看了谁瞒着的再不因为你们无吧我知道都爱见不穷尽让个莫拉空给我的所思不住了呀当地门里边心都日子去看见他是无头的来打劫去人心劫去两个都是这么说你心里有可是可等住人一年几座人被革了我大胆真要偷偷你所说一年长辈凶三年有马人
3: 你给我缺损人人不了既然给缺损过你就什么下去
0: 我上路的夸牛上路的听蒙古西茶夸去一年让给爸爸呀阿妈没白干呀爸爸我没白恰白一年让给爸爸得住了来姐亚米呢多是提个大亚米呢帮家解决了要马的姐咱你这姐姐哪能蹲着听我们不见呢来个的去呢姐们女吧来说
3: 我那年末了您家的是都不了你去哪里啊你妈动眼的就沉睡了子光不满足。
0: 可以吗你做起来子顶上错的第一人不好管的这个人。就不记得妈这边呢俺们他们家江江人接的。接着记住你别动眼错的妈心病呢顶上个记住人路第一错的你不行吗你。呀他都是写给妈的俺你认着。
3: Les Pola. Ya Pola. Dales.
0: Ya, Bu.
3: La.
0: Da chao zu shu.
3: Lesse.
0: Ale nie le san ji dan.
3: Lesse.来上厕所。
0: 大伯，我们一个，说说今天的嘛嘞？
3: 热了。

0: 야 보.
1: 너
0: 다 다 전 조사스. 많이 시시실 주게.
1: 젤 보라.
0: 다 보라 하지 떠다. 제대전에 대비나. 난조롱부터 갸침부 건드면도 아.
1: 슈자. 제대전에 대나. 난조롱부에 삽자 대비라 하르샤. 보라. 네 도스터드. 난조 요구상 대야 슝람 켄네스는 가유부다.
0: 可把星座拿出去去能临损的干预吧。创作人不去干了的，球迷肯定听你干预不长吗？三三天天通气。哈哈哈哈哈！小奴呢？小奴哪里是？来本扎斯门多啊？半年穷几百吨呢？日子这里啊，大家做个天可再养养嘛嘞。一年俺做龙秀的代价，咋个上楼的？老道亚楼代么多？天真三路红牛没得。
1: 보라, 팀산지도 니신 얇게 죽여리. 나랑서 롱고 이네 졸레타 신뢰 지고게 또 디마시.
0: 근데스. 롱부 사람 졸레야. 신뢰다 졸레 맞잖아. 안 좋아 근데스 지어래.
1: 신뢰다 졸레다 모두 지어래.

0: 이내 디가리아 쇼레 쳬오르다 볼라. 인제 쳬비는 나란즈 롱고 싱베 추부 쳬르지.
1: 응미.
2: 께상아. 도건 토부 버도 구유나.
3: 오영아영아. 오지 푸카르산드이나.
0: 아무라 나 버도를 가부추. 너보다 추르 망즈 껴나.
2: 요요. 부디는 버도지레 탄데 쳬어리.
0: 봐라. 보라 코아테소.
3: 보라 쳐가나 추샤. 가리. 야 라보라 둥순데 숭임베.
0: 보라게 숨부데조 좀 말다. 루큐지.
1: 가리. 가야 보라가 가르지샤스.
0: 보라. 더원 보라게 나야 무튀지. 지조 닝베 루큐스 손 근제도.
3: 왔다. 지조 닝베 루큐 거래야. 보라 닝제 둥수로 신에 손야 열다.
1: 루규셈지오르다 징주마당공고 보역지조닝부디 근제지인바 하고부지오르
0: 보라 지조닝배급기 나조 요글롱배 시비년부디 꼬리야 무두지소난다
1: 용아 지조닝배급리야 나조 미세기 도양도조 창마 너구 춘주든데 장장리 다 도양도 도양 세오르데 와다 두슈데야 망미세소야 타메베 냐누다 독습치에 슈쇼 냥고야들이 두두 메세 망체리야 고로를 햄버 겸겸도 고야요 말이 와당원에 지 고여가 마저 장부추다 나도가 마자 내배추사들아르다 부
0: 뭐네 개구이 균진 신전름루디 독습 챔부시다르샤
1: 다 돈도 딜레두게 르심닉 나르주 냥고리 배샤샤나 시비추와 파자고 로다 마제다 두제 베뷰 체라서 고두두 잠바 와다 체마규가 제가지다 대자 슈제 나르주 동그른 거 제자 지조 닝베 동에 시하고 주나 시에는 시에 차야 여마리
0: 보라 이랑게 징주 마당 공기니 주의티서 송두 남원에 너울 나서를 시던기 이내 로규 도서 니두 니에 팅상가 초와리아 가신다 퍼유 조준 체약 심슈이 체로 주기
1: 지다 중규도 기란조 라바요리 보응안조네 라가님을 아리 딩사 스준의 야구리 따보랑가 리그부 듬쇼 아
0: 레스보라 니 후다바다 치기
4: 콩토 남부추 세메티니 롱친 두유카르 징주 도지타 콩기 보라 시비 파지 티시 첩슈 좀켄 부산 점두 좀지 수남 도지 철치 수남 도지 저주 직수 탈계 양피 참바 위지 지급 더십 류창장 더십 계산인디 첩쇼 난키 민의 첩키 징주 도지 첩키 로사 남기 보 도지 첩키 탈계 양피 아마 춘숨 첩키 조무스리 바바 계산 첩키 부산 점디 성기 첩키 왕주 장진리 첩킨 수남도지 저시치린 첩킨 바산치린 섬주 첩킨 다와 天地里前 다차
5: 초 지일의 강의 유튜 초시 참기에니 로교를 유 난추 미치 샘 지키 강의에 남발 기와 체크
6: 지치 니제 아라, 숨, 아라, 다행이.
7: 어찌 보라, 꿈감사.
6: 어부, 꿈감사.
7: 정답은 뒤에.
6: 어부, 당한 줄 어질러. 내고 누구다. 수구지 용기, 멍시디 개주구 유자. 륜초 도스마 채는 영양민도가. 전부다 정달리 용배 아.
7: 보라, 정달리 용배다.
6: 아니.
7: 기만리야 장부시비는 내년이야 년수 부이야고 춘내매.
6: 할래.
7: 맨세세비.
6: 시.
7: 이내래 제리야 년 차별 토리야. 내시 군중 시야기 전원 고면기 로브젠데스 뉴비바.
6: 오.
7: 보라 데스이다. 비난가 게라가 소야 능시 콩기 로브젠나 농중 심도 왜.
6: 오.
7: 이봐 야오 제 장부 이비나.
6: 오.
7: 내시 차장 좀 더만 맞세.
6: 시.
7: 더 도이나. 세 이내래 진로 당도 얼세제.
6: 세 진로 당도 그리스. 에. 오.
7: 세상에 롭쇼디 체비 봐.
6: 어.
7: 다이나 매 큰이 사고야면 또 보라.
6: 알레.
7: 또 대보 시작도.
6: 진짜.
7: 보라디. 다데 신나 다데
6: 아
7: 다저니 앙다 키랑가 직 셔다
6: 어
7: 러브 유 디날 게 잡르와 나 퍼블릭 난 다그레 다 키랑 데스이다
6: 어
7: 저놈 고면 좀 두고 자 백급이야 네 바도 있는 샘띵데 대번하라 대번하지 잡르와
6: 아니는
7: 수부 게 네시드가 까까 좀 두그레
6: 하고스 하고스 야주 아부 응고
7: 다 볼라 야고 자나라
6: 요요 부
7: 볼라 바빠이
6: 어 부피 아
7: 뭐야
8: 오지 나 디리는 안 줄 보고 간돌 가르쳐야지 아
6: 네 뭐라를 세고 디리네지 뭐란 게 네 가르사 착시자야 매디 싸우마리라 맹간에 쪽마도
8: 오지 보디니 가르스 거래다
6: 어
8: 매마세브체 맹간에 야딱제 제가 멋진 비나 네 나저디 도르 쪽마르베 오라니 나 쉬고 있겠구요베
6: Si morani, ngeti jen sime. Deshida, ngerali sheo. Tiri nga jiri na lunju chidu, puji tuju.
8: Oh.
6: Oh, pudi nga, nishu kunjum tube, zelun gomya di nje jungo ju che junga.
8: Oh, ne.
6: Oh, pudi nginje, pukura nima nazi jibushira yu sugi. Me mangu sugi yubita. Oh, dine zelun gomya di nje gi lopjong di chebe jil, nishu di betta sangja chin sugi duwa.
8: Oh, si.
6: Che zan tiri ne, Mongran yige neshi kunjum siyagi zelun gomjaanti yahu jie chebi yina Mongrangi nasa chakki yonbe matse mengale zhokmar da Wari, tanto budi tebu chewur sikduwa mo
8: Ozi bo
6: A
8: Da dindrek penpa yuena da ngaran yige tebu cheje yahu che jangdo a
6: O o Ya, mo shoshi, inda Ali nye li gyanlaa gade Do a, nye di dusi che dinante shir Dilemna yungur sa, odi Lopsen lis
8: 托中哎哦哦你那么子龙光将军罗森先生那晚儿格斯学会的爹爹特地满足乌鸦公哎哦都是这格里格里满了啊都是啊都是呀嗯嗯那我爹呢乌鸦天生不多啊给那个么哦都是的是是啊都是
6: 都是没报哦贴不起我的嘛贴不起说肯定呢另外一送给贴不满钱车马大哟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罗西阿
9: 뭐 뭐 뭐랑 갈지에서 어제 뭐 템포 쓰여다지 어제다 얘 뭐도 갈지 그래 뱃사서 어제
10: 보라
9: 어제 엄지라
10: 내분이 그래 타스 존스 어제 뭐랑 그 차시 톱시라도 뒤긴에 차시 좋아 멘티를 취는 거 말벨
9: 엄지라 디샤 은인이게 내시 군중 제약이 저런 꼼야디 저 자제 내 큰의 세요 마질
10: 라 내시 군중이 저런 꼼자라
9: 어어
10: 보라이키라인 안전 남샤 코에 군드네 체실이야 이 신앙 고블레 내시 군중이 저런 꼼자세야 텐조 멍디에게 대변한 게 과요래 드림몰라 튜돌이야 맹하게 톱만도 내수 심을 하조지
9: 창문소 년아 시기 멍디에 이지 차차제 능미소라 지지조체스 엄지라 토체나 다이는 주만에 멍주기 대비 큰이 지금에는
11: 난지 멍대라 가갸타
12: 제리라 이치난고
13: 차투소 냄싱은 따라 두고 망잠 제바타 차자 법급소 초로난타 장부잠
14: 빨라 신이랍제 김다촌들이샤 발라키라핀 지지베
15: 야 엄드가 소래 발라들을 내가 줘요 따라 아무나니 보죠
8: 발라 드링에 기가리 지라경아 점사가 지나
16: 아지 발라 저런 과하래 내게 사야 호름도 이래 아무나 없이 온거
15: 야야 쇼께 쇼께 세노 쇼께 쉬 아야
17: 발라 발라 언제 지시디 근제 쓰그래
15: 아지다 보모 발라 대 볼로 더 그만두고 해. 라파스 때 주다 온 거.
9: 주주주 아무나 계속 지시 꾸치꾸치

0: 콜라디니 남게 차니 싸워 부신 파라 싸워 당사딘 파낭 제수 주위 남한 속자 장미 투몽키 김시식이
1: 당미 속자니 지딘 칸디 메토 미종비 코미키 진시타 난초 조아미 시기 처부이
0: 맞지 당미 속차 응외미 잡다 뇨종미 집이 팀 체르고시 당미 속차지 셔리 사미 중나 뇨총양 제미초
1: 난치 정중 칸게 좀 줄어 진주 치고라 최소 공도 구비 세상 탈비 동굴
2: 세모울린게 샴라 변도 개베 최인인인타 진짜 고베 최조성님께 남신원의 쇼인 조민지칸게 로드나 편다제베 최인인인니 레사님마타 레초다가르보 정최미로 최진초 조아초자 퇴다남체 팁시치신 라라 최신법 제모 팁시치 장샤타 샬로크유토 롱주코로 롱노타 노찬 규토 팁시치시 크요타 정남시 레군년 당원 남신원대나 마원 초주니 집시나 대린체모 시제타 로가 닌지 참두 의규타 로유제소 차바총원 정원법규

사제카치라 샴라 랑춘키 총기타 총대조 카치키 남시응원다 쇼인 사사르 퇴자법교 퇴자마슈 앙찬 구타 퇴자 토슈 앙찬 니슈프라 삼주즈레 차바총업법교 퇴자마슈 앙찬 게타 퇴자 토슈 앙찬 초게프라 낙주 차바총업법교 퇴자마슈 앙찬 송타 퇴자 토슈 앙찬 주피프라 제이주라 차바총업법교 퇴자마슈 앙찬 죽지타 퇴자 토슈 앙찬 이생이프라 내동취라차부총업법교 垂在马雪昂场出塔垂在托雪昂场出布帕现在的车不冲了跑丢垂在马雪昂场丢塔垂在托雪昂场交松帕安多路车不冲了跑丢垂在马雪昂场逆塔垂在托雪昂场中逆帕等不用了车不冲了跑丢垂在马雪昂场阿塔垂在托雪昂场卷了帕坐中了推在了跑丢垂在马雪昂场西塔垂在托雪昂场出丢帕 他的车不冲了跑丢垂在马雪昂场松塔垂在托雪昂场居住帕拉丁进了南体丢垂在马雪昂场出塔垂在托雪昂场居住帕拉罗荣了推着了跑丢垂在马雪昂场古塔垂在托雪昂场一则记帕拉马尔干了车不冲了跑丢垂在马雪昂场出塔垂在托雪昂场居住帕拉左公了车不冲了跑丢垂在马雪昂场顿塔垂在托雪昂场居住帕拉 在于了恰不冲了跑丢垂在马雪昂场交松塔垂在托雪昂场你自住跑了波面了恰不冲了跑丢垂在马雪昂场中逆塔垂在托雪昂场你自批跑了米林了恰不冲了跑丢垂在马雪昂场中继塔垂在托雪昂场你自逆跑了加萨了恰不冲了跑丢垂在马雪昂场出塔垂在托雪昂场你自继跑了南嘎子了恰不冲了跑丢垂在马雪昂场那塔 垂在托雪昂场中逆帕拉，江子的恰不冲了跑丢，垂在马雪昂场端塔，垂在托雪昂场中顶帕拉，南边了恰不冲了跑丢，垂在马雪昂场出塔，垂在托雪昂场中顶帕拉，顶日恰不冲了跑丢，垂在马雪昂场出塔，垂在托雪昂场居住帕拉，北里恰不中了跑丢，垂在马雪昂场西塔，垂在托雪昂场出季帕拉，从哪里恰不冲了跑丢？ 垂在马雪昂场西塔垂在托雪昂场居住帕拉娘娘们了恰不冲了跑丢垂在马雪昂场端塔垂在托雪昂场交松帕拉孙子了恰不冲了跑丢垂在马雪昂场街塔垂在托雪昂场交界帕拉别跟了恰不冲了跑丢垂在马雪昂场逆塔垂在托雪昂场交松帕拉他子了恰不冲了跑丢垂在马雪昂场街塔垂在托雪昂场居住帕拉 年末恰不冲了跑丢垂在马雪昂场端塔垂在托雪昂场尼树牌车里头天地能希望的续场

0: 토글로토 추르심바 통투 강사르 팅럽초수 폐계기 요랑지달 계경 대둔탕 루스키 초가탐제 냠바 메바르 소다르송웨 추디니 점리 유주현탕 강랑 메베 춘덴 폐기 총기침부디 케주 미세와시 이잉이 咸阳 타시 교군키 人民堂 둔베 미바 한덴토 대디 유주와츠 십키 다윤나 우유 니마라산니 춘진 메베 파다네 쪼라 하이 강상 덴사센제 게숨소 나위 조준키 괴바 진차바 대다래신 내 대당 대초수 초외 대된 기우지리 낭산베 커우 당장 레문베 치조외 등덕지리강 큐기 제도라 모차르웨 춘리 나조시 괴니디 내디 기우지리 주민신키 좀가탕 낭상 심키 지와 铁구 로이 귤파네 계절 차외 도구소 돈나 람잠키 제송시키 nga simsimki jishik doshin yunang. Tei simki sapsashin ne kyo nyi. Zhuwa simjian tamje la digi nima shasha tang dongye mumba sangsang yongwe mulam dipshin yu. Tiwe na, chinang miri mangbu kangjian pyo gi yu si rito sazang tanjo gi takshin tu mawa tang. Gwa na pyo gi mi si che yu chamdin ziwe chukbe miri shik la 对古人的松切吧屯土内提堂提入用马的内边基于错记南三百百余来托别千年时记了名提到心心阿郎着切用素出门的蓝图兄弟拉塞鲁鲁内务重萨的起蓝图西了吞个蓝图先创提个旅行南族人心蓝天内可切文言蓝天内吞个 nye rengyi nye war tsose uygyur lai chonggir tang lamsur ne ge simbe junbe wulu ta la mi yi yang yang le xin zumtung xik didar simsu long yong na wu kanyin ne lam tu shuk du la se shok ban ni sirpu sir yi ni men zhang dang mi la cerwe nang sim la me do ga rim xin xie ngan zun lam la che tu seng tu leng ling ki la se shok ba 真心的龙尾有没有重启日与人之辈撒下汤没错心俗念为自动起增波俺出蓝了切腿他是亲密的他是你起腿俺出亲密的连下起江路龙尾追打鬼康达你家蓝土修鬼他是说吧是不是汤冲主编能心 yangyang tsewe dam. Liu nipa, lushu olu simgyu. Junggyu wa shi la tsuna, kangtu zhubi yu ki ne tsui tang sanne tige nguen chung ki lu yu. Richu rinne, tukab su su pie gyur ne jizu ki ne bap so. Kangcham ri shi gyur ni, hajang kechin shi yinba su yi nyun. Wendy, tading kuba changte zhugzhu jik lode sacham su gyuba ting tang bu yinbe.
1: 铁就色于其他把日日捏出定轮不息息故拍下与其穷而热任怎么样可对拍下其世界新都无为蓝图约金约金归你给我不及时破拉图松瓦达儿三把东汤浪时期洋洋这样其他呢按住可以让新学地位听着蓝前定出自你孙息给他儿落个重启图角心 Tige lam jam tu lang kor ga di lam sur ki sa gan si nang kung se la rui song. Ngan zu lang kor ne pep di sa gan cho su gyu tu. Lam cho rin ge ri pa gin ni zi tang kung bu ri ri. Xien pa gin ni ye lung xie cha ri so zu mu ri dun che chung we. Kung zu cik tu ri ri nga rang lu pur tu ji xik xien du ki ni le lang ba dar chung yang. Yang sam xin sem xin zho shor lam bu chan nang tang. 通对全部站起与其捏出口瓦拉我这样没脱行体位听地蓝着出前年阿让落汤落出康天年那种空速到独白密西猫王用了干娘的先了持续所讲贴着马切巴我不担保你团土落个你无家无那边着阿米全部出色汤这趟你让人没不这么错 제조 르세 당친 시 인게 뭐인

0: 노조 때라 또 도전 테스트를 노조 세나데 나도 또 소하는 이제 진짜 하면 이 시다 휴머신 매 대선 안에 막 그래도 팀아 소음이죠. 전화 제휴 인공 제휴 고모 제휴 전화로 팀에 노조 고스 되느냐 아 두루 로업장 직동지 대야 두수지 그 가르쳐지다 가르성 세서 된데 동도 대제야 되면 다 두제 장 중요한데 뭐 보스 저러 때 바서야 저 바서는 로발 차연 다 가지고 계지 말아 내가 강바와 말아 제대로 바트서 두초 건도 바들 밤캐 건도 바서데 어때 바서를 두초 밤캐지들이 조차선 바톤스야 야 두조선다지 동선도 다 돼서 등장하다 강바서도 강서서 도면은 별전 접은 맨로 선선 어 생각내지 다 들은게 보정 시리 리체나 나주 몽주 중에 고라 모두 쉬와이
1: 생각나면서 공토 센초바티니 겐 노부제시 라니 내주 망주 중에 고라 체디 남바디지 팅디 체디 리체 슈점 다가 시기지
2: 어제부 도제 초라마다 야 장마요 소시
3: 응 빨랑아 스니 초음도
2: 야 다 소시 소시 소시
4: 年轻生意出门多钱都不见生意嘛的当我们俺们俩女子路路那什么人家还这个啊先不走主力去到高来西来结果的天天是出了当有个外用户的巴拉你哦不巴拉送不他当时马赛听三苦人的主力出了马东西高路杨四能给你读给接上去
3: 呸的他妈这边塞着火气阿姐俺让卡巴洛达躺着吧
5: 阿妈啦，俺你不吃鸡。婆婆，我是给公子吃的，就要过去他妈娘子听的，俺不过老家的。
6: 啦，吃个那了，看到了对他妈挺小的，你没事过呢，吃个地那他妈的你，俺就不那什么多呢，俺家人全部有呢，工资他妈呀他妈妈的是几了的，俺就不了他妈妈的是不是？就这样给你，婆婆，就叫他妈听咋着有我。
3: 我是去让天真啊你，
4: 要不，阿姐拉我跟孙家大儿子，那他妈没教死是。
3: 阿姐的，让你，
4: 爷爷，他妈的就是天真了。哦，是的呢，新年吃啥子？阿姐啦，吃不吃？吃的啥味？巴拉个阿腾鸡肉煮。爷爷婆婆，彭山东的，阿公公明都。
3: 也就阿婆嘛，哦，巴拉个阿呀，阿姐来去那做个来西拉要的送给，缺大缺大，阿姐来说阿拉不扎住的，
2: 婆母的年纪也着几多，
3: 天热什么生了啊？舅，阿来，舅，
2: 老，
3: 去让请你啥去啊？
2: 老，他在他前呢。
7: 谈的你, 毕竟起, 去做你学习, 大大日。
8: Hello, and welcome to this edition of Hello Season, brought to you by China Season Radio and Television Station. We bring Season to wherever you are. I'm your friend, Sinam.
9: And I'm Zhen. This is our daily 60 minutes English program, Hello Season. Hello Season comes to you every day with some major and interesting news and stories in China's Xizang Autonomous Region. Okay, coming up in this edition.
8: China's President Xi Jinping extends congratulations almost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78th founding anniversary. Xi Jinping, General Secretary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CPC Central Committee, and China's President on September 9th extended congratulations to Kim Jong-un, General Secretary of the Works Party of the Korea, or WPK, and President of the State Affair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r DPRK, over the DPRK's 78th founding anniversary. In his matches presence, she pointed out that over the past 78 years, under leadership of the WPK and DPRK's people have achieved vigorous development in various fields of the socialist construction through the self-reliance, unity and hard work. President Xi said, in recent years in particular, under leadership of Kim, and WPK and DPRK people have made every effort to advanc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scoring the spirit of the development achievement to the China's heartfelt delight. President Xi expressed confidence that the Brazilese, the DPRK people will assuredly achieve the goal and task set forth at the ninth come Greece of the WPK and continuously open up new prospect for the call.

고팅 가 줌에 창마로를 먹어봐 렐 타마르 랭이 테가 대단긴 거치 카시에 참 지신지 이게 때문에 이거 수주 이게 티치다르 거르고서 수시미 망이깡 강다르 강자 슈르웨 튜수 세크유단 종와라 자기랑고 종 여바티 다치지 팅지 립기 교바 고디 중와 테네 서스릉앙 니투송 니 심심기 파르두 콜람 멜람 딘지 식미 바티 랭이 아라 통신 휴진 아라 후캉 뚱마타두 용수 시네 컹리 시키 초스 교미 리샴두 립지 컹리니 갈손 메발 뒨초스 초식착 초티니 당신 장르 대불 교와다 초의 잠두 메도 빼마다 퍼부 자슈타다 담자 신 암제당 달래 동부소 교진 추토 차가 진배 내수 왜 침침두 초에 빠른 식통 발링기 뇌니 게무 힘바다 쯔무르 푸쿵 무게 유베 수입 힘투지 발링 발링 시 그 깨침부표 니리 당지 르부조부 대베 정론 슈슈 나와 마세 장다리 양쇼 라리양 예살 주대 남는 규구 배도 립지 로이동니 멜람리 당바따르 탱아 토나띠네 메베 미탕 자완 단다 심띵도 찰람에 차르와띠 지신 메도다 답차 부싱 지룽 뜬차르소 창마 인지 투베 촌나시께 섬시 윤신 차다라 우저 통다르가루에 게리 루디운테르 그구르 세미끼 공기 람바르투 벼라 립지 낭세 문장라 신차 기시라 탱아 토나 미치베 장유라 통칭 제시 지 쉐뇽와 일라친 네외 넘버 자양 최대점 매배 인식 인공 게리식 대가립 대라니기 자제배 작숨식 캐로와 대낭 신강직 뜻도 커플 쿠베 룬드프세포 대체 야창 인수도 메티 작숨살 샤바타 샤무타 믹시 나고 퓨베 주민 왕스르웨 정표 신바디 힘바 다수 모시 로에동키 체도 카양어야 체미 콩키 고칼랑티 루푸르투 낭사르 쇼튼 주바 쪼게 총수 쇼르도 상하주 년체르 쪼켄인 상로 강자 슈지 신의 로켄인 갸잔디 로시잠시 로숨키 콩투 창코 세우이 잠네 응급 세우이 치네 과과이 다리 균신잠 디네 카체겐 김비 겐라기 따도 낭로 추겜네 니머스나 직 지시 대다르 시에지 뿡베 땡도 장베 짠나고 지장 제디 정도 롭자 치미 로마식 대바지 서와 코디중 나산네 따월 중지 체미 강치미 람마가 공르 슝남 수윤이 로바인 제외 김베 다카시 짜치 규마 중다 소부양 주게 맞춘데 소규도 시기 캥도 뇌다 팔로네 두소 겹지 람카웨 마가 공두 장담미미 롱도네 쥬투바 치지유 지설 종편 고시 왕라기 라리야 맥시 낙부 겹진 샤무균 로이동

0: Amla, Pala Lopez.
1: Pala Shuda, Langal Kule Kamajwa.
2: Katosne, Sharkia Gandai. Kashuvich Komchu. Yata Chang Chans Shilusta.
1: Yes, Pala, Tishua, Nielingasinku.
3: Yanang, Baba, Gamni, the Gipsy, do that.
2: Oya,
3: the Kalekas. Josaf and Jeto.
2: Ranzo Josan Nangamindu. Talutsaga Yata Chirisha.
1: Yes, Bala, Chichan Chuda.
2: Oh, Yaju. Chichan, the money chances. Naranzo Chonzun Ang Lugu Niga, Shapsi Yata Chudo. Dogjila Luzira Dengminusi. Putting to Dodge Rangin, Luzi Dumarwa.
1: Bala, Tanga Luzer Jotu Mindu.
2: Mazani, Rang Tsungadi. That can't.
3: The Tonga de Gualia, Kisbala Gepulia, got you shipchinas. The Tonga Ranzo, Ninsang Zondo de Gizia, what's your name?
2: Jerry Tusian legged the churches, Marcia.
3: Money, 엄포랑게 거이드게 지내시다.
1: 레삼라. 발라 수르 좀 있기리.
4: 다 부송가 디고려야. 네 심제 로지 딱다 제비. 다디 타주지 마제비나. 나도 창마야 심내 레스르샤. 제자 드리 인지 나도 능미디게 주도지 저거지 봐.
2: 제제 발라.
4: 야. 녀려야 진주 도지랑게 송가 그네지 직시다.
1: 레스볼라. 다 총가 조제 다부도 로치 라스주기 이내 캡사 춘주레민도 로사링이야 총 야부 오스도 이내 로칸리아 고시게도 다와지리아 캡사 곰 십길 하슬레 생금도 도스제 지게도 곰팅의 보는데 제터도 좀바 나 로숨줄 하슬리기
4: 다 신내 하고도게 나면 담배야 총 맞아 지게제브리 당군의 지도도 테러전에 야가 아랑게
2: Bala, Ding a lake in you. Tandonia, Harhut Satasha.
1: Bala, Tadingaya, Yam Yomezan Chesha. Niamone Chena, Tangunian Aranzu Lungu Dinalia, Mikazu Yubda. Mizu Jala New York Nubusinetta. Nam Yu, Quaja Kazu New Yubitizo, Samu Yun Damindu.
2: Che Zanje. Aranzu Lungbaya, Shinle Tunzen Yubri. Jole Tunzen Yubri. That was Yokuni. 차단 수변다 이즈니 레미슈 요마리 던도 뉴비니 비라시덤 리니르 신주
1: 리샤발라 당아 미지 베드 총강을 다 이내래 용범이 지로 아버종이 시지지즈레 생금도
3: 다 폴륜도 나 되게 컨테스트 해오래
4: 제자제 다 레뇨딘 고츠니 차오랑 그라인다 다 지마 컨테스트가 아 랑가지 쉬어다 탑시 신다라 주베 다니엘 키란조야 딱바리시 강르지기 때나 제주 대주가 민두가
1: 보라 발라 아무라 다리 키나조 수치레 쇼야메 디가 창마 나르장게 총모소 머싱아라 미유 야구 유네 라랭웨르 토나치야 다모소 다딩원에 쉔베 뇨총 손데 차스 이네 키나조 봉아야 이치 나조 니에 팜크 체보다가 람산 치슈 균 지금에
3: 当然看对不对谢谢啊当然有你起码跟这个机子有啊不了你许把现在你也前呢跟着马扎巴头个烈士马下谈到罗萨当差子时杀出来不得个我重罪凶怒卡起的你们都起落了阿宝中年一听这前边呢今年永不起用过这了等到起落了两个娘娘姐都不是生气不然谈到不到拉不着过的这么些点子 칠이야 아베 슈레스다 전부 두게
1: 암라키랑 투제만하다 녜징네 마춘 레게 마춘비는 아닌가 가린 있어오래 기나중아 이지신한다 녜셔르싱르 롱구싱베 라게타 스세 독주 타는 우조제 유유비
4: 아 다야 예드아 급도게 메게마스베 체가 따도지지기 버셔셔 마용
2: 발라 Ali tapi sih cinta mendo. Pucilah abah tunggu dia. 나를 부르는 여보 그래 하고 우리 칠치는 냠냠지 니루리
4: 어미 다제는 총가 제자 잡디 도스 제제 잡임리
2: 발라 디케는 말이 총가 과 야고 키 말이 전종기 신뢰 쇼리야 적지자 전에 지루 아니 도스네 쿤교리
0: 신의 남초 탄의 창면 세메티니 롱첸 되어카라 징조의 도지타 콩기 보라 시베티 뒤치시 첩슝 좀켄 부산 점뒤 좀지 수남 도지 첩치 수남 도지 저주 창바 월실 자기 지수 수남 도지 창바 월실 부산 점뒤 타르게 양피 지급 더십 류창장 더십 계산윤댄 첩켄이나 징조의 도지 첩켄 로사 남게 보 도지 첩켄 타르게 양피 마 춘종 첩켄 조무스신 파계산 첩켄 부산 점뒤 성기 첩켄 왕주 장진리 첩켄 수남 도지 종부 첩켄 니무스신 저시스린 첩켄 바산스린 성조 첩켄 다와
5: 팅디 리첸 슈차
6: 라체 우토기 급수 땅탕 시슝키 쇼미쇼 겨르휴 체리타 튕비에 꺼내 늘고 기세 체크
7: 지신 촛숨키 지소초외 두구이기 추이나 안수 人이 내 자세 지딘라 심쿠 치발 안내 콤신경 燃起 燃了西 인용 我시타 미롱토샹웨 송년티머인발 燃起 人이기 친안구이了 连지 시쿰 총용암
8: 안수 总当端当 장례谢양 되어오메 도낭 장마용 단다 계란기 토글러 워게탕 꾸레치웨 나와두네 렌지 코스미르 슝리에 랑게 랑르 개베 칠름디르 종식선탕
7: 짐린 최댄 저수기 비웨 심주 예수시키낭 짐블링키 미지 용키 창보추 찬유 미게기기네 미지라 심캄게긴키 강에 최시 유지퀘유 天尼, Changbortan, Unkisamsi, Kalayindi, Tsangang Mirchito, Nimi to Jelo Gang Simbe, Mimangu Nedan Yin.
8: Nansu Sambara, Simla Yube, Kurbutang, Dunge, Chogu Tida, Rishik Susangang, Kurumi Dangna, Chamne Yunjixin, Tang Jugri Samsi. Wangyang, Gamangbo Shila, Dola Santu Mebandi, Doruta Susangi Midangwa Kalayindi, Kurtu Meben, Dokchi Mangbushik, Rangi Rangla Gabe, Lamba Yin.
7: 请入给森康日本罗宾佛罗地森康地堂来参与德地西夏约地森康地堂建起图南一样来了尊心你可以明南这位公开日听到听你来把竹图呢几点天刚刚去乔瓦西先图灭及松月文章来给女书记错为出租的汤建直径这位神秘普助堂帕玛宾奇刚一罗格的南堂人气帕大人都起呢
8: 家住给金巴德比人意其他的强。三胖日本罗宾阿迪里迪达的松月天让你给格度电梯起步其以苦留所给给铁达门银巴的人意银。米路街亲让了仓边从内切的抗棍顶部月接送。热天米银米车的街当几个人来买吧看了银。俺去人意先给通囊了这边无数起居的下年 Rangki Rangyi Le Nyingji Tha Chambay Lianjik Si Tha Tuyang Ome Semgye Topshu Shibani Zawani Gyugyu Meba Tienzha Khanye Yindi Gyanang Tha Rechege Longne Rangki Rangyi Gyurgyu Ti Yinla Jidin Tire Semkhamgye Pangba Pupi Pangba Shenshik Chini Yangmi
7: Tiena Gabri Yiche Tha Gabri Gyanang Gabri Suinang So Tida Changma Zumki Bangtu Sui Tha 燃起燃了宁吉堂下次月呢俺去西内俺去宁土独别神秘普处堂帕们本起赶紧落关所下次堂前期共土燃起燃了恩居人怎么人能堂 Kiki Pujo Tor Nangwe, Nungu Ti Sin Tu, Ranki Rangli Yine, Gun Yo Mari, Kali Yinda, Si Sung Jo.
8: Dorna, Tu Tirin Ni Sung, Tawa Chida Chi Sing Chi Yang, Rang Sim Rangla Wangwe, Simla Quacha Guide, Ranki Rangla Ningita, Ranki Rangi, Chamki, Yongun Zu Jo.
7: Simkam Chudin Lutona Nangi, Simkam Chudin Gizawa Chebe, Ditanki Rengi Tang, Ditanki Giso Jungu.
0: Shamla, Lungtin Dukar, Jingdu Dojita, Kongi Bola Shibi, Majati Silona. Lungtin Dukati, Pajena, Jingdu Doji, Chongina Abu Chinchi, Yungbu Yago Chomasi. Zujun Tegi, Shijia, Mangbushi, Kongtu, Chutuba Chuota, Chipchi. 人一给 Puxam 温州用我切别 Logo 杨波尔 切图把穷为 参提牌答不应 提及啦 捏嘴 肯这穷于面 提林 母体呢 生些有不休
1: 三季
9: 哦
1: 然对的 他向阿兰子 总重叠的 皮界前不 肯这亲密度
9: 日下 叫然对的 抽过 肯这亲密度
1: 제자 뭐좀 망치도 미망치지샤 전소시다니 총가 창문에 류를 준것도 와
9: 리샤 대패지 총재 변조세야디 어딘지 인기지
1: 리시 제자 좀더 총수 대부 딘제 체류 나란소에 구조시켜 고였고 다디링 무빈 쇼야디 전변라게 근태리 송조이나
9: 제자치 무간에 야표우면도 와 예전조 조란 로호치다 취샤 무빈레나
1: 我们吃西部就是打压年月日呗三季他听你波浪给天不赢别死日你妈你我们过我们听你也听到了呀刚军西站哪去他连你我们过我们吃西部就是压迫光给天不赢我天天哪里比一个人啊哈哈叫人呢我们也有个老话听不赢呢波浪个丢了这些老话是来命都干让个谁去了是都打着叫死着总不要那么说个钱呢然后听到有个妈的谢谢叫着
9: 대지배
1: 마르샤 어디에르샤 대
10: 야쇼
1: 나 좀벨라
10: 기니 둔다 가르인 봐
1: 좀벨라 응 이니 유부샤 유메 총스네 이 녜밍의 징주 도지 쓰기유 모라밍의 섬기사 대리 좀벨라리아 겸추 쉬어야유
10: 야 그게 되다 저 둔다 가르인 봐
1: 哦你这是总不了他的团队做的我不要我上去我不要你也能提个我刚的亲的指数总不了他的我刚给我不用卡扎忙扎下死给哦前呢我不用卡最要你吧光吃十几趟不要你选不了罗华琼啊他都不懂俺最总个行不及给我不用过吃十几趟你穷牛要马死
10: 마산에
1: 我们忙不定这押解马萨给个截图别定罪了去预备啊总不能了需要了他想俺俺最早那里一年着社会新大里一年着卡斯卡了做准忙过西扎的下去了阿宝着年里忙过西不是都一年年度四得对连面的做几个头当面子店家个年罪的拉着推到了马拉维年罪年罪浪贼行吧 타는 가봐 내가 유미 고마 쓰비 제디니 망고 시라르샤 제자니 나도 요구상 그 신비 레미디게 직조 제제 신비 알레 로가 쓰고 삼주
10: 어 된제 임시 셴마랑 삼도디 문에 가장 야구도 이내 신비 알레 로가 쓰고바 잔나 락제 유바 야면나 알레 추제 유바
1: 라멜라
10: 다시나 알레 로가 컨트롤 제조가 아 자마다 조지구 알레 주가 조토 맞다. 다디텔이 야 쉼바랑게 삼로 요단이베.
1: 나 삼로 단비 좀 빌라. 계생아 무빈 고무 70주디게 정비이나. 녜녜라 캄바야야다 삼바야야. 슝람 소야라 소베 최고다 옆제 가시신유. 데네 라제미니 니 숨스 딘제슈. 레제텔레 당분에 뷰제 겐린다. 딘자 겐린 Lemin lajik gelin chiyadige zol shayagi chesitin techuye.
10: 想不让个生存的，确实得要些难度。听个中央的，监狱的权利呀，新松个来团的呀，同汉江西不那个钥匙。马赛让军军等位他，谁兄弟人呢？团来团委去在讨论的，团来你们做内都谈不进去呀。他能信，团来是不恐被打压解切些。行政忙做，我们马永波怕内东局铁了，国家难他难行不是？
11: 想不让个切西地打，日本空兵随时的，我们去救点下。但一呢，总是想呢，让那些干部逃不起过瘾呢。东西给他们先别，只要要嘛事。习近超委确实过了大。别那，新北阿里如何的，肯定解做啊。俺们弟弟来给托他们个这些，老团个冷落，他能信，边疆永邦安排所习近超委也是过事。点做。
10: 让行不济个竹头不对啊！总兵拉了手脚，俺行别阿来如果做局过了，三路忙不当兵。阿来如果的做个别局进的，命运呢，连个托他们冷落的，哪团冷落？点家托他们冷落，这苍么手下雨？总兵拉，这个一级的那车长有几岁男的？
11: 哦，要穷下，这个选不上个车吧？伢明显来些车吧？
10: 这个仓嘛，俺是让给车过去去车皮。啊嘞，是呗。但是呢，不然那不就肯定团吧？
11: 俺是归托人路真的团皮。
10: 想不让给民间人物的，习近超委确实的呢，听了新北三派的七派的领导同意同意，让个这些一些的得晓得。俺怕这些不是得意，马上要总会兄弟从头到处都去去，我明天了。
11: 夹表看起偷偷起，
12: 托家那总表了，今天给俺做新家透过夹表那把，偷起起收银。
10: 嗯，等待下午嘛事，等俺做总是想呢，去外边来个解释。俺做夹表看偷偷介绍。
12: 托家那总表了，托家那总表了，总表了小哦。
11: 总表了收点家务。 三弟，三弟，喂，马进了。
12: 哦。今天你给我连木做呀？看了俺子东啊，连木做看了啥说了？俺接着听看谢谢。有，你给我看了几点着雨？
11: 喂，就这事了。老三，别说的。
13: 哦，那是。哦，有耶。

0: 군이 다른 아주 요거 순주 추라야야. 아란도 동문에 세나 예지 챔부치다. 마세 아란도 신비 안레 주가게 괜찮나데 예지 탐구지. 제장 기라니게 소수 겐쿠르베 레공비 예제 뷰젤 다도 탐듄 체제. 뷰제 게린 체우다.
1: 레시
2: 난다 먹어.
0: 라제토니 딘슈 체베 게리 로튼 콘조 롭종슈.
1: 레시
0: 게지 망즈 티시. 워리 다도 기라니게 소수 콘도기 레미기리아. 내게 된작 니즈 휴는 말 없이 쇼아.
2: 진주 도지라이 난다 먹어. 나가 집에 털라 도서 장면 내게 십사 치기.
0: 어 야우 총샤. 나랑 주 내 저 고조제 니문 안에 주요마. 나랑 주 당군에 내매야 도담다. 내게 뷰제로 도담 야우 쇼시.
1: 레시
2: 난다 먹어.
0: 기대지 마 채비기는 제망 안주 안에 주가 뒤 니 이치 치고 마지라. 나랑 주 정비 안에 기 켜고 나래. 당구 주 도마다. 저 제스트링 비게 야우 총샤. 모두 제인다.
2: 난다 먹어.
0: 로사는 그 비게 근데도.
1: 진리라.
0: 전 딘데 몰랐다. 나라 안에 로니레 겜블레 메바. 조스니 지그지.
1: 저 진주라. 다른 바라리 있는 아주 안에 추라기 더 우게 모두 제요. 더도 모두 숨립도요. 난다 먹어.
0: 어, 야우 총샤. 레게 된자라. 인지 섭소 채우다.
1: 레스 레스. 추라기 집에 겨울 때에나 더도 모두 크셔 과치 봐. 你也想闲到了没得再来搞你
0: 姚琼下那让做何如不如应的那做新别阿列如果的你也过去不是你那见的那让做松嘎的有的
1: 来自来自难大母哥
2: 新别跑出来难大母哥其他现在那个马的
0: 有有当然落地死
3: 谢拉应的才不谢拉去玩屁下谢拉应的
0: 找不着孤单你是下面你给这次你学语那就有个像新北阿来如果的总会当总密码师兄给学习加表扬了我也是国家间的做不到连我也是组织提的你们啊大大主意那就来个场嘛谈到国组织的连不开始那再先不是连个开始那就请用有嘛的因为铁柱铁七个嘛的铁七岁的俺做厂嘛，两个前辈前生级的，马先不提做江北江生级，朋友祖准前头女婿端辈端生级结果嘞。张师兄呢，俺做新庄忙做的拥抱潘女永久的，俺做新庄忙做的就被祖准前头前头，连着的俺做新北阿来如果的呀，艰难不马塞，我被偏去当那样嘞。现在俺走，连着的表姐点不起的，店家点不起了，做赚钱呢。总会到张师兄了，李主点别连着些嘴皮说的。到了表姐下边呢，俺俺走趴着不举了，李主点别全别连着些嘴皮说的。长马新秀预备。
4: 叫金志。캐스 닝구 렘 클라스디 저랑게 계시 야우시라 시에스가
0: 아치 정리디 딘데 김도 칼라
4: 왜 저랑게 네 계시 닝구 유베
0: 아 닝구 유 닝구 유
4: 저 진주 나 나랑 계시 시야 유
0: 가르쉐에요 쉬다
4: 된다 개침시 유
0: 된다 개침부 가르쉐 요스 쉬다
4: 다 저랑게 신비 아래 루가 주 잡시 최장 땅아라니 된다데리 삼리시 땅렌샤
0: 승기 장포무 야구치지 랑글 헤메베 예럽기 샘바까부디 니야 강야를 마시바 샤샤 사뚜치야 구이슈디 랑글미 도는 신기 신레다 벨레 장비 시그디 나 밤기 기디 로주족이 근김 남다신다
4: 저 라는 가르치유요 니앵아스러디네
0: 직제는 니앵아인주 간다성기 라슴제 마지시 기과를 니앵삼류나 아스네 체시유 다루 둔주로 레드디 쭉지부다가 나란히 댐지체는 근제도
4: 범응아 시지 연대는 요마시 저 라는 연대다 전나 니가 좀 요지 나란히 님도 미스께는 지마 저랑 교육해보면 누구야
0: 나란히 충

0: 계사 가상무가 볼런팅하디 다 로숨도 조치비다 돈도 추조면 누구야 경서 쌤들매네 나야 쌤들 누가
1: 빨라 검증하디 부친주 도지 나스네 무관래야 보름 최사자 돈도 양 무빈 사비야도가
0: 와다 미디 있는 녀샤 다야 볼러 그제야도 경서 깡거라 제매베네
1: 말해 봐라 다리 비우면 거로 티십지야도
0: 아 레나 티십주에 베스도메다
1: 봐라 두대만하다 다시 비우신배 알레 주가 주샤 알레 주가데 겐궁에 소스제 주가데 나란주의 권한기 주중이 레드나도 겐갈링기 제자 뮤빈티게 알레 주가기 주제 유럽 제아솔 당샤 규지시게도 론이나 뮤빈티게 창마 제투그레스비
0: 돈을래나 고음을 치십주 론니날 퓨그리스 에
1: 퓨보는 카직 제사샤
0: 리베 땅군에를 봐 기랑주 응아 기행고래야 상아지그 요마를 봐
1: 봐라 퓨 니알 보랄 상아치로마도 등은의신 보랄 양 무빈 예교야 무두능 말이스
0: 야야 잡진 커이는 다 이는 예 차오디 오네 첸부 차도가 하하하하하하하
1: 봐라 다시 퓨즈베 신비 알레르가디 나란즈 존난기 신베켈레 안 당부데레스기 종위다 존스슈니 통진다 개규시다 난스기
0: 디샤 디샤 내 차원 전부 중 지존님베 걸 이미나 나란즈 님미미다 참미 키제미요 주네 또 저거 잡지에서 요말라 글로 드브제 고야 요말레 다른 능신제 나즈 신베 부줄이야 고자자 지지 구법 고와용레 당원의 지도 서비스 니에드 그진 전부 시다르도가
2: 진게 도와줘라 노피베 그때 충성
3: 저 제스라 나랑 저 랑교 중진데 진대 통중아
2: 제스리 제스리 전에 야구 중부
3: 딩원에 나도 요구 신배 알레 루가게 롱아 따다 갈래 기베 제부시 나랑서 모두 배준 체비는 간에 탄도 모두지 시주기 잡죠 전부 두고
2: 나라도 시비 안에 누가지 시력이 피해져 단 야부 팀비 다래
3: 워시 반대 상 시슌기 캄프사브 야야 레트퍼게 미다 주제 차상부 총수에
2: 차상부 총수 난다미 제스니에 비게 리윤을 야 다가 침비긴 최근게 겐키부어래
3: 레트 신탁 니 주긴 제도
2: 어다 구르샹기 중앙수야 디지리 숨주 소지니 어 탄다 지리 주고 수에 차샤 어 뷰제 텔라 난다 민돌 어다 피기 겐데 제시 중주가 키돌 어다 도레 겐 뜻돌라가 키요리 종 신쇼 총제 레데 로산 예데 비긴 캉베 레데 데 타샤니 차도 유산 디시라 심제 난 고야 메라
3: 저 제스라 야우 시부 총샤
4: 喂喂 다송도과주인다 년년행결이야 담산치주군 나란주이킬래라 장교주인비 원퇴샹종킬래 제년톱스 딩아란주킬래 겐구민의창매 배준휴미체배 제부시리라 공생안공기 레미숨경업중어 숨게 후다바다체배 제부시리 내공시지겹징리지근원에 공시공허상마 도치치주군이라 저시디리주군이다 年了年, 阿勒如果家计等于车市的个技术运。车市堂部的俺就有个新别阿勒如果的我也说有个新别阿勒公司要有就他。托过门外国母亲你的东西。你不的人不堂部阿勒组织个托当天天来技术运。送不的新不勒没卡机了阿勒老在那做个中大这样的。卡机等到每天能杀落中了。

0: sajige, shemu ji yore, shemu dini yang takbe sungji resi, shubu inbala. Wende, chiba bodi, kandaji la ngunzi che gugu yore, di samu dangu re ma do, dashi so chungze la che de te jogo, ngeba yo ma re la jogo ba yang ma re. Bena, dashi tona chingsung shibe, dashi di, chiba bodi mangye bre, gungze kadesu na, 这些冲了清楚的呢 特地给 一万七个月吧 这个写不着了 这张孔都学别 被敌人了呢 这张车就会随要买的 孔都学别 七八八趟连你特地给一万七个月吧这个价格的特地给一万七个月吧这个价格买的是太阳第一个不是从来来去多了来的来趟秋雨你吞进了九百元的别拿 来是巧我西北个个来汤鱼点把西北泥囤积热的他的电线给来的鱼马的我那第一个个来的卡的人是那来鱼中我不巧我是就被洗我的了夸的么是鱼了夸马的开始鱼了夸一那这是冲了轻松西北冲天鱼是完了钱呢七八不这些多 来三鱼，天天冲都，特地给一万七个月不就差不多了？可是俺这今天是工资钱不呢？天天吃完扛钱讲，在外吃呢，吃完鱼就买不买账？那个怎么来呢？吃起他爹不了，工资奇怪，吃起他爹不吃也给，跟着住过的。前三第一个给七八八趟，连你特地给一万七个月买一些个来的呢，吃我是就不行。 新天气，那是新界西北新塘，那帮顶多一个七西北，一个的了，跨的么是那帮马的，盯着马的，第二开始跨，不过伊呢，奶奶，怎么了？吃起他爹不吃用的，跟着住过的，加上跨没住过南关的，开起么的，这些西北的。 七八八了，爱吧？七八八别的了呀，多半的七八八这边是那买的。现在看的是那这些的来讲是完了，前张来趟七八八你特地都哪位个给七八八？这些都不对，七八八我一张七八八第一个吃我吃不起点过呢，你那吃点菜价格这些，真的第一，第一爱学个其他个那些汤姆的人。
1: 今天那么做公共商，唐代清朗最新型的天呢，平江龙井年轻列公配给龙井给龙井六七列建设，列建地能平江六的前面给跟清末七零多的那年，平江大锤一边过了七零南西这边，先拿一宿。
0: 로맨 윤댄장 우티기 송 베테달라야 차츠는 시에베이나 기겐탄 로마 대신 우티제 소솔라야이나 치데테레데 자와데 금대양 카데스나 자제 타데베레 베디나라 총에 럽 다가는 신기 장 다가는 신기 송 시바 더부 치바보탄 레니 터데도 이와 지구 예베 차와지레 딘데송도잖아요. 자지 타대버리. 제장 자지 타대베 빼디릭수 충외 치바보디라 무슨 조화탄 무슨 매조화 더비 남바지릭 레그레디에 턴라 치대체디 카데스나 토바리 공도시바능신 균재양 카데스나 로바보탄 럽자 레섬 유중외보 윤대니 特地给 一万几九月吧，银章七八包银白，给个罗马乌的 제 소소를 야이나 지대 태디나 조국으로 치바보 차와 쳬바 땡거나 행안도 지대 태지 조거레스도 전에 공도 시에 뵙기에 로마 우디 참말로 치바보로 네밤 치바보로 발라 제산 디리를 야이나 지대 태디나 자국 요래 다우 있나 양 그브리 고베왕게 치바보 차지 타디에바 이네 지대체 마저암 틀라 토바 여바지글라 공베 남베톤의 폐지 지루 요래 디카르스나 당에 샤마 슈에게 치다 낭세 숨바디 콩어 두버데 샤나 녜 치다 낭세 숨베 골라야이나 모데지 슈 베차샤 뜻이 로젠 치신두 나 칼라 아신유 싱바 사븐 딥긴나 소바 콜캉투 자 둥킨두 세게 베디게 차츠니 시베이나 더시 로젠치기 데샤스기 나도 세세 다게나라야이나 나 칼라스기 데유 심바 카르스나 사벤 데베강 세셀라 소베 크게나라 게제디게 시베레 디 이토르 추법이나 다 더시 로젠치신도 나 칼라사신유 심바 사벤 딥긴낭 시바더보 Uge nangla yaa ina, shukchit namba didabiyo thwa na ina, kodion thetang thesewar chibe bedi ina, mangbo shibo yore. Be thetag nangla yaa chungwe, chi seyala sokba, sa seyala sokba, daga nangshingi deb seyala sokba, sangma karasana, chaji ta deba thang mi deba nigi nangne, chaji ta deba re de, dashi sokla, chide che de mi chiwe namde, sewar chiba re, di. Tōla yāi nā tōpdāng yāng mēbā dīndē mārē, dī kāndē rēs nā chidē tē dī gōngbā zāng. Dūbā rē mā tō jīgī, bē dī gē nā ngā chūngwē, chāwā dī gē cāngmā lō yī nā chājī tā dī bā yīn dū zā nē, dē shī ngā, xīng bā, sō bā, sō sō lā yāi nā chidē tē dī tōbā rē. Tāndā nā bā dī kāndē rēs nā chidē tē dī gōngbē nā bē, chōngbā rē chē bā rē, tā wū nā kādū yī nē, 공초구여르베 공두 남바라 근데 과르베 삼로라지 근데지 땅구르에 디고르야 녜치징이지 슈베이나 베나 태양 레스네레 차왕원수주베 시 베나 공구이베줄레야 도아제 슈베나 롭젠탕 다가는 신기 칼라 다가는 신기 사베 다가는 신기 자소 칭원을 세워대 칭원을 세워 인자 치바보탄 레니 편주 추어용어만 경제 가다스나 레디 칭원을 세워봐라 베나 더시 롭젠 치신 두스두드네 더시 치바보 인바 치자 롭젠디 칭원을 세워 인자 더시 타 레니 터대도 요래 터대도 유자 레탕 치바보니 추어 편주 추용에게 내든디 매자 Namba dhīrīgla yāi nā chidē tēdi gōngbē nāmbē tuā nē sēwār chēpā rē. Kēsī yūjū ngōbō jādi ngōs mā sēwā tāng, yāng nā chibā bōlā chidē tē gōnggō gī chī nā. Yūjū ngōbō dī jā jōr bā lā, sōbē kōkāng dū jā dūngkīn dūg shī bē, lē sī nē dī yūjū ngōbō jādi cī ngōlā mā sēwā chē. Tāng ngā tui gōng chō gā rī lōp zāng qibā bō lā qidē tē gōng bē nā bē qibā yī nā tā bē tī kār chā rē sō bā kō kāng tū dōng yī dō sē gā bē tī chā bā rē tā chē nā dī chē tū zā nā gōng kār chā rē sā nā gō lē jā tī sē yō mā rā bā lā sē mī tū zā nā tōng tā tī kār chā bā rē sā nā dōng jā tī jā mā yī mbā chē dōng jā tī kār rē sā nā sō bā yī mbā tāng dōng wā bō yāng sō bā mā yī mbā chē jē qī bā xiān yū bē tōng jī tēng bā chā bā rā bā lā sō bā kō kāng tū dōng kīn tū sē chā bā rā bā dī nā sō bā tī chā wā chī kēng kī qī bā bō tī mā rē wā nā kār chā rā bē sō bā tī dōng jā chā rā dōng yā tī jā mā yī mbā chē dōng yā tī sō bā yī mbā chī chā bā rā chē zāng bē tī nā lā kēng kā tī chōng rā bē sā nā gōng chō gā rā yī sā lā bā rā 공제 되는 유공업도 자도 머셔비나 소바디 치바보 머임 차데 소바 코강도 동거 동수도네 동야지 소바 차르와라 제자 견디치야디 차브레스게 레디 진원수 세레 투레 치바보 임베 더시 나 싱바 소바 소스 치데 체디나 공부이나 견제 요마데스 견매바 카데스나 치바보 탄 레섬 유지 워보니 tadedu yuwa de kore nana yuzan dini ni patsu chu duk ma re. Chu ma shi ma yina kang denbe tundi qishin den tube nubadi chumbar cheva de. Che zan chidak nangshin sumba. O, pe diirik la, lesam yujungabu cik ngon su sewa negalwa ya yina.

Bapo di la chide che gung chog re o chide che ma jiao we nan bei tuan ne cun chog re di pu ge nan le ya yi na da ba ge jie xie gu nan le xie lu de yue zang di le dian jie gung chog bei nan ba di na jia ji long jin san bapo nan la wo de xu bo yin xia ma ne qi da ge nan si xu xi ba di xu yin xi ba di ke si ke si qi bapo la chide che xu na le som yu jun wo bo de yang gung chog re 가드시여버베 치바볼라 치데체지 슈버이나 공두시에뱅안도 레섬 유중업 주발라 디디디나 근데 머치네 디그야 빼차샤베이나 소베둥 힝베떡 녜 세바이 녜 치바인더부 빼디게 상만도 난라야이나 레섬 유중업암 정우스 주베 시 유중업디 꼬머데 요마데 땡고야 그 고바 매자 공부지 뭐치버지 제자 치대체 자외 라라 자와래 되니 공부도부지래 금제양 가져서나 치바볼라 치대체디 슈베 내는 치바보타 레니디양 가져서나 투어 미충외지 투중마래 라 어 소베스도 전에 소바디 치바보 윤바 코르발라 동시바디 저윤바 어나 소배 동수도 전에 동제지 땐데 요래 근데 동제지 세고백고백 매자 동제 레섬 유정업 자디 공배남에 턴에 세버로 발라 근데 치바보 임배 소발라 야이나 소배 시바세지 다디 자워로 발라 자워 인자 레섬 유정업 디나 공초그래 걔디 치바보 세지기 다타 공나 소바 동세지기 치바보 세지기 다디 공부이나 답배디 가샤래 소바둥 차버래 다가능시 신바떡 세지 차버래 니처두자는 가다서나 나유그 소배둥배 차와 체바탕 신배 사변떡에 툰다디 나유그 툰디 땜어두벌 유바래 소바둥수두자네 니는 동제디 소바인바 소바디 치바보 뭐인바시 땜어로 와라 제당 나유그 툰디 유어래 답배수바 당에 세베 인수도다네 레섬 유중어보 또암 샴 치리 라속바 사자지 세바리 세부 쇼버와라 사자디 가르세유메디 팅월로 세고야 그 고바 메자 네 세베 인스 게지 디시에버 다이네 우게나나 게지 딘데 요라 알라 나스기 인세딘데 게지 디시에버와라 나스기 인세기 게지 디 시에그르베스나 덴데 시에그르 당 아디라 야이나 치바 세지기 다에 슈요 마레라 레섬 유지 오부양 또샤 냠바더부 세요 마레 이네 깨지디 유게 나라 시에그리베스나 시에그리라 표주등그리베스나 표주등그리 오나 공도 시에베 깨자 공동에 캐랑베 탐자디당 다리 그 빼디니니 그 발라 개와 충어 마레 빼 더부 도바지 땐데 자지세마모나 용식리데 디게요 마레스 게메베 금제 카데스나 나 서기 인수도전에 깨제 쿠류나 깨제 시에서 쿠유 디나라야 양만나 또 양만나 샤 양만나 냠바 세기 깨제지 쿠유 디나라 유베 원키 나 서기 인세 깨제 시브레 베나 차샤 샤티 서게 냠바 디 서게 시베 깨제 디 시베 멍시 토라 당게 가르시브레 나 서기 깨제 디 시브로 와라 제단 깨제 디난라야 깨제 쿠유 난라야 이나 샤 냠바 또 시베 레슨 유유 뭐부디 유자 나서기 인시베 깨제 디 시베레 마도지기 깨제 쿠유 난라야 또 냠바 샤드비 깨제 양 메바 이나 나서기 인수도 홉디가라 나서기 인수도네 페지 뇽바딘데게 시에베 깨제스나지 요리데 은디 깨제 쿠유나라 깨제디 유다 되는 나서기 인시베 깨제디 시루양 요리 제자 소베 자동 신베 떡 어네 세바 인시베 더부 소바 신바 나서솔라 야이나 치데체디 슈베 네겁라야 레삼 유정어보와 정원수 주부의 시 꿈초그 대수 꿈초바 김제 카데스나 소바 신바 나 소솔라 치대체 슈두자네 치바보타 레니 그 팔라야 추어메와 인자 얘는 꿈초그 대수 디잉에 슈에게의 치다낭세 시바디예 리젠 디낭라야 네 치바보라 치대체 톱당 치다르 유메 꼴라야 이나 빼샨

0: tomo taya nga go nagi mendi kishta
1: bala mendi tyuji yuje lochis dugi dile nge men sab sinyo ga chingu
0: kiran zu shunu de zu junju chiya che singi mendu nge takba sa gyu ke chi ge mari
1: oji bala tyuji yube men che bi ne pe yu ma tyen ba ma se men ji chiya le tyuji chin je mi su si de ta le nyu ge su ji da
2: men gi pin nu tyu ga se bo si bo le
3: 退水有别水面去没说巴拉森尼拉这金大村的这下巴拉克拉拼这是呗呀我们得个错嘞巴拉这里来个找鱼但是俺们来你不就巴拉这里俺几个人这里俺们来你不就巴拉这里俺几个人这里俺们来你不就巴拉这里俺几个人这里俺们来你不就巴拉这里俺几个人这里俺们来你不就巴拉这里俺几个人这里俺们来你不就巴拉这里俺几个人这里俺们来你不就巴拉这里俺几个人这里俺们来你不就巴拉这里俺几个人这里俺们来你不就巴拉这里俺几个人这里俺们来你不就巴拉这里俺几个人这里俺们来你不就巴拉这里俺几个人这里俺们来你不就巴拉这里俺几个人这里俺们来你不就巴拉这里俺几个人这里俺们来你不就巴拉这里俺几个人这里俺们来你不就巴拉这里俺几个人这里俺们来你不就巴拉这里俺几 아야.
4: 빨라 빨라. 언제 주시디 근저스 그래.
3: 아지다 보모. 빨라 대볼로도 그만두고. 라파스 때 주다 온 거. 주주주 아무나게 지 쿠쿠치.
4: 빨라 걍아 딱과 야는 그만두.
5: 보조라. 따용 제규니. 파문이게 오행게니.
6: 아, 쭈쭈쭈. 나 대신 남지 정신 집을 친다 봐.
7: 진주 진수는 송재수님. 여름 빈배 카로우 시키.
8: 진주 진자기 시철 빈배.
6: 야, 부모. 단 저보 인단 저보. 나자 너네 돈 주나 아니랑 바트 모자. 가봐 이네. 남자다 잘라 제거 말해. 아니 양 안자 시라 제창난 좀 좋게 내지 나비 내가 너와. 야, 부모 단 저보 인다.
4: 빨라 모자 동자 시제 간난가
6: 오 부모 따뜻이야 남시 참모 손자 아니 남공라 치다 시메던조 모지 오라 니야 거보 열다 대대 빨라 동자 쉬지 쉬지 시제 건조 큰네 뽀 죽이 유다 대면 양 삽자 마지 바 시제 치다 시메 지나 아니 앞에 사버리다
4: 알레 딘제 힘벌레
6: 오 부모, 전라 여말다. 뒤지 보라 몰라 그남소. 로 겐자 대자 도보 여말이. 대돈의 그남소 전주라. 중아 대자 매두. 난주 쇼장 지나. 안에 겐고 총암자라니. 답시 연결이다.
4: 대스 발라니 하코스. 예보나다 몰라 그니래. 발라 키라는 신기. 칼로와 상부 딘제 토비셔.
9: 아디나 로리아 가수다. 어떤 기준나 로리아. 최망 쇼기니 주 나랑군의 차샤기니 그거리아. 삼론 잡아서 이행지 니들
4: 빨라
9: 쇼르데기 빙해야 따다
6: 오빼라 아자랑의 배차지 맹하나 지하 킹감전도 왜
10: 스쳐 보고 먼저
6: 로그 바반 점수 최는 매발 멋지세는 주편 장기 참아 니가 속으로 봐 두다라 단다라 주워리면도 와 나 잡으러 단도라 보모지도 와 아 가세 찍네 주지 하빈이나
10: 아니 멋지
6: 근데도 말다 멋지 근데도 말다 아니 친절해 봐 가래요래 대퇴다 라퇴다 대 룹룹초 진이 마마보 텐텐도 첨다 마마보 텐텐도 아 첨조르바 개체리스 소 개체리 라삼노 거다
10: 레레죠 니 보고 진초려도 지기
6: 내 주지 라브니는 뺏사그리다
10: 말아줘
6: 루 말아 나나도 참아 추기 진케레 이네야 된자라 이삼나마도
10: 레레죠
6: 하피시피시피시
10: 레슬레슬레슬 야죠 아죠
6: 당원에 삼삼아 집안 예간도 와 나도 뭐라 이렇게 보면 잡으러 자지

0: 콩라시마정아.
1: 어제 빨라. 되게 진진이한 거 채라.
0: 저다 보모. 다대장 안주 기초 반주 잡포와다 프진조여자. 안에 라무지 춘코 니레지 제마도 제마조여레. 제장 점주 침로데 링예 인지타. 된장 계속기 다 담보시리. 오야. 다 보모라 된장아 로단 조서. 아니 그게 칼은 니 붙이야.
1: 빨라 태아. 바이바이.
0: 좀 저야 붙이셔라.
2: 能力不出去找一点了
3: 제도대내
4: 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
1: 오스키란
0: 야보. 아자라 공가 소야 다르다. 나 타마 메트 교세시.
4: 아지다. 저니. 야야. 타마데 지우시 텐정도.
2: 闲了 3-4千年 迷茫不总些撒恰 洗踏妈去了啦
3: 主序冷不 忙那样
5: 点价主序 遭啊饮
3: 那次 熊蓝头 코링유체래 给的米东啊他 코링신起 조람미송啊 차라동네 코링미동啊 코링동급 심미인와지에 제주니 개강 신도 진보시
5: 투경 안추 짐주 짐수일러 송지 슈네 조람 딘자타 여럽 주상라 딘네 조람 샤동 용화 철교 개린 체디 딘자타 딘베 주슈 코르요지 투몽토 뚜구
6: 아니 그 자야가 메스토로 나
7: 어 공부 마쳐 기란게 음치 면도 남 입에
6: 라키멜
3: 年个家呀个面的土星光面给空托银子嗯其面都过日土星光面撇去能个面别干了年鬼土星光面日撇去能个月呢面别吃点我撇去羊他不难鬼只需冷不忙那样点价只需早晚饮那次熊蓝头可领牛车来给的米东啊他可领先去着蓝米送啊 차라동네 코리미동와 코리동급 신미인와지에 개강 신도진보시
5: 투경안추 짐주지수일러 송지슈네 조람딘자탕 여럽주상라디네 조람샤동용와 철교 개림체디 딘자탕 딘베주슈 코르요지 투몽토 뚜구

0: 남게 차니 싸워 부신 파라 싸워 당사딘 파낭 제수 주위 남한 속차 장미 투몽키 김시식이
1: 당미 속차니 지딩 칸디 메토 미종비 코미키 진시타 난초 조아미 시기 정부이
0: 맞아 당미 속차 응위미 잡다 뇨조미 집이 팀 체르구시 당미 속차기 셔리 사미 중나 뇨총양 제미초
1: 난초 정중칸

0: 탑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지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싱글링게 공금상 샴리아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비에 리츠엔 슈구인 텐디 리츠엔 킨낭 튼조니 시진핑키 창쿠르기 계급 운인네 로든주 뚠게 코르웨 계등급디라 창쿠르기 치튜 구치바 딤지 로친징베 고르타 딘쉐샹키 지룽의 돈가민 이슈 쯔추류 콜레시비 셰프슈 총통 우초르 슈부타 초슈 치게 키시초 미나 케친타 젠좀 나와 고르 지룽의 돈가민 이슈 쯔추류 콜레시비 셰프슈 총통 우초 초부타 쥐튠조 우이 짐든토 중쿠이 셰프슈 짐쿠 통마르조네 체튠 짐든 무수 고초베 고르 이제 한 시디 계속 침부 년조 토림 링디토 중쿠이 남베 팅접진 키 구슈 침부 명주 체베 고르 샤초 변조 링디토 중국탄 우르수 냠레기 철업 추르웨 고르소인 샴러 팅디리 생기낭 튼십천남 센쇼 중국중앙기지개주지 계급기 주시 시진핑키 니차 창쿠리아 계급 5년내 롱우둔주 둔계 코르웨 계둔 뒤친티 창쿠리아 예준단 기지개주지 계둔 오윤행강키 오윤장 진정은러 딤제슈웨 록친다나 유비시 시진핑키 롱우둔주 둔계 송웨신 창쿠리아 예준단키 구체워 창쿠리아 미만키 랑돕 랑베타 둔지 베텁체네 창쿠리아 지소정루기 차샤카 이알츠게베달피게조 교로군디단유 하바르토 니웨로시신 루툰지캡수지기 창쿠리아 단타 미만게 니체티 변조탄 지소조준러 누슈유구군디단네 콩베키 춤제 잡탄제버토바 통두 중국초기 심딩네 가초시그유 본데 창쿠리아 미만기 예준단키 초칭 구비 토든비 미체타 랭게 문규르 톰니 임바타 당탄게 급주 준 차샤키 나부사바 균체 미바 뚜 톰니 임비 이치 유지 데나유 시진핑키 중국탄 창쿠리아 계급니니 펜춘 쇼지탄 레왕지 튠키 지초 정로기 자초 킴지 계급직시 중국탄 창쿠르게 정화 송경 야부타 사디엔 야부 피게 야부지의 동교니 통도 발숨토 중국 당타 시슝키 로디엔 굴미기 체조 식시 달루다와 초반 아란네 창쿠르게 개튼 섬지슈네 키란탄 라리안 젠좀난디 땅이부타 계급니부 정화 피게 동위 류사브식 두유 아란네 로튠 지켜수지 당냠토 배준체디 땅이부탄 계급니부 정화 탑주기 니체 체교로 모두 흉눈 갸부타 락단지니 장소수 땅타 계급기 차샤 피게르 군디 동화 계급니부 미만기 디기타 자초 모두 섭도 동화 제체니 스쿠탄타나 점링키 시디 딜링탄 피게 타르게르 군디 동치 레게 티웨치와 변두 유지 낸두 나이급시 지룽의 동캠이 니스처출류 콜리시비 셰프슈뇨 총우소티 니차비징토 초신 중국중앙 챕시주기 근래원윤 기스지갑칸기 중리슈바 딩쉐샹키 총도르 슈바만세 주둔조의 손세난유 딩쉐샹키 셰프슈뇨 총니 기징뇨 총키 초비제 캐진시기엔바타 점링기 변조 파르와탄 툰례신보르 군디동외추 누바나르외치와 둔비치신유 主席习近平给科勒西部协助用从无措托念蓝托年西子开前送那瓦哈亚呢协助用从从多了定制轻易听满真难呢协助开空给国营年来定色度动为无助其他开展那瓦提托呢中国出色托为继续国营改建动为确信得不他科勒西部协助来这趟协助用从狂别了滚地动为人归起跟着库斯姆抗联文把且越界点那月 丁学祥期明儿给及边中用从期那把抗个给之前的协助用从狂批书签动画他协助来日给国营年来了滚地动画体内中国党国长也不满色体为怎么领起国库下引起损于不幸狂期超过松端那话的今年协助来日给不测来去他三顿女不切断内协助来日不推狂批了的年协助用从给人三不行都来给了滚地动过把他 年年，国营内车太空车的，协助农村让某间他得的前期出车拖动完他。 dünke nyam gyöle denne shepshunyo chong kongpe ki partong sab gachir dong gwe ba. Sumne, mitab rinun so, tengzin rinun la zeta, shepshunyam gyöle shunun gyabde, tengzin mengshi zhigwe pencun jitu le gundi dongwa ta. Tengzin rinun la denne shepshunyo chong kongpe ki gwenun sarba dwe gwe ba jie yin. 中国中央七十四局局委员、北京常委会书记尹力吴措了首部马赛西次孙南约不他。不认得总统安德仪、申明仪他，咱们委员总统选拔戚文佳，博格日仪总理选拔普利普，俺们这届错，我从孔皮出错给李策重启莫林诺，咱们西街天王镇组给季克布列恰，丁洪森所给聂兰南杨南三年三托多西次孙约不是。
0: 我错就这一届丁学祥去，小朋友从正康托四国那晚时，正数前辈跟苦了他，别人哪有不是？年轻人去吃着丁学祥去安吉苏，普里普他，请问家谈今天哪有不他？况且中国球技确看他水军去在做军队去不他，他具体偏村一起去学吃东娃，偏村去地位去边谈脱口去边那天去见了尊爵去吧，昨天去空给俺们来了，从这体位忙我脱口了，滚地东娃借钱呢，你偏俺们给出，老当真呢，听着见了滚地东都有几松不是？
5: 七月七四九名的座位，中国牌的七杂桌之外，菜头通勤七不他，中国桥坛开不公开，给我住不念不来，顶色不谈，给七十单呢。全日本中华狂批体位七万用完，滚地东队越级送一不是。记录一段革命，你所处的中国业绩，小朋友从村队贴，几次过年，北京去，给是俺家所在领块头过错月。 龙安村去吃过专业版国错率，结合准备小朋友村去，绝对南边政策统一一百五年。各地小朋友从村队给，过去给七十多万，俺们来定十多万，三对了，你这七不接给，今年全部送去，年年了明年，中国小朋友体外忙完，证明了全国的滚地大雨。 各地小朋友从村队给集团座位针对去，地位上控诉，中国小学针对通马组内，咱来看看小朋友从开空给三队冲这他，北村北西针对签约。咸阳七团针对忙不许多，七个小学七团开通马组内，中国起来给集团冲着加七东角了，起来进去加表签约不他，北里给中国小学体外忙活证明了全国的滚地大雨。
0: 台罗七团针对卡古一难脱，苦有些许针对的，南国塘苦有些许针对脱加七单的，南国塘地位七团难，我所住呢，可能是被南国小狗的啃了狗了，人工安详的签约不谈，地摊春天些许七团难，中国人面具参赛团来给团车进口通马组呢，参赛三队给起来争抢了，七多给七龙卡的队员。 来这路这趟，组织小学七团团，中国苏州人去这趟西北小学女不满意不他，老在三不忙不通马的准备签约。今秀从不送红进去，看来呢，让点习俗前辈组织来这人类世界参领村民席开了洋芋。送红进去，穿不着拖鞋，热热直接谈多呢。 村民提了米特布勒的那村子人去过个面前，人从俺那个前边那边体会起话语，人类世界参领村民阶级，世界参领起来去，感觉我们就那感觉处处怕，套着桌头不谈，这一切世界参领那了开始，感觉过不过我眼新鲜，南昌给来源感觉俺眼通途就叫了滚地东头接线，是不是？ 各地小朋友从村队了，全给客户谈，社区给及职组各专业，正看组内，正对签约金，转达给客户组人别，挪威给客户给正规组约不谈。其次，过年去去着了，挪威一三年三套都正看过去为这个别月，两点给七个月贴，其次过年特通，记录一段革命的所处率，落队从头从前谈，城镇农村偏给着去，端车两点所决定座位，两点卡松。
5: 比如安德斯陈东康去工资拍摄，广州澳三千起子孙去来这浪在了店内，广东塘、香港、澳门界社会送去，我看这推前的，国庆国庆，俺们这批给了工地暖点大约，俺做中国的俺们这批的，这推给都不少了店内，俺们来顶死他，推门去工资接这前的，是空推门托批给着给了工地东托解决，又不是。 一些谈西的家族前面变成年龄增足的中国旅人比起过车席银边一些谈西的家族前面年久突然领的年前广东深圳入你若是从东马措空头措数推面卡级珠海塔中山托月天中国南北停入间给帕子前不西多前年一些谈西的家族前面三空年龄的所年特别马比催席前不是
0: 恒清广东塔澳门年龄丁色归途那边千佛你跟你说也老九四次数出切给七夕去龙年九七作为占土电表案具体过定呢巴拉加不他吹吹节话城西推多多居国七不接托不没把主心月每个月年下给陈年至不能平安的即便龙天的空气生久了几个的细胞普雷德里克
5: 出国的去米也测不切的我是请我谈年个七位来个七八天国是给人类这些谈面的人类自特所总结切的老者苦狗年数的累计描述呢我奶奶的东北超市给我玩滚地单位过了给人切记空气老在提这个一些谈西的家族前面可以谈提醒凌晨给客户了落电不动给了若人切特别是过七个月不是中国广东谈香港澳门借给女局参席年局来的他们银别横清成绩天命令年局出的看起假期香港谈澳门去托了谈
0: 起来，匈奴三队去看错了桥呢，他那个桥呢，热锥起不呢，三年三头都催促起别爬的去，这他西边夹边切去。中国匈奴杨振林错记，我说老大笨，那么困去，催西提退人呢，新店面的几队谈，所讲切个体也不满塞，体外扩进快去，听着三队给杨来准备准呢，匈奴催破队，我叫人去，俺来忙为拆迁扩展谈，先头通三矿批给了，六个开迁切土局是。 四块坛给客给老宅坛匈奴所开空给别宅坛偏村街市新街二位兄弟们三对给民文别读书体外计划准备前的一些谈西的家族前面变成批给了遵守体外计划农具日外月季就一不是中山重启图那边名扬行律从班儿给个对面去搓到龙乐开空给起来给三对重宅坛